0: 네, RA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저희들 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예. 이번 달 우대 활동입니다. 뭐, 단오가 뛰었기 때문에, 예, 단오 기운 달에는 우리 말일 거지, 보석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 계속 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 어째 우대 활동 말아야 하는데, 이게 우대 활동이 없습니까? 하고, 약국에 전화 간다는데, 우대 활동 이번 달 말일까지 계속 합니다. 예. 단오 명절 우대 활동이 끼웠기 때문에 이번 우대 활동이 제약공장 측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약에서 약을 두드리고 레이저 치료기계도 드리고 큐십도 드리고 우대 활동이 좀 특대 우대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예. 우리 방송 듣는 분들 방송 중에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이 방송 시간에 주로 우리 약을 많이 소개드리다 보니까 특히 근내 보신 환우는 총적으로 우리 뇌가 건강해지자 하면 많은 문제점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냥 뇌만 달라당 건강하는 법이 없습니다. 뇌 조직이 건강하자면 첫째 우리 뇌세포는 많은 그 산소를 수요로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뇌의 중량은 사람마다 머리 이런 뇌 조직의 중량은 2%밖에 안 됩니다. 150근 간다 하면은 한 서근 간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뇌 조직에서 수여하는 산소의 량은 20%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는 20% 수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럴 거지. 예, 우리 뇌세포가 사령부입니다. 뇌조직에서 많은 이런 그 명령, 신경전달, 많은 이런 그 내분비 문란할 수 있는 이런 신경전달, 운동신경전달, 언어신경전달 다 이 사령부에서 명령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20%나 우리 몸이 20%나 되는 산소는 머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산소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우리 몸의 산소는 산소호흡기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혈액을 통해서, 혈액 중에서도 혈홍단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홍단백. 혈홍단백은 우리 적혈구 아시죠? 예, 백혈구, 적혈구, 림파세포, 뭐 혈소판, 혈세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피를 빨갛게 만들 수 있는 홍혈구, 예, 이 적혈구 안에 혈홍단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혈홍단백이가 산소를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혈홍단백이 적혈구. 그래서 우리 몸에 많은 이런 혈세포는 다 골수에서 만들어냅니다. 골수에서. 근데 이 골수를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콩팥에서 만들어내죠. 선주구성수란 말입니다. 예.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도리는 누가 그렇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중의학의 철학입니다. 개변할 수 없습니다. 예. 때문에 콩팥이 기능이 높아져야만이 혈액 속에 산소도 많아지고 뇌세포가 건전하다 이 말입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지금 건네보시아는 쓰고 있는데 나는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이거 반년 쓰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나는 혈압이 나영 고사했는데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사람 못 살게 그 오림지대 나무나서 힘들었는데 이거 지금 반년 쓰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소화도 잘 되고 잠을 그렇게 자지 못해 고생했는데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예, 귀에서 네. 소리 나고 들리고 들리지 않고 이러던 증상이 지금 어제는 잘 들린다. 그리고 소리 나는 건 어제 완전 이유 없습니다. 영 좋습니다. 네, 예. 이 약을 예.
1: 귀에서 소리 난다는 사람들 이 약 쓰고 치료를 받습니다. 예. 야, 머리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다 됩니다.
2: 그런데 이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선생님 아이 떨어질 때다. 그런데 근데 보시안을 쓰고 소리 완전 이로써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내 이 약을 쓰고 내 귀에서 소리 나는 사람들이 영 많단 말이야. 우리 친구들이라 예. 대부분 어떤 나이 있어 그런지 듣지 못하고 소리 나고 예, 이래서 예, 소개를 해서 지금 두 동무 내가 같이 쓰는데 그 동무도 지금 이제 한 달 쓰는데 그 소리가 나빠진단다. 그러니까 호가 나는 거지. 그리고
1: 그 다음에 이 들리는 것도 많이 나사진다. 이 나이가 있게 되면은 가는 기가 이 좀 살짝 가서 슬듣고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쉽게 어지럽고 하는데 그걸 치료하는 약이.
2: 야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약 선택 따라 네. 우리 친구 좋아 나으신다. 그렇게 약 써다 이랬던 게 이번에 이런 약 세상에 처음 봤다면서 그래 오늘 우리 네. 셰프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드린다.
1: 네 우리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2: 네 오늘 네. 배달 할 수 있을까?
1: 네, 네. 배달 한두 시간 내에 다 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뇌세포는 매우 민감한 조직입니다. 한 4분 내지 6분 어간에 우리 이런 산소 공급이 끊긴다. 심장이 서거나 이러면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아이들 피가 아이돌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예, 심장이 박동이 돌아오고 피가 돈다 해도 뇌세포는 다 이 뇌세포 손상이 와가고 식물인이 됩니다. 때문에 4분, 6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아주 민감한 조직입니다. 예. 예, 뇌세포 관해서 우리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뇌조직은 우리 사령부다. 뇌세포는 아주 중요하다. 뇌세포는 재생이 잘 안 된다. 이런 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
0: 네, 담본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네. 그 건물 보시하니 우리 좀 그 오빠 여성이 두 달 반 쓰고 나는 한 50일 썼습니다. 우리 오빠는 걔 어째서 뭔가 아무리 내기도 없고 걔 오늘 얘기하기엔 여전히 이 남자들이 나 먹으면 테네시 이게 대사라면 홍삼이라면 이런 게 들어가서 먹어야 되지 아이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썼는데 벌써 이게 한 달 반 쓰니까 그 다음에 서면에 네 번 다섯 번 오던 게 한 번 두 번 오고 확실히 좋단다. 허리 아프고 허리 이렇게 굽혔다 고마이 거리 꼬고 살때 모르겠는데 나이도 진짜 없겠다 됐다 이거 못하겠단다. 그게 이롭단다. 네. 선생님 허리가
1: 이 약은 네. 보신하는 약이 되면서 고바지부터 좋아집니다.
3: 그래 그런지 소변이 벌써 예. 그렇게 많이 먹어서 네. 마음이 좋게 먹고 나 허리 아파고 예. 그러면서 네. 이 머리 좀에 이 좀 한 짝이 잘 듣지 못했단다. 자기도 얘기한 그건 가서부터 얘기합니다. 내일 말에 그렇지 허리 이 머리 귀 한 짝이 잘 듣지 못했다는 소리. 그러면 소리 귀에서 소리 나 귀에서 소리 난다든가 캔들 머리에서 소리 난다든가 캔들 어쩌면 그게 없어졌단다. 소변 기단 붙잡았은 게 그럼 이야기 오늘 좋습니까? 결국 맥이 난다면 약은 영 좋은 이야기라.
1: 그래.
3: 나는 이렇게 않습니까? 난 이거 쓴 게 머리 좀 이렇게 얼음지 나고 이런 휘난 게 그게 좀 없어지고 할까에 잠을 잘잔다.
1: 없어집니다 이제.
3: 네, 맥이 난다 선생님 이약 쓴 게.
1: 그렇죠. 맥이 나는 약입니다. 예.
3: 정말 약이 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써봐서 우리 오빠 되겠나 약 써봐서 이렇게 좋은 약을 처음 봤다면 그랬다 그래.
1: 네.
3: 우리 예, 우리 학동이 계속 그 단어 우리 학동 한다니 나는 예. 그 면에서 우리 오빠도 써야겠단다. 어쩌면 이거 한 2년 내지 3년 써도 이렇다니까 선생님.
1: 쭉 쓰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쓰는 거 갈래기지 젊어해진단 말입니다. 예.
3: 그렇습니다.
1: 이런 약만
3: 예.
1: 계속 써도 저속노화라는 게 빨리 늦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계속 쓰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치료 잘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저희들 이 건네 보신 하는 전문적으로 우리 뇌가 건강해지자면 어떤 치료부터 해야 되는가. 특히 콩팥이 기능이 좋아져야 되고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되고 또 콩팥이가 좋아지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간입니다.
0: 네. 담본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도 전해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콩팥이 나서 네. 그래서 어떤 데는 서변이 자수 받았다 서변이 잘 안 나가고 그냥 옆구리 처음에 아프고 이랬는데 알팽이에 콩팥이 쌓아져서 서면 잠도 벗지 않고 서면이 시원하게 잘 나고 그냥 옆구리 젊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 허리 다리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면 억울함이 그저 무슨 기태야 겨우 일어났는데 지금 네 허리 다리 아프지 않았어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네.
4: 그리고 내가 공세 부족이 있어서 머리 항상 휑하고 이렇게 그저 어림증이 났는데 지금 머리도 휑하지 않고 어림증이 나지 않습니다.
1: 네.
4: 이 뇌위축이 와서 병원에 가 검사한 게 뇌위축이 왔답니다. 뇌위축이 네. 없었습니다. 뇌위축이 네. 없었어요. 이전에 그는 또 이제 상황한데 이리 금방 들은 말은 상황하지 않고 슬기나에 금방 일이 생각 안 나고 이 분열 위험이 있답니다. 근데 이 약선이 지금 이 병력이 회복됐습니다.
1: 기억력이 돌아오는 게 알깁니다. 이 약을 쭉 쓰고 보면 멍 때리고 기억력이 금방 한 일도 잊어지고 금방 약을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어쨌든 이 치매 초기까지도 이 약 쓰고 확실하게 효과 봅니다.
4: 네, 선생님의 선생님 정말 지식이 많지 않습니까? 강의도 잘하시고 선생님 약은 선생님 어느 거 강의하시면 따라잡는 약은 그만 계속 선생님 여러 이형 어렵게 강의하실 때입니다. 약은 선생님 약은 말씀 많이 갖다 주었습니다.
1: 이약 효과 특별합니다.
4: 선생님 약들이 용산에 씁니다. 그리고 또 이 겁니까 감흥이 많이 떴습니다. 이제 선생님 예. 용잘 자고 예. 그다음에 예. 또 이 동물병을 헐지도 반대 동물병을 헐지만 그게 잘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하품에가 검사한 게 동물병을 헐지도 용만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피가 맑아져야 병이 치료.
4: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아 예. 그리고 또 내 LS가 예. 효과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내 그런 말 아예 안 받죠.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전화번호 또 쓰겠습니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4: 501-2797.
0: 네.
4: 네.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근뇌보신환 하면은 이런 도리에 근거해서 약이 조합이 되다 보니까 좀 약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약종이 그냥 해서 25가지, 25가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귀한 약종으로 해서 우리 군천좌실이란 중약 제조 원칙이 있습니다. 이 군 중요한 약재를 말합니다. 천이란 이 중요한 약재를 더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인여 약을 끌어들이는 몸에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걸 천이라고 합니다. 좌실, 좌실이란 거는 이 약을 쓰면서 부작용이 없고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게끔 딱 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이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와 혈이 충족하고 경락이 소통되고 음양 평형이 잡아질 수 있게끔 하는 약이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0: 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5: 저도 있는데 이제 후부터야 뒷골이 뻣뻣하네 자주 어지럽게 나고 그리고 가슴이 후들후들하면서 그래서 소리색이 나고 이러다가 고생하다 선생님 강의 듣고 내 근데 오셔야 조금 먹고 있는데 이거는 몇 달 먹으니 어지럽지 나는 게 어지럽지 않냐고 해. 맛있던 일주일 많이 납니다.
1: 네.
5: 그러고 나는 전립선을 해서 밤소변에 대포째 화장실 다니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이전에는 한 번만 소변에 조금씩 나가던지 이 약 먹은 후부터 한 번만 소변에 많아지면서 소변 자꾸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소변 자수, 소변에 두통이 있던 거, 소변에 염증이 있던 거, 소변에 헬스포 나가던 거, 담백이 나가던 게 이게 싹 치료됩니다. 콤파치의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 말은 맞습니다.
5: 네, 그래놓고 아침에 잠 잘 자니까 머리 말아가지고 사람 정신 나옵니다. 난.
1: 네.
5: 그래, 이 약이 효과 좋지, 이거 좀 약도 얼마 없지, 또 받아 좀 이 약, 돈 이렇게 해서 좀 먹자고 합니다.
1: 네,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배달하십시오.
5: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약이 아주 종합적으로 또 옛날 황제가 오랫동안 쓰던 약이니까 더 뭐 설명드릴 나위도 없죠. 그 뭐 효과 없으면 어떻게 오래 씁니까? 또 오래 썼고 그 오래 쓴 효과가 역사적으로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예.
0: 네, 단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셨나.
1: 네. 예.
6: 아, 저도 건네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6: 군중이 와서 머리 한 살 때 이놈에서 아프고 그리고 예, 그림그리 반드시 하던 게 지금 건드려서 문제 없습니다.
1: 네.
6: 그리고 점수 비대가 있어요. 손을 다 깨진 손을 다듬어보지 않고 손을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네.
6: 전 이렇게 효과 좋을까요? 바다에 빠가 또 쓰다 그럽니다.
1: 네.
0: 네.
1: 예, 배달 받아보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근내보신환, 그것도, 우리 산동, 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내보신환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오, 그 제약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제약공장인데, 아교도 산동 동화 어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양식 중앙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제약공장이기 때문에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약이 그 질량을 보존합니다. 지금 약들이 써서 크게 효과를 못 보는 원인 어디 있는가? 약이 다 재배약제들이 들어가고 이 량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약이 질량이 따라 못 간다. 질과 량. 그런데 이런 중앙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질과 량을 보존하는데 자기 명의를 거는 회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큰 제약공장의 건내보신환 추천드립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랑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동북땅에 퍼지고 매 순간 질주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김정원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입니다. 조국을 향한 헌신이 하나의 선율로 어울려져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창시절 함께 책을 읽고 꿈을 나누던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김일 작사, 박인일 작곡의 롱들의 하고가로 그 시절 청춘의 푸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허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허강일 작사, 홍사준 작곡의 정말 그립소는 가슴에 묻어든 고향을 불러오는 곡입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아 작사, 장래남 작곡의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는 지금 멀리 있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추억 속의 우정을 노래합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외로움을 마주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윤건원 작사 작곡의 외롭지 않아요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떠올리며 마음속 등불을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안녕수 마보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 아리랑은 우리가라 아리랑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실어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수로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은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들지 않도록 오래도록 피어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옛맨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고환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 봉습방에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우대 활동에는 지금 그 6세트를 사는 분들 6세트를 더 드립니다. 한 세트라는 거는 약 과걸로 큰 과걸로 두 과가기 때문에 한 세트랍니다. 두 과기가 처방이 완전히 틀립니다. 더블로된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는 전문 풍한습을 없애주는 특히 우리 깊은 곳의 풍한습 깊은 곳이라는 거는 골수 안에까지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런 깊은 곳의 풍한습을 없애는 고대로부터 유명한 双乌仙灵方이라는 겁니다. 예, 어제 双乌仙灵方이라는가 双乌란 거는 두 가지 우토가 들어갔대서 双乌仙灵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토는 무슨 작용하는가? 명문 혀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명문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농촌 집에 불을 떼줘야 그 구들이 뜨뜻해나면서 그 한기가 몽땅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부습게 불을 떼주는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일하게 중약재 많고도 많습니다. 몇천 가지 중약재인데 그 중에서도 명문 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약재는 우토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우토라는 건 파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토는 구하기도 영 바쁘고 일반 중의들도 이 우토를 쓰자야 합니다. 좀 독이 있다고 소리. 그런데 이 우토는 우리 무슨 병을 치료할 때는 또 그런 독 있는 약이 아예 들어가게 되면 근본상 이 병을 치료 못합니다. 그것은 우토 이 독을 없애는 기술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토를 가공할 때 부단히 끓이는 동시에 우토를 없애버리고 그냥 끓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 무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든 다음에 그 우토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던져버리고 거기다 풍미를 했습니다. 깨거나 꿀을 많이 얻어했습니다. 꿀이란 거는 우리 천연적인 이런 그 우토 독을 없애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끓여가지고서리 그 다음에 물이 또 졸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우토 유효 성분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토는 잡술 때 양을 꼭 조절하면 됩니다. 많이 잡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풍습방은 이 우토 들어간 이 처방은 딱 그 설명서대로 아침 저녁으로 딱 잡으면 된다 이랬습니다. 한 봉지씩 잡으면 됩니다. 우리 거는 알약으로 됐지 않습니까? 한 봉지 한 20알 들어있습니다. 예, 100개 알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요거 한 봉지씩 딱딱 쓰게 되면 사람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예, 그리고 이 장에 두 번째 처방은 우리 그 비단의 길 거기에 뚠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 비석에다 이 처방이 딱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 뭐라고 썼는가? 야오주의 뚠쉬가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을 우리 해방군 이런 병원에서 유명한 이런 중의들이 부단한 연구 끝에 그 다음에 약의 유효 성분을 추출해내가지고서 농축해서 나온 이런 처방이죠. 그 안에 처방들 쭉 보게 되면 몽땅 우리 간신 간 콤파치를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얘기 말하자면 숙지 그 다음에 우슬 또 지우로총롱 지우롱총롱은 이거는 주요하게 간 콤파치의 경락으로 들어가면서 대장경락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뇌전자, 인양호, 거우지, 또 지血藤, 구수부 이 모든 약재들은 몽땅 간 콤파치 경락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 다른 경락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라이프즈가 결합하게 되면 초라이프즈는 비위경락하고 폐경락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래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야오주의 뚠쉬가오라는 무슨 뜻인가? 요추가 이렇게 끊어진 거, 그거 이서주는 작용한다. 이서주자면 골수가 충족해야 되죠. 그래서 이 처방은 주요하게 부쇄성수의방, 피를 보충해주면서 골수를 산상하게 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오주의 뚠쉬가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 우리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면 뭐 풍한습

0: 옵션 처방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시 치료법이란 건 뭔가 오장육부가 공작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오장육부가 수여되는 이런 약재가 딱딱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효과 빠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릴까나 12세트고 그리고 겨울철에 가서는 날씨 좀 추워지고 하게 되면 예,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네와 침 맞아보면 아실 겁니다. 제처럼 이렇게 침을 전면적으로 놔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난 거 모든 경락을 같이 열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침구력법 통해서 경락을 열어주는 동시에 약 효과가 들어갈까나 예, 효과를 빨리 보는 거죠. 예.
1: 네. 예.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풍수빵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요즘 풍수빵 석 달 넘어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뱀마디마다 그냥 각털 나고 쏙쏙 찌르고 예, 구레공 내기 없고 중풍 후유증을 내 그런지 머리가 허리 터분하고 머리가 그저 앞으로 아무 막 바사지는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내기 없어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손발이 시리고 해놓거나 예, 그저 또 가방 위에다가 신고 또 신고 그리고 또 등산복으로 더 감고 이렇게 누워 잤습니다. 그러던 사이 선생님 풍수빵들 그 고가의 능마땅 깊은 숲 속에서 한기를 빼나 그런지 네. 약이 좋아서 이런지 지내에 뭐 알던 사람 같지 않다. 몸이 헷갈아지고
0: 네, 예.
2: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혈압 조절이 하고 머리가 흐릿하던 게 맑아지고 예. 아, 그러고 혈압은 그냥 내가 차에 7, 80이 많다는데 예, 올 때는 90, 80에 막 올라가서 그래 모두가 막 터지는 것 같고 그래 네. 근데 이거 먹어서부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새 청춘을 찾은 것 같으랍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이 예, 활동이 계속 탐색해서 계속 예, 자기들을 쓰다 그랬는데
0: 네.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2: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는 예, 그 요즘 판 토출한 그런 거
0: 맞습니다.
3: 몸이 밑에 되는데
0: 예예예. 예.
3: 어디 가서 약 쓰고 이래고. 전부 다른 효과를 못 봤는데 이게 아주 그 심한 병입니다 이게
0: 맞습니다. 아, 예.
3: 걸음도 안 되지 그 어떻게 말하면
0: 잘못하면 다 화해옵니다.
3: 예. 지내 지나면 땅바닥이 단단해야지 발바닥이 뭐 간격 없지.
0: 네. 예.
3: 수단고사 했는데 그 선생님 강의 듣고
0: 예.
3: 그래 한 실험 삼아심 네, 한 20일 좀 먹었는데
0: 예예. 예.
3: 지금 정화에 가신 발바닥이 저는 오기가 오던 게 심해 발바닥이 지금 땅에 닿는 그 감각이 들고
0: 네예.
3: 그리고 우리 밤에 잠수리 어디 됐는지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후뚜루뚜 하던 게 네. 지금 자수가 적어진 것 같고
0: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래 누워서 이래 돌아눕거나 이럴 때는 허리에서 돌아도 못 눕고 아프고 고통스럽던 게
0: 예.
3: 요즘에는 좀 괜찮아요.
0: 유연해졌죠. 예.
3: 좀 그래 그러니까 심도 늦어가지고
0: 네.
3: 네. 그래 지금 약을 이제 얼마나 더 쓰면 되겠습니까?
0: 아 이건 오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약은 또 그 증상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추관반 탈출이라면 그 아래 다리가 자꾸 매겹지 않습니까? 요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거기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 다음 매겹습니다. 그 잘 그 통하지 않고. 그럼 한 방면에는 우리 풍수빵이가 그 깊은 곳에 한기 꽉 들어찼기 때문에 거기 매 자꾸 그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방면에는 척추에 그 골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풍수빵이가 한 방면에는 골수를 대량적으로 보충해주고 한 방면은 거기에 깊은 곳에 풍한습을 없애주고 이래서 회복되는 겁니다. 예. 꾸준히 쓰세요. 예.
3: 저는 지금 지병이 그래 그런 거를 제거합니다.
0: 그렇죠. 예.
3: 예. 이는 뭐 무가 무가 안서 뭐 아들도 고생 보내는 고생인데 이게 이게 구심스럽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꾸준히 쓰느라 하면 그게 다 해결됩니다. 집행일 버릴 수 있습니다, 예.
3: 네, 네, 그렇습니다.
0: 예, 예. 예.
3: 그럼 저는 저 적절히 약속.

0: 야, 수문할 수 있는 게 이만하면 대단한 게죠. 예. 네. 네. 건강하세요. 예.
1: 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어,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저기에, 그, 우리 집에 영감이.
0: 네.
2: 풍수빵 이미 넉 달 썼습니다.
0: 넉 달, 예.
2: 예, 그 풍수빵, 그, 들기 전에, 어, 맨날 그저 한다는 소리에 가슴이 떡떡 막힌다지. 그래, 미술도 그저 땀, 그저 식은 땀 잘 흘리지겠니. 야, 손발도 얼음장까지 차갑습니다.
0: 네.
2: 그러고니, 한여름에도 춥다고 향모서 긴 발 입고 집어 덜덜 떤단 말입니다.
0: 네.
2: 그러더니, 예, 얼굴에 대해 막 이래, 그, 무식이라는가 그런 거, 마모 온다고, 예?
0: 아.
2: 얼굴에 대해, 그,
0: 면풍증상이죠, 예.
2: 예, 그러고, 예, 헤드에 막 꼬부라진 소리 치고, 예.
0: 네.
2: 막 손은, 평시에 손은 너무 떨어서, 예. 밥 같은 거는, 예, 뭐, 숟가락을 나르면 한 절반, 절반에 들어갈까 말까 하고, 그거는 금방 제대로 뜯지도 못했습니다. 좀 다시 떨어지니까.
0: 네.
2: 그래서 집 식구들이 여기 돌아가면서 먹여줬습니다.
0: 네.
2: 그래서, 어, 그, 선생님이 이제 강의 이제 그 듣고, 이야기 하도 좋다니까, 예, 착하면 진짜 중감인가 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예, 좀, 그저, 예, 어찌겠습니까? 그래서 급한 게, 무슨 것도 잡는다고 해서 한 번에, 그래서, 재미삼아 써봤어.
0: 그렇죠, 예.
2: 예. 그런데, 어, 강의 통, 그, 뭔가 강의 들은 것과 같이 정말 예, 효과 좋습니다.
0: 네.
2: 어, 지금은 예, 얼굴도 그렇게 마모도 별로 아예 하고, 예, 가슴이 막힌다고, 예, 소리, 아이기라고, 예, 제일 간이 밥을 제대로 좀 잠시 잡습니다.
0: 아, 예.
2: 예. 결국, 예, 손발 떨떠는 건 둘째 치고, 예. 어제는, 예, 용 해꼬부라진 소리도 아예 하고,
0: 네.
2: 어, 말씀도 용 똑똑하게 하고, 예. 어, 우리 집에서는, 예, 모두 그래서 살 것 같습니다.
0: 지금. 아, 기적이죠, 예.
2: 야, 선생님 말씀이 정말 딱 맞습니다.
0: 네.
2: 예, 큰 병원은 그리 됩니다. 아이 낳았던 게 어찌 이 악수이가 됩니까?
0: 맞습니다. 대부분 큰 병원에서는 별 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혈관, 혈액순환 통하지 않는다 해서 혈관 확장제를 하거나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기실은 근본 따지게 되면 이 깊은 곳에 한기 꽉 들어차고, 그 다음에 신경 전달할 때 신경이 가래가 꽉 들어차게 되면 신경 전달이가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거치면 그 신경 전달이가 너무 과도하게 되고, 이러면 소혈함이 자꾸 떨고, 면풍이란 맞고, 풍이란 게 뭡니까? 바람이란 풍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깊은 곳에 풍 한 습을 없애줘야 그게 해결되는 겁니다. 거체 풍 한 습을 없애 쓸데없습니다. 예.
2: 예. 진짜 아이 된 게 좋은 병원에 없습니다. 연기는 예. 조사하고 예. 전국에 어디 아이 좋다는 데는 다 댕겨봤습니다.
0: 다 댕겨봤죠. 예.
2: 예. 그래도 아이 되는 게 어찌 뭐 이해하고 잡수니까 이렇게 심통하게 나사진가.
0: 예.
2: 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가격도 올라가고 우대 활동 크게 한다니까.
0: 네. 예.
2: 예, 제일 큰, 그, 우대 활동에 좀 참가할까 합니다.
0: 네, 제일 큰 우대 활동이가 16세트 싸게 되면 24세트를 더 드리고, 침 24번 넣는 활동이 또 있습니다.
2: 예, 예. 어차피 그냥 답 써야 되니까.
0: 네, 예, 288-0018번 전화 치지.
2: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2: 어, 숱한도 안 썼습니다, 이때까지. 그래도 이건 약도 비싸지 했고.
0: 예.
2: 어, 진짜 고맙습니다, 선생님.
0: 예, 이번에 제대로 만났죠, 예. 네.
2: 예, 예. 딱 칭크 할게요.
0: 예.
2: 너무 고맙습니다.
0: 예,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수고하세요.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풍습 이런 병이
0: 아, 있습니다. 네,
3: 봉수죠. 예. 예. 길에 가서 이런 병이 있으니까 담물에다 손도 못 넣고 그 다음에는 예, 손가락이 아파서 무슨 그래도 비틀어 따지 못하고 예.
0: 네.
3: 주방에서 일하는 게 참 영 답답합니다. 밥 해먹는 게.
0: 네.
3: 정말 고통스러운 건 더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예. 이래니까 또 견수염도 생기고
0: 네.
3: 어, 견수염이 있으니까 또 옷 입는 것도 바쁘고 영 그렇단 말입니다.
0: 뒷단
3: 등에 항상 참을 깨앉는 것 같고
0: 맞습니다.
3: 숨이 쪼여들고 입이 쓰고 마르고 이렇게 하니까 변비도 영심하다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얘 드문드문 또 무슨 증상이 또 있는가 하면 팔다리 저리고 그렇게 나고
0: 네.
3: 이빨도 아프고 그 다음에 또 막 입에 거품 물고 정신 잃고 쓰러지는 이런 증상도 있단 말입니다.
0: 아, 예.
3: 예.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았는데 역시 이 풍수빵 약 쓰고 나니까 점차 이렇게 나사지더라 말입니다.
0: 네.
3: 그래 선생님이 저기 이렇게 나사지니까 선생님이 내 방송 더 명심해서 듣는다 말입니다. 예.
0: 네.
3: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하면 저리 듣는데 이 약 얻으니 한 몇 달 차 먹었습니다.
0: 네.
3: 그래가 예. 점점 더 나사지는 게 아낀다 말입니다.
0: 네.
3: 그 막 그 저희 나 이빨을 깔고 막 부들부들 하던 이 증상은 완전히 없어지고 예.
0: 아 간질병 증상.
3: 예. 그리고 다음에 입이 마르고 쓰던 이것도 나사졌다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이게 영문이 침침하고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러던 이게 나사짐에서리 심률이 제대로. 한 1분에 막 68차씩 이렇게 뛰면서
0: 네.
3: 영 좋아졌다 말입니다.
0: 네.
3: 게 이 약이 확실히 우리 노년들께는 예, 자수는 정말 효과가 좋다는 걸
0: 예.
3: 알게 됐다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난 이번에 활동하는 데도 계속 참가해서 예,
0: 네.
3: 이 약을 계속 쓰게 해서
0: 장기적을 써줘야죠.
3: 예, 예. 예. 아무래도 쓰도 마하고 계속 써서
0: 그렇지.
3: 정말 어두운 꿀 뽑듯이 해야 되지.
0: 예.
3: 무슨 더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마에 좋은 약이 없습니다. 예.
3: 네. 이 할 때 참가하겠습니다.
0: 네. 예. 288-0018번 전화 주세요.
3: 수고해 주세요.
0: 네.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잘 치료가 안 되고 고분기를 많이 걸었다. 예, 이런 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겁니다. 진단이 경 중요합니다. 우리 요추간판 탈출만 해도 예, 병 치료할 때 모두 다섯 가지를 나눕니다. 예, 그 어느 류형의 요추간판 탈출인가 이것을 진단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진단 제대로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이 288-0018번 전화 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이게 잘 통하지 않게 되면 앞에다 취허 다세요. 링스산산이 그 달구설이 이야기 되면 무조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약을 사과해 사고 그거 먼저 떠나서 먼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돌이 맞다. 이렇게 되면 신심 있음 치료하고 네 신심 없음 말고 예 네, 이렇게 편안하게 서리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친구는 다 차로 다 재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래서 침 다 맞고 또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의 우리 지수의 궁둥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금 골가병 말한다 할 때는 예, 많은 분들이 무슨 풍수빵 하게 되면 그저 골가병에만 치료되는

쌍한, 한길 인해서 모든 병이 걸리는 겁니다. 뭐 심리혈관 질병도 그렇고 골과병도 그렇고 몽땅 한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기가 거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더 썩 깊은 곳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나타난 증상이 다 틀리는 겁니다. 제가 자꾸 말하지만 뭐 거쳐에 한기를 내보낸다. 예, 그런 건 우리 감기 치료에 되는 게죠. 거쳐 풍한습 없앤다 이런 게죠. 그런데 그보다 더 엄중한 것은 안에 한기 있겠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폐에 한기 있겠다. 콩팥에 한기 있겠다. 그 다음에 제일 엄중한 것은 골수 안에까지 한기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골수 안에는 원래 따뜻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기 꽉 들어차게 되면 그 안에 열이가 어디로 나가는가? 겉으로 다 나갑니다. 겉으로 나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 어째 손발이 막 뜨거워 납니다. 막 더워 납니다. 예, 땀 쫄쫄쫄쫄 흘리고, 어제 그렇습니다. 발을 한번 덮어가지고, 서리, 겨울철에도, 이불 밖에다 항상 발을 내놓고 자고, 그렇지 않으면 발 씻을 때 항상 찬물에다 발을 뚝 불구게 되면, 물이 막 뜨뜻해 날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째서 이런가? 기시로는 깊은 곳에 한기 꽉 들어찼기 때문에, 그 자리를 뚝 점했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던 열기가 몽땅 거칠어 나와서 그런 겁니다. 절대 그 표면상의 이런 증상 가지고서리 오늘 지금 요리 시즌가 그럼 또 찬약제 짝을 들이대서 이러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의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수의 콩둥증 말 그대로 척수가 몽땅 없어져 가지고 텅 뱉다 이런 뜻이죠. 정상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그 척수라는 거는 쯤이 없어야 됩니다. 꽉 들어차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먹어가지고 들어차는가. 그게 쿵둥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공간이란 거는 항상 메꿔줍니다. 거기 왜 척수가 없게 되면 다른 거 가지고 거기를 메꿔줍니다. 뭐에 메꿔주는가? 물이 들어찹니다. 우리 관제창도 그렇습니다. 무릎 관절을 하면 아픈 사람들, 퇴행성 관절을 한 사람들 어째서 자꾸 무릎 관절에 물이 찹니까? 그 안에 있던 골수가 원래 없어지고 그 다음 화해란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연골이 다 쓸고 이래게 되면 사람 본능적 거기면 또 무슨 게인지 안에 또 꽉 들어차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지수의 콩둥증이라는 건 어떻게 돼서 왔는가? 이 척수라는 거는 몽땅 골수에서 뇌수에서 오는 겁니다. 뇌수는 우리 중국에서 말하는 나의 수지하이, 나의 수지하이 무슨 뜻인가? 뇌수는 뇌는 그 골수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예, 수지하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바다에서 그 다음에 쑥 내려와서 연수에 통해서 그 다음에 지수에 통해서 이래서 척수에다 부단히 이래 보충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가 나무 가지로 뻗어 뻗어 나가는 것처럼 사지, 르골 그 자글로 다 보충해줍니다. 예, 그러면서 연골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가? 기술은 예, 연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늙으면 연골이 아예 자라난다. 그런 도리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자라날 건 꼭 자라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가 늦은가에 달렸죠. 그래서 연골이란 거는 우리 중의에서 해석이 있습니다. 연골이란 거는 우리 골수 안에 그 골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서리. 그 다음에 우리 그 소래에다 물을 떠놓는 것처럼 물을 떠놓을수록 소래 무리가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리 넘쳐날 정도로 골수가 많다 할 때 그 다음에 나머지 골수가 있다 할 때 연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벌써 연골을 다 쓴다 하게 되면 뭐 골다공증 진단 안 좋은 나 아예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도 예, 그렇게 듣지 마세요. 이미 어서는 골수가 대량적으로 모자라진 정황입니다. 부단히 모자라지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꼭 했다가 보충해놓습니다. 그 공간을 항상 메꿔줍니다. 예, 그래서 뇌수가 자꾸 골수를 척수를 통해서 골수를 자꾸 부단히 보충해 주는 거죠. 그런데 넘쳐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연골은 자꾸 자라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경이가 모든 신경은 뇌를 통해 가지고서 척수 그 지수의 콩둥증 그 콩둥한 그 중간으로 한 묶음 신경이가 쭉 내려가면서 오장육부에다 신경이가 다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뭐 요추간판 탈출이다, 척추 뭐 경추 그 간판 탈출이다. 네,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탈출은 오늘에는 별로 요추간판 탈출인데

0: 내려가서는 흉추에서도 그 탈출이 생길 수도 있고 경추에서도 탈출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수술해서 쓸데없습니다. 그럼 해야 될 것은 뭔가 일단 우리 그 명문혈 거기에다 불을 달아줘가지고서 이 척추 안에 깊은 곳에 한기를 일단 몽땅 내보내줘야 됩니다. 한기 없어야 혈액순환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지수의 궁둥증 걸린 사람들 어떻습니까? 음식을 넘길 때 자꾸 개끼거나 넘기기 바쁘거나 자꾸 기침하거나 또 목소리가 자꾸 쉬거나 그 다음 눈이 자꾸 쌍꺼풀로 보이거나 눈알이가 번들번들 떨리거나 그 다음 귀가 잘 안 들리거나 귀에서 소리 나고 그 다음에 또 小脑 공지失调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사지가 움직이는 것을 좀 협조하기 바쁩니다. 예, 자기 생각에는 꼬꼬지가 하는 것 같은데 옆팔로 가거나 그 다음에 그 걸는 게 자꾸 발뒤치고 질질 끌며 걸거나 이게 다 小脑 공지失调에 속하는 겁니다. 脑干 거기면서 신경이 압박되게 되면 자꾸 하품 세게 하거나 잠잘 때 호흡이 자꾸 끊어지거나 그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이런 현상들 나타나 어지럼증한 증상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수의 궁둥증은 중에서는 외증에 속하는 겁니다. 몽땅 위축이 온다 이런 뜻이죠. 예, 이런 분들 빨리 우리 풍습방 써줘야 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술기운이 오르자 속에 웅크리고 있던 화도 함께 비어올랐다. 정작 친구에게 느끼는 화는 아니었다. 친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소개해주려 했을 테니 비록 그 마음속에 돈을 꾸려는 계산이 섞여 있었더라도 그런 속내마저 오히려 순진하게 여겨질 만큼 셋째는 그에게 빚진 게 많았다. 연길에 발들일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자리가 생긴 것도 모두 그의 도움 때문이었으니 오히려 친구의 외사촌이라는 여자의 행동거지에 대한 불만이 죽기가 도도할수록 머릿속에서 벌컥벌컥 부풀어 올랐다.
1: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먼저 자리를 뜨는 거야? 신의 호구라고? 고중학력이라고? 그게 대수란 말인가?
0: 예전 같으면 신의 호구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농촌 호구인 자신도 연길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아무리 신의 호구라 해도 한국에 가면 다를 게 뭐 있을까. 그저 식당 주방에서 일하거나 홀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재봉 공장에서 바느질이나 할 텐데 요즘은 위장 결혼으로 비자를 따내는 일이 있다던데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나가는지 누가 알겠는가. 대견한 척하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솔기운에 감정이 격해진 셋째는 네온사인 불빛이 비친 유보도를 헤매다가 결국 위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기억에 선명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회사 건물 앞 속조 간판이 서있는 길가에서 위형을 만났다는 것만은 뚜렷이 떠올랐다. 위형은 비틀거리는 셋째를 붙잡아 어느 조용한 커피숍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진한 차 한 잔을 셋째 앞에 내밀며 말없이 조용히

함께 해주었다. 미형아, 나 널 좋아해. 그런데 말이야, 술기운에 혀끝으로 내뱉었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위형은 늘 그렇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셋째에게 차를 권하고 커피를 건넨 뒤에 생맥주를 시켜 함께 마셨다. 네가 조선족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은데. 그렇게 중얼거리던 셋째는 결국 정신을 잃었다. 그 뒤의 기억은 오롯이 사라져버렸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늦은 아침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위형의 집이었다. 예전에 그 5층 아파트가 아닌 2층짜리 별장이었다. 석재산업의 번창을 타고 위사장은 위회장이 되었고 연길에서도 꽤 이름을 날린 기업인이 됐다. 집도 연길 남산기술계 별장촌으로 옮긴 지 오래였다. 위형의 어머니는 중풍 후유증으로 걸음이 다소 불편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셨다. 아침 식탁에는 유토와 한족식 순두부, 콩물과 백죽이 놓여 있었다. 어젯밤 과음의 여운으로 속이 메슥메슥하여 된장국이 생각났지만 담백한 백죽도 나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니 비로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마음이, 아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어젯밤 무슨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이 파편처럼 일부분만 스치고 완전한 그림을 이루지 못했다. 위형은 시물시물 웃을 뿐 셋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괜찮아요. 술 취하면 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회사로 나섰다. 며칠 동안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분명 무슨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도무지 생각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보름쯤이 지난 어느 휴일 위형이 약속 장소로 불렀다. 그런데 그녀는 나들이 옷이 아니라 가벼운 여행복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위형을 만난다고 정장까지 차려입은 셋째의 모습이 오히려 어색해졌다. 그녀는 눈치를 챈 듯 시장 골목의 옷가게로 들어가 잠바와 바지를 한벌 사고 운동화도 함께 샀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길을 나섰다. 목적지는 반시간 정도 거리의 저수지. 여름 무더위를 피하기엔 그만한 곳이 없었다. 저수지는 크지 않았지만 산속에 자리 잡아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시내보다 훨씬 서늘했다. 가끔 불어오는 물기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몸을 스쳤다. 물가를 따라 원두막 같은 낚시용 나무집이 몇 채 서 있었고 그들은 하나를 빌리고 낚시 도구도 함께 받아들였다. 셋째는 논과 물기를 다루는 나룻마을 출신이라 낚시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 탓인지 고기들이 입질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 도만강변의 작은 늪이나 물도랑에서 하는 낚시보다 특별한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위형이 가끔 고기를 낚아올리는 것을 보기가 더 신났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낚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였다.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돌아갈 택시가 없다는 것이었다. 위형은 그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 같다. 아니, 이것이 그녀의 작은 계략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니 산중에 밤이 깊도록 택시가 있을 리가 없었다.

0: 세제가 환한 눈빛으로 위형을 바라보니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린 채 살짝 웃으며 말했다.
1: 이거 음모였구나. 그런 생각했죠?
0: 위형이 스스로 모든 것을 밝혀놓으니 오히려 셋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내기에는 너무나 순수하게 고백했다. 더구나 그녀는 회장의 외동딸이자 이미 셋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여인이었다. 저는 조선족 여자들처럼 모든 집안일을 다 할 거예요. 조선족 음식도 배우고 있어요.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아이들도 조선족으로 키울 거고요. 전 정말 조선족이 좋아요. 그런 말을 하기까지 그녀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갔다. 그동안 아무런 기색도 내보이지 않아서 포기한 줄만 알았는데, 하지만 결혼한 이후의 삶을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설령 위형이 지금은 진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한들 시간이 흐른 후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녀 자신도 모를 일이었다. 셋째는 마치 거대한 힘의 포위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앞에서는 끌어당기고 뒤에서는 떠미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끌어당기고 떠미는 힘의 주황선을 넘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좌우로 좁은 출구들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지나쳐버린 뒤였다. 위형과 원두막 같은 낚시집에서 보낸 그 밤은 그처럼 청춘의 따뜻한 기쁨과 그것을 에워싼 두려움, 앞날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다음날 택시로 연기를 향해 돌아가는 길, 옆자리에 앉은 위형을 바라보는 셋째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마치 천하를 얻은 듯 허공에 둥 떠오르는가 하면 만길 심연에 빠진 듯 갑갑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는 경치가 무척이나 낮아 보이기도 했다. 동북당에서 청명은 동장군을 떠나보내고 땅의 기운을 맞이하는 해토와 소생의 계절이었다. 나루 마을에서는 고향을 떠났던 적자들이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찾아오는 상봉과 단원의 날이기도 했다. 예시에는 청명 시절 우분분이라 했으나 그건 강남 쪽의 이야기였지 오늘의 하늘은 유난히 밝고 높았다. 산을 오르는 길에는 삽을 둘러맨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였고, 가까운 산자락의 산소 주변에는 도시에서 온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셔진 산소에 가려면 마을에서 그리 높지 않은 산 하나를 넘어가야 했다. 산을 넘지 않으려면 남북으로 뻗은 노루골 냇물이 흐르는 하산길을 되돌아가야 했는데 거리는 곱절 더 멀었다. 예전에는 대개 산길을 택했지만 이제 부모님 모두 연로하시고 나 또한 산을 넘기 버거운 나이가 되어 대여받은 승용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후 거기서부터 걸어가기로 했다. 차에서 내린 후에도 길은 이어졌다. 다만 뜨락도르나 소달구지가 다니는 길이라 승용차가 들어가기에는 험했다. 안전을 위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는 이 길로 소달구지뿐만이 아니라 뜨락도르며 트럭까지 다녔었다. 노루골이라는 마을에 20호가 넘는 농호가 살고 있었으니까. 노루골이란 이름은 옛날 노루가 많다고 지어졌을 터이지만 인민공사 시절에는 나루대대 제7대로 불렸다. 다른 생산대는 모두 논이 있어 쌀밥을 먹었으나 이 7대에서만은 논이 없어 조식이 조밥이었다. 그래서인지 노루골의 좁쌀은 원근에 유명하기도 했다. 마을 운동회가 열리면 이겨도 좁밥 힘이요, 저도 좁밥 탈이었다.
1: 올해 씨름에서 노루골 사람이 이겼다면서? 아참, 좁밥 힘이 좋구만.
0: 하고 축구에서 지면 마을이 작아서 젊은이가 부족해 마흔 넘은 남정네까지 나서는 사정은 뒷전이요.
1: 역시 좁밥은 좁밥이로구만 하는 시기였다.
0: 비탈밭이 눈에 들어올 때쯤이면 20여 호가 살던 노루골 마을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0: 멀리 사라진 것은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향진총부가 설립되기 바로 전해였다. 쌀밥을 못 먹는 서러움도 컸지만 아이들이 학교 가기도 불편하고 그 병이 났을 때 제때 병원으로 못 가는 위험까지 겹쳐 주민들이 대대에 집단 이주를 간청했다. 결국 호도거리제가 실시되고 토지가 농가에 배정되면서 일곱 생산대가 각각 몇 호씩 나누어 받아 정착시켰다. 아직도 옛 집터에는 과일나무 몇 그루가 듬성듬성 서 있었다. 가는 길에 아버지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던 자리를 가리키셨다. 딸아이가 핸드폰을 들며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함께 사진에 담았다. 어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너희 로아바이, 로아메는 여기서 살았단다. 로아바이는 여기서 세상 떠나셨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감개무량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그것만도 아닐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이 집터가 이제 역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집에서 몇 해 살지도 못하시고 아버지를 따라 진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루 마을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어머니의 심정이 그러할진데. 저 조선 땅을 등지고 새로운 황무지에서 새 삶을 일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 이 집터는 단순한 터전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벌써 한 발 높이 떠올라 있었다. 무덤 앞에는 새로 세운 비석이 놓여져 있었다. 아버지는 문득 내 얼굴을 보셨다. 무슨 일이라는 표정이었다.
1: 아마 셋째가 했을겠구마. 나하고 둘째하고 전화로 의논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했었구마.
0: 나는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워낙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성미여서 얼굴이 조금 굳어졌을 뿐 좋다 굳다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대신 무덤 오른편 우쪽에 있는 산신제를 지내는 돌로 가셔서 거기에 남아있는 산신제 흔적을 살피셨다. 작게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 말 듯했다. 이미 쥐구멍과 소 발자국 자리에 흙을 덮어 메운 흔적이 보였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합장 봉분에 흙을 몇 삽 더 보태어 올리셨다. 비석 앞에 상돌은 제법 번듯하고 매끄럽게 광이 나 있었다. 어머니는 상돌에 백지를 펴고 재물을 차리기 시작하셨다. 딸아이도 할머니를 거들어 음식을 꺼내드리면서 조용히 정성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산소를 그저 산이라 부르셨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까. 어릴 적 한 번은 아버지 아바이사는 왜 요렇게 작숨두?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산이라 했지만 실은 밭 한켠에 솟은 작은 언덕에 불과했다. 소나무 몇 그루와 주변 관목들이 어우러져 평범한 둔덕보다는 위험이 느껴지긴 했어도 엄밀히 말하면 산이 아닌 밭지경에 가까웠다. 언덕우와 아래 모두가 밭이었으니.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곳이 명당이라고 하셨다. 5대를 이어 외아들만 태어나던 집안이 우리대에 이르러 아들 셋이 모두 가정을 이루고 가지를 쳤으니 그럴만도 했다. 게다가 아들 둘을 대학에 보냈다는 소식에 마을에서는 조상의 산소덕을 톡톡히 본 것이라 수군거렸다. 물론 아버지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한 번도 수긍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다. 워낙 말수가 적으신 탓도 있었지만 더 깊은 이유는 셋째에게 있을 것이다. 그날도 청명이었고 그 산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올리고 음복을 하며 자리에 둘러앉아 있었다. 제사상에 오른 음식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다. 그때는 할머니도 여전히 건재하셨다. 할아버지는 환갑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셨다.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못다 한 수명을 대신 사시는 듯 여든이 넘도록 마을에서 장수 노인으로 천수를 누리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셋째가 김선우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호와 김리는 짜고배라도 잘들 살더라는 둥, 요즘 연길에서는 한족과 조선족의 통혼이 흔하다는 둥 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손에 땀을 쥐었다. 셋째가 말을 더 늘어놓기 전에 아버지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도 한족 며느리는 안 된다.

소설 아버지의 산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허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동북 땅에 퍼지고 매 순간 질주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0: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단오명절 기간 우리 주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 115만 5,600명으로 동기 대비 9.38% 증가했고 관광 총 소비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5.92% 증가했습니다.
3: 종용회통, 길행창달, 다구 이민폐 결제, 기업 세계 진출 지원, 주재 추천 소개회가 일전 훈춘에서 열렸습니다.
2: 연길시 공안국은 일전 여름철 야간 치안 통일 점검 난관 공략전을 펼쳐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의 막을 열었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관광은 종합성 산업이고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오명절 기간 우리 주에서는 민속 특색을 기반으로 체육 경기에 의탁해 문화 관광 봉사, 소비 진작, 문화 해민 등 여러 사업을 통과하고 저녁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연결시켰으며 체육 경기 플러스 민속 문화 심층 융합 모식을 통해 명절 기간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하고 시장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이 펼쳐졌고 관광지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상업무역 소비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이번 단오 기간 우리 주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홈경기를 핵심으로 전주 우수 문화관광 자원을 통합해 체육경기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경기 효과와 단오명절 열기에 힘입어 우리 주 주요 관광지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연길 인상 공연, 민족식 씨름 경기, 민속 소통 체험 등 특색 활동이 이어져 루계 관광객 수가 3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녁에는 연변대학 앞에서 단오 민속문화 활동이 정체롭게 펼쳐져 관람, 체험, 미식 맛보기, 소통이 일체화된 다원 민속 활동이 많은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연길 공룡왕국에서는 다종 특가 상품을 내와 매출액 106만 600원 올렸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두 개의 레저 관광 명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관광객 연 1만 700명 접대해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향주머니 만들기, 오색실 묶기 등 단오 수공예 체험 활동을 내왔고 관광객 연 1만 1900명 접대해 동기 대비 86.22% 증가했습니다. 하북 관광객 구조

0: 생각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북 보정에서 연변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시름 경기도 관람했습니다. 경기가 정말 열정적이고 활기차며 볼거리도 풍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직접 느껴보길 바랍니다. 려宁 관광객 리모입니다. 평소에는 고향에서 중지를 먹었는데 이곳에서 찰떡을 먹어보니 새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즐겁습니다. 단오 기간 변경 소도시 도문에도 관광 열기가 몰아쳤습니다. 도문강 광장, 새 공문, 철도 공문 등 주요 관광지에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은 강가에 모여 경계 강의 풍경과 공문의 웅장한 모습을 감상하며 변경 도시의 매력과 가곡 정회를 느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필 선생입니다. 단오 휴일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도문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명절을 보내니 매우 뜻깊습니다. 공문 옆에서 경계 강과 경계비를 보니 자부심이 들었고 변경 풍경을 감상하는 동시에 가국 정회를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2026년 블랙야크 길림 안도 사산 1호 야외 경주 시합 및 제1회 전국 경찰 야외 경주 시합이 펼쳐졌습니다. 1,300여 명의 국내외 야외 경주 애호가가 안도에 모여 청산 록수 사이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경기는 여러 조별 코스로 구성됐고 조선족 특색 마을과 생태 명소를 연결했으며 코스 곳곳에 조선족 특색 미식 보급소를 설치해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현지 미식을 맛보고 민속 풍정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경기 참가 선수 조옥입니다. 안도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고 호수와 강이 많으며 공기가 좋아 음이온 함량이 높습니다. 현지 음식도 맛있고 조선족 특색 음식이 매력적입니다. 안도가 정말 좋습니다. 훈춘시에서는 마을야회 따라 길림 료행 여름철 마을야회 활동이 방천촌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 문예 공연, 민속 장터, 변경 자가 운전 료행 체험 등 다양한 종목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민속 체험 장터에서는 각종 연변 특색 농산물이 판매됐고 만족 전지, 전통 편직, 조선족 민속 수공예 등 무형문화재 종목이 현장에서 시연돼 관광객들이 무형문화재 기예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춘시 하남가도 영성사회구역 주민위원회 부주임 리석입니다. 전지 작품을 증정하고 외국 벗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중국의 전통 문화를 더 깊이 료해하고 훈춘을 알며 훈춘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문화체육 융합 및 민족 단결 주제 단호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은 한자리에 모여 문예 공연, 소방 안전 지식 보급, 제기차기 등 특색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알찬 문체 활동은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가교를 만들어줬고 여러 민족 대중과 외지 관광객들은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단호 명절을 보내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이번 단오 기간 우리주는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 관광, 상업, 체육,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대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명절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전주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명절 기간 우리주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 115만 5,600명으로 동기 대비 9.38% 증가했고 관광 총 소비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5.92% 증가했습니다.
1: 단오 기간 우리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개를 주제 활동을 펼치고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초청해 변강의 풍토 인정을 몰입식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본 방송국 기자는 초청받은 귀양의 관봉춘 일가와 청도의 왕시오 일가를 만나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명절을 보내는 감동적인 전경을 기록했습니다. 귀양에서 온 관봉춘에게 있어서 이번 단오 연변 여행은 20여 년간 쌓여온 향수를 달래기 위한 귀향의 여정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연변의 풍속, 미식,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은 여전히 그의 기억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초청받은 귀향 가정 관봉춘입니다. 저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000년에 귀주로 갔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고향이 늘 그립습니다. 저는 연변의 풍토 인정을 정말 좋아하며 연변 미식도 잊지 못합니다. 귀향에

0: 한 지 20여 년이 됐지만 여전히 연변이 그립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익숙한 고향말을 듣고 새롭게 탈바꿈한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관봉춘은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관봉춘입니다. 이곳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도시 면모부터 민족 문화까지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산동 청도에서 온 왕시오 가장은 연변 방문이 처음입니다. 연결신흥광장 무형문화재 전지활동 현장을 방문한 왕시오 가정은 무형문화재 전승인의 지도를 받아 연변의 정신을 상징하는 진달래를 정성껏 오렸습니다. 초청받은 청도 가정 왕시오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결의 문화와 화목한 분위기가 정말 친근하게 다가왔고 체험감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한 왕시오 가정은 민속 풍정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들은 우아한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특색 민족 미식을 맛보면서 전방위적인 몰입식 체험을 통해 현지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초청받은 청도 가정 학행입니다. 연길에 처음 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도 아주 즐거워했고 미식도 정말 많습니다. 조선족 전통 의상을 처음 입어봤는데 정말 예쁘고 사진도 잘 나옵니다. 저와 아이들은 친자복을 입었는데 아이들은 옷과 음식을 모두 좋아했습니다. 이곳 사람들도 정말 친절합니다. 초청받은 청도 가정 왕시오입니다. 이곳에서 색다른 여행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아직 연변에 와보지 않은 고향 사람들에게 이곳을 적극 추천하렵니다. 모두가 이 색다른 민족 문화 분위기를 느껴보길 바랍니다. 이번 단호 활동은 문화를 다리로, 명절을 매개로 연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정을 선사했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외지 가정들은 연변에서 중화민족 한가족이라는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중용회통, 길행창달, 다국인민폐 결제, 기업 세계 진출 지원 주제 추천 소개회가 일전 훈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에서 주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각 은행은 차례로 전문 업무를 소개했습니다. 강사들은 다국인민폐 업무 정책 동향을 깊이 설명하고 환율 위험 중성 리념을 둘러싸고 위험 회피 상품 업무 처리 절차를 설명했으며 다국 금융봉사 플랫폼을 추천하고 플랫폼 응용 전경과 관련 신용료 융자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또 다국 송금 경로를 설명하고 특색 다국 금융 상품을 추천해 변경 대외무역 기업의 다차원으로 강력한 금융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국은행 연변분행 교육은행부 주임 진박입니다. 인민폐 국제화를 질서있게 추진하고 대외무역 지역에서의 다국인민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다국인민폐 정책 방향과 업무 우세를 명확히 해독했습니다. 기업의 결제 수요를 깊이 파악하고 다국 업무 난제 해결에 조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은 다국인민폐 업무를 지속적으로 깊이 운영해 금융실무로 높은 수준 대외개방 대국에 봉사하렵니다. 이번에 회의에 참석한 40개 중점 기업은 대러시아 변경무역 및 상하단 관련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는 수산물 수출입, 농산물 가공, 디지털 국경무역 봉사, 식품무역 등 분야를 아우릅니다. 기업들은 대러시아 다국인민폐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훈춘 변경경제무역체계의 핵심 시장 주체입니다. 현장에서는 각 기업의 경영 규모, 업무 모식과 장기 발전 수요에 맞춰 맞춤형 종합금융봉사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1: 올해 6월은 25번째 전국 안전생산월이며 사람마다 안전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응급대처를 할 줄 알아야 위험 우환 조사 정도를 주제로 했습니다. 주밑 연길시 안전생산월 자문일 활동이 일전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주응급관리국, 연길시 응급관리국에서 주관했으며 주총공회에서 협조했습니다. 활동은 대중신변의 공공안전우환에 초점을 두고 선전전시판과 설비전시구역을 설치했습니다. 활동에서 전문 일꾼들은 대중에게 안전지식을 보급하고 화재예방, 가스 루출 대처 등 안전

0: 전용호환 대처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결시 응급관리국 부국장 웅건호입니다.
1: 시아이부.
0: 다음 단계 실제와 결부해 안전생산 기관, 학교, 가정, 농촌 진입 등 계열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사람마다 안전에 주목하고 참여하며 안전을 수호하는 짙은 분위기를 마련해 전 사회의 안전의식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량화한 사회 발전 환경을 조성하렵니다.
2: 올해 6월 14일은 23번째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당일 주중심혈액소에서는 연변대학에서 주제 공익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 현장에 주제 전시판, 선전 현수막 등이 눈에 띄는 곳에 설치돼 많은 사생들이 발길을 멈추고 활동에 대해 료회하고 주동적으로 자문했습니다. 현장 참일꾼은 사생들의 질문에 세심하게 대답하고 헌혈 조건, 헌혈 절차, 혈액 사용 결제 정책 등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으며 헌혈에 대한 각종 오해를 바로잡아 우려를 버리고 자원적으로 무상 헌혈에 참가하도록 인도해 과학 헌혈 이념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구양소연입니다. 헌혈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헌혈한 혈액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체혈 과정도 편안하고 그 어떤 불편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활동 당일 도합 32명이 무상 헌혈했습니다. 주중심혈액소 선전과 과장 조효단입니다. 올해 처음 연변대학 헌혈의 집에서 주제 활동을 개최했는데 이를 계기로 무상 헌혈 사업을 줄곧 지원해온 연변대학 학생들에게 보답하렵니다. 그들은 시종 무상 헌혈로 혈액 사용 보장에 조력해왔습니다. 이번 활동을 빌어 무상 헌혈과 학생들을 긴밀히 연결해 그들의 애심이 줄곧 이어지게 하렵니다.
0: 연결시 공안국은 일전 여름철 야간 치안 통일 점검 난관 공략전을 펼쳐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의 막을 열었습니다. 여름 들어 연결시 야간 경제와 문화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며 상권 야시장, 인터넷 인기 명소, 오락시설의 인파와 차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치안 우환도 다발적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결시 공안국은 6월부터 4개월간 진행되는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음란물, 불법 출판물 단속 특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치안 법칙과 특징에 따라 두드러진 위험 우환을 정밀하게 정돈해 도시의 치안 안전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안국 선전과 과장 리붕입니다. 여름철 치안 예방 통제, 공공안전 관리를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위법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는 동시에 야시장 경영 활동에 정밀하게 봉사하고 야간 경제를 수호해 연결시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행동기간 연길시 공안국에서는 도시 간선도로, 중점 교차로, 야시장 상권 주변에 临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가시적인 경찰 배치와 고정 지점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초과 탑승, 초과 적재 등 교통 위법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관제기구,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 우환과 위법 단서에 대해서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며 이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험 우환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자문 수요에 제때 대답하고서 입학원서 작성과 학생 모집 사업기간 연변대학 학생 모집 취업처는 학생 모집 자문전화 4개를 개통하는 한편 공식 온라인 자문 플랫폼을 개방해 수험생들에게 전문적이고 고효율적인 학생 모집 자문 봉사를 제공합니다.
2: 연결시 청년광장 음악분수가 6월 19일에 정식으로 대회 개방돼 주민들에게 레저 휴식 새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0: 그날 훈춘시는 2026년 정령 여성 두 가지 암 무료 선별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이번 선별검사는 농촌 부녀, 곤란가정 여성 등 중점 인원을 대상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부녀들이 응당 검사를 받아야 하면 전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2: 그늘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 주민 연도 관광카드 수속 활동이 한창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60원만 내면 연도 관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한 해 동안

0: 우제한으로 풍경구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2: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도

가 시끌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 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씨의 임피 그리고 세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이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의 내용 가운데서 그 특수성을 진일보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이박사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각을 싸면 15각을 줍니다. 100% 물으러 주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는 제품이가 홍남광치료이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홍광치료이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남색광까지 포함하는 특수한 치료이기인데요. 이 치료이기는 먼저 홍광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치료이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광치료이기 여기에 대해서는 홍남광치료이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다른 집에서 들어오기도 어렵고 이런 걸 우리가 아주 쉽지 않게 얻어 이거 들여왔는데요. 가격적으로도 먼저 단서 홍광치료이기 그 배수의 그 가격에 거의 달한다는 이런 우수한 제품입니다. 일단 써보겠다면 저희들 이야기가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의료기기가 따라가는가 하며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천이박사는 15각에 15각에 홍남광치료이기가 따라가고 세신이로는 10각에 10각이 따라가면서

0: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명서방은 열두각의 열두각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지요. 그리고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이때 병균 가격들은 모두 3분의 1 가격 이 정도로서 따라가게 돼 있으면서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홍강 치료기 2배 효과 이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떤 효과를 보게 돼 있는가 하면 홍남강 치료기는 특수합니다. 이런 치료기는 지금 시대가 발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서 불편한 걸 아주 안전하면서 다각도로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그 이기가 필요한데요. 먼저번에 홍강 치료기는 바로 노벨상까지 받은 하버드대학의 연구 성과로 나왔습니다. 홍남강 치료기는 그보다 두 배의 효과를 본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약에 그럼 어떤 치료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보통 지광치료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요. 뭐 우리 쉽게 말하자면 노인방 같은 거 치료할 때도 지광료법으로서 그거 보신 같은 걸 다 없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홍남강 치료이기를 하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항균소 약물이 치료 효과보다 배에 이런 치료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면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항균소 변신 만신 같은 것은 그거 다 실험해야 되지만 해도 홍남강 치료기는 직접 어느 부분이 아프게 되면 거기에다 대고 딱 조이면 인유가 접수할 수 있는 그 파장 그 정도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600부터 700남이 그 파장으로서 치료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안전하면서 치료 효과는 높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일단 이걸 쓰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콤파치면 콤파체, 그 외에 어디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아픈데, 그 어깨가 아프면 어깨가 아픈데, 어디든지 홍남강 치료기는 딱 누워서 이렇게 그거 조이게 되면 완전히 앉아서 그게 그 원래 그 펀 같은 그런 소리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앉아서 원래는 홍강 치료기는 썼는데 홍남강 치료기도 사용법이 비슷한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우리 형님이 천이박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부위 와서 예,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보러 예, 쓰는데 오용도 쓴다 꼼짝 못하고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이래던 게 이전에 바깥에 나가 운동이라 한다.
0: 그 정도까지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그런 효과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바깥에 나가 운동도 하지 그 다음에 이 팔도에 두리고 그도 댕기댕기 지금 이제 뭐 어깨 있는데 그지 올라갑니다.
0: 예, 대단하죠.
2: 그리고 이 발뒤쪽도 신 쭉쭉쭉쭉 굳은 게 계속 발뒤쪽도 들고 예. 이건 좋습니다. 이 천이박사 쓰니까 이 중포에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0: 중포에는 알아줍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조절해주고 후유증을 제거해주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빠릅니다.
2: 예, 그래 선생님 한 가지 담합시다.
0: 예.
2: 우리 또 저기 오빠 있으니까 예. 이, 그런, 이전에 강경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 지금 강경화 다 나서서, 한반도 재발 아이하고, 지금은 괜찮다는데, 어제 또 부위 왔다, 제가. 예,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나, 예, 지금 부위 왔다면서, 예. 근데 이 팔다리라 쓰는 거는 이러분데, 어디 매왔는데 그렇게 부위 왔다고 그랬답니다. 그래, 내 지금, 이 약을 대접시키면 어떻게 했는가 안 해겠다.
0: 천일방사를 빨리 대접시키셔. 천일방사 네, 빨리 쓰면 됩니다. 이제 금방 왔으니까 이 천일방사를 쓰게 되면 다시 중풍이라는 거는 오늘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적당하지 못하다면 내일 있다고 오늘 있다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제품 빨리 시작하면 천일방사는 중풍에는 명품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CAMP 기술 자체가 완전히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이런 그 기술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게 지금 중커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강경화에는 괜찮죠?
0: 아, 이렇습니다. 간에도 좋습니다. 여기 나온 게 많은 그 성분들 자체가 간에도 유조한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완전히 시름 넣어도 됩니다. 예.
2: 그리고 치료기에도 받아서 써도 괜찮죠?
0: 예. 그렇죠. 집어치라, 심장 집어치라.

0: 사실 아이였다면 다 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누구죠?
0: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지금 세심히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게 자꾸 귀에서 소리도 나면 이 허리 다리도 아픔이. 특히 밤에 소변 타수가 잦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내 지금 세심히로 써봤는데 써보니까 많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0: 아,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세신으로 우수한 제품이죠. 콤파츠 위주로 해서 콤파츠 오장을 관리하니까 어느 기관이든지 좋은 효과를 보는 게 세신이랍니다.
3: 그냥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많이 났고 허리 다리 아픔이 걷기를 바쁘는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예.
3: 특히 소변 타수 같은 것도 좀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잠도 제대로 자니까 좀 정신합니다. 지금.
0: 아, 그럼요.
3: 예, 대분이 할 때 좀 배달받아야 된다.
0: 예, 세신이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특사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 세신으로는 열곽에 열곽 주고 홍남강 치료이기, 홍광 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보는 게 홍남강 치료이기를 합니다. 우리 가시광선에 적등, 황록, 청남자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개 광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는 지금 아주 새로운 발견입니다. 아주 좋은 이력이가 따라갑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4: 우리 이모가 예, 중풍이 와서 예, 이거 1년 썼습니다. 1년 썼는데 어떻게 썼는가 하면 예,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나와 임차 쓰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 천이 박살 쓰셨다. 그 말씀이죠.
4: 예, 예. 어느 장에 와서 예, 말을 못하던 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그 비뚤어진 입이 어떤 완전히 돌아서고 그 오그라진 손이가 지금은 왼손이가 오그라졌는데 어떤 다 풀렸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그렇죠.
4: 그리고 예, 하품을 자꾸 하던 게 하지 않고 어떤은 집행이 짓고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0: 예.
4: 영 좋습니다. 이 천이 박사가.
0: 예.
4: 그리고 우리 저기 세심 1호는 내 동생이 지금 쓰는데 내 동생이 정황은 지금 어떤 정황인가 하면 눈이 항상 부었고 바깥에 나가면 눈물이 나고 이래서 쓰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눈이 부은 증상이 어떤 완전히 잃었고 눈물 나는 것도 완전히 잃었답니다. 어떤 1년 썼습니다. 세심 1호에.
0: 예.
4: 그래 이게 두 가지 이야기가 아주 좋은 이야기라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이번이 그 저 기계 있지 그 뭔가 우리
0: 예.
4: 지금 그
0: 홍남강 치료이기 예.
4: 네 중풍이 와서 그거 이번에 가지고 오겠다 합니다. 가져오겠다 합니다.
0: 예.
4: 약도 아무래도 써야 되지. 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달 받자고 그랬잖아요.
0: 이 치료이기는 먼저 번에 홍강 치료이기 두 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여기 서술에 그리 설명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 그리고 여름으로서 불편을 당하는 콤파지 허한 분들한테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 소변이 잦은 분들, 그 외에 뭐 머리 그 두통이 많이 생기는 분들한테 너무 좋습니다. 혈압도 조절받고 혈당도 조절받는데 너무 좋은 이력이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5: 예, 저도 천이 박사서는 환자입니다.
0: 예.
5: 예, 어느 한 1년 반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오,
5: 예,
0: 잘 쓰셨네요.
5: 1년 반 썼습니다.
0: 예.
5: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제 좀 이 신경이가 이게 어쨌든 좀 다른 사람보다 영이 예민해요.
0: 아, 예.
5: 예. 그래서 자그마한 무슨 일에도 스트레스 받으면
0: 쉽게 자극받게 됐죠.
5: 예, 예. 쉽게 자극받으면 가슴이 짱하니 심장이 아프고 가슴이 후들후들거리며 잠도 잘 못 자고 예. 게다가 이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어제 이 심장도 자관 잠 못 자는 게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0: 예.
5: 예, 이 가슴이 계속 후들거려서 심장열도 계속 달고 있고 예, 그랬는데 크게 효과를 못 봤다 말입니다.
0: 그렇죠.
5: 여러 해를 이렇게 잠을 여러 해 한 5년 못 잤어요.
0: 아,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만병을 불러오는 게 잠을 못 자는 과정입니다. 바로 뇌혈관에 네. 상당한 문제점이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5: 그렇게 얘 자지 못하니까 얘 진짜 근이 팍팍 내리지. 그다음 거기다 가슴이 더룩하네 소화 안 돼가지고 얘 밥맛이 없지 할까 근이 팍팍 내리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하니까.
0: 그렇죠.
5: 그래서, 예, 그래서 한 5년 이렇게 고상하다가서 이 천이 봤어, 이제 우연히 방송 들어봤어요.

0: 이게 이 신경과 신경이 전달에 대단히 좋다고 이래 들어가지고서 이거 좀 해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거 먹으면서 이게 혈압 조절이 수선 잘 되면서 이렇게 가슴이 후덕후덕거리는 게 이 증상 없어지고 잠이 잘 오더라 말입니다.
1: 아, 그렇죠. 예. 이게 수면제 아닌 수면제 효과, 수면제는 그거 오래 쓰게 되면 오히려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빨리 치매해가지만 이거 수면제 아닌 그렇게 신경계통을 조절해주는 좋은 제품이 천이박사 아니겠습니까? 잠 잘 자는 예. 큰 해결이죠.
0: 예. 잠을 잘 자지 밥 맛있지 하니까 예. 근이 얹어놓은 상태로 돌아오고 예. 진짜 너무 좋습니다.
1: 예.
0: 날마다 나가 활동하고 예. 기분이 대단히 좋다 말입니다.
1: 예.
0: 우리 마음이 그래서 편안합니다. 누구 뭐 이라겠어 뭐 이라고 그래서 뭐 그래서 내 그래서 생각대로 예. 좌우간 이게 마음이 너무 편안하니까 대단히 좋다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예,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이번에 그 이력이가 또 특이한.
1: 흥랑강 치료 이게 특수한이래, 예. 이게.
0: 예. 예, 좋다 하지, 할까되네. 어쨌든, 이래, 그냥 먹기 위해서는 약도 배달받고, 그 흥강 이력이를 가지려고, 예, 그래서 나였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1: 501-7766.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교육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 눈약이, 냉수반 눈약이 오전 반년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이 댕해당으로 인해서 예, 눈이 앞이 부엥 앙제진 것처럼 잘 배우지 않고, 한 일 나가면 눈물이 자꾸만 나고, 예. 그리고 눈, 꼬비가 어떻게 많이 지고, 두부도 다 피라는 게, 다 눈에, 이 피가 지고, 눈이 깔깔하다며, 이랬는데, 지금 내 이거, 어서는 반년 꾸준히 쓴 다음에, 내 배우는 게 완전히 잘 됩니다.
1: 아, 대단합니다. 이 제품이 모두 그렇게 인정합니다.
3: 예, 부위 어떻게 다 부서지고, 예. 그 다음에 저기, 뭔가에 눈물이 나거나, 눈꼬비 나오거나, 이런 것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예, 큰 문제 해결이죠.
3: 영 편안합니다. 지금 약 쓴다네, 지금.
1: 예,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입니다. 예, 예.
3: 예, 약 쓰던 중간에 나 약도 많이 써봤는데, 예, 원래 수술할 거 수술 안 하고, 내 지금.
1: 그렇죠. 그 정도에 다 수술 받아야 되는데, 서희로서는 완전 그 길밖에 없습니다.
3: 예, 그런데 아닌게 이 약을 딱 쓰고 지금 수술 안 하고도 됩니다, 지금. 완전히
1: 예.
3: 됩니다. 그래서 내, 야, 이런 좋은 약 만났을지, 예, 좀 오래 그냥 쓰려고. 그래서, 예, 오늘도 이번에 활동이랑 영 좋구만, 예. 이번에 저기, 뭐니까, 약도 또 많이 주고, 그, 홍광, 저기, 무슨 남기계.
1: 홍남강 치료이기, 예. 예.
3: 그기계로 지금 새로 나온 게지, 이번에.
1: 제, 새로 나온 겁니다. 예, 예.
3: 네, 이번에 이 기계를 한번, 또 안에 기계도 주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1: 그렇죠. 이 기계는 몇천 원 하는 상당한 이런 1억 기계입니다. 보통 1억 기계 아닙니다. 이거 쟁취한다는 게 우리 쉽지 않았습니다. 예.
3: 예, 예. 그 약도 원래 또 써야 되지 않을까 기획 거지가 뭐 안 줘도 되는데 저것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이번에 특수한 활동입니다. 예, 예. 예,
3: 오늘 저녁 12가 전에 배달 받기시다.
1: 예, 이러기가 많지 않다고 요 잠깐 하는 우대 활동에 속한다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천희 박사하고 나는 그 무슨 지 1년 반 넘습니다.
1: 아, 그래요? 아유, 예. 대단하게 잘 견제하셨네.
4: 천희 박사, 이렇게, 이게 좋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확실히, 정말, 두 개의 노벨상 받은 게 다르긴 다른데, 어째 그런가 하면, 이 경력이 그래서 없다 못해. 그래서 걔 심장이 좀 답답하고, 예, 기분이, 늘상 어째, 뭐, 자체들이 있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 중에, 기억력이 좋아지니, 그 다음에요, 정신 맑아집니다. 소수 매출에 대해서 벌써. 예.
1: 바로 그렇죠. 예.
4: 예. 약은 어쨌든 요약이 좀, 예. 다른 약만 좀 특수한 요가 비밀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사의 미묘하게 요게, 묘하게 좀, 예. 사람이 병 그는 치유하더라 말입니다. 요약이. 예.
1: 미들사의 강한 제품입니다. 중코연의 예, 그래. 예, 원사의 처바이고. 예.
4: 예, 글쎄, 그랬거나, 그게 되게 또 오늘 좋았으니까. 예.
1: 그렇죠.
4: 그리고 또 맥이 나고, 예, 또 그 다음에 한 번씩 먹고는, 이렇게 뭔가 조금 나가, 저녁이라도 이렇게 조금 걷기 다음에, 조금 걷자면, 전제 더 걷게 된다 말입니다.
1: 예. 그렇죠. 뭐. 원래는 이만큼 걷자 했는데 예. 저만큼 걷게 된다. 그 말씀이죠. 예.
4: 예. 원래는 조금 걷고는 집이 돌아온 길이 또 있지, 그만큼.
1: 그렇죠.
4: 알아서, 지금은 알아서, 예. 내기 지신세 따라서 그런데 더걸 때린다만 우리 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래도 계속 걸다가 그다음 무슨 가야 되겠다 하면 돌아오는 시간 영 길다만 그런 것도 이루었습니다.
1: 아, 그게 묘하죠. 벌써 내 신체가 그만큼 지시하고 있으니까.
4: 예, 예, 약속이 저는 조금 걸고는 집에 올라가면 땀이 난다 말입니다. 땀부터 예. 벌써 내기 없을까 벌써. 예.
1: 그렇죠.
4: 그러니까 예, 지금 아무 그래도 이 땀이 몸이 땀이 나니까 해서인지 모르겠어. 땀이 나면 또 언제 불편하고 옷도 벗어 입어야 되지 다른 거.
1: 예.
4: 어, 이하고 그래 먹은 것도 영 좋습니다. 그래서 정신도 막아지고 기운이 좋아질까. 이번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이번에 특선 우대 할 때입니다. 한 봉들이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든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세포의 예,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공능을 조절해서는 이게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성분 조합 놓고 말하게 되면 좋을 리밖에 없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항차 이번에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게 홍강 치료액이 두 배의 효과를 본답니다. 이런 치료액이가 특수한 그러니까 우리 일곱 가지 색깔 가운데 두 가지 색깔이 들어가서 모든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 데는 특수한 기계가 하는데도 딱 그게 딱 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도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노인님들이 사용하는데도 편리합니다. 여 이번에 우대 활동 열심히 잘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이러기까지 이번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총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쇄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너무 놀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처방 자체도 중국 과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고 석박사 지도교사의 이런 처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녹혈정 사슴이 핍니다. 빨리 돌아섭니다. 효과가. 그리고 여기에 전록근이 포함돼 사슴이 전반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처방이 이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간 처방은 이걸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증거지 없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32가지 진기중약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먼저 망가지는 부분이 우리 생각하는 데는 심장이나 기타 부분의 소화계통이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지만 해도 먼저 망가지는 부분이 콩팥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콩팥 공능이 떨어지게 되며 오장이 문란에 오게 되어 있고 콩팥 공능이 떨어지게 되며 심장 공능이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심장의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이 몽땅 심장의 사구체 100만 개 좌우 각각 100만 개씩 모두 양 100만 개의 이런 사구체가 있는데 방울방울진 거기에 피가 멍 심장에 피가 몽땅 들어가서 그게 마치 체구멍과 마찬가지죠. 체구멍도 뭐 몇백만 개라 하기 어렵겠는데 그러면 체구멍 같은 데서 뇌관에서 좋은 피는 심장으로 노폐물을 하고 독성물질은 방광간 요도를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0: 콩팥이 양을 더하시고 간을 좋아도 두게 되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금방 그 역할을 놓고 말하게 되면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으로 나타나는 면역력 저하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여기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위에서 여러분들의 효과성 말씀한 가운데 충분하게 나왔지만 해도 소화가 잘 된다. 추위를 타던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콩팥과 비장이 화합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노연성 허리다리가 시클고 그리고 다리가 나른해지고 꽃게 세우기 힘들어지고 맥이 떨어지고 그 후에 소변 차수가 작고 네. 관절마디마다 아픈 문제가 해결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 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8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오늘은 만포, 새검정 등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먼저 만포 이야기입니다.

0: 옛날 긴 도포를 입고 손에는 신선지팽이를 쥔 노인 한 분이 어느 날 압록강 안에 있는 바위 위에 나타나서 압록강 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시 몰라보게 변하여 가는구나. 노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바람에 날리는 수염을 내리쓸었습니다. 신선 자름을 한 이 노인은 다름 아닌 산신이었습니다. 이때 압록강 물속에서 물기둥이 마구 섰더니 몸매가 호리호리한 몰신선이 솟아올라 산신한테로 왔습니다. 이거 산신 노인께서 이렇게 강가로 나오셨군요. 몰신이 이렇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몰신 어른, 과연 오래간만이로다. 세상을 두루 돌아보다가 어른께서 강물을 잘 다스렸기에 그만 걸음을 묻히게 되었군요. 산신은 몰신을 쳐올렸습니다. 과찬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몰신은 두 손을 합장한 것으로 사회를 표했습니다. 바로 이때 강가에서 몸매가 뚱뚱하고 키가 좀 작은 지신로인이 도포자락을 날리며 두 신선 앞에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살펴보니 산신과 몰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소다. 지신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 셋이 여기서 만나는 날인가? 묘하게도 지신어린까지 이렇게 나타나니 과연 세상도 별일 다 있소이다. 산신이 먼저 지신한테 인사를 올렸습니다. 뜻밖에도 이렇게 산신어른과 지신어른을 만났구려. 지신어른 땅을 너무 잘 다스렸군요. 몰신도 지신한테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들 세 신선은 아주 자주 이렇게 만나지는 않지만 어쩌다 몇십 년에 한 번 혹은 몇백 년에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1: 네, 세 신선이 오래간만에 만났군요.
0: 네, 만날 때마다 세 신선은 제마다 제 자랑을 늘어놓다가 마지막에는 끝내 서로 제 대방을 질책하면서 팽팽한 기분에 휩싸인 채 헤어졌습니다. 그러니 세

0: 진서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꺼려했습니다. 지 씨는 봄에 오늘 산신과 물신이 어제날 진서는 같이 알았습니다. 사실 지난 몇 번 만났을 때 지 씨는 물신을 질책했습니다. 그 물신들은 의하여 살찌고 기름진 내 땅을 뭉청뭉청 떼어가는가 말이오. 그냥 그 수작을 하다가 상제한테 고발하겠다. 그 말이 뭐라고요? 나를 고발하겠다고? 그래, 물이 불어 땅을 마구 떼어가는 것이 나의 탓이란 말인가? 몰씨는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래, 어른이 내 땅을 떼어가지 않고 누가 떼어가는가요? 지씨는 계속 질책했습니다. 내가 땅을 떼기가 좋아서 떼어간 것이 아니라 저 산신이 고리 물을 몽땅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몰씨는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어디 내 탓인가요? 하늘에서 비를 너무 많이 내려보내는 것은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요? 강물이란 불어나면 자연이 물꽃이 좋게 길을 내놓으라 땅을 떼어간 것인데 어른께서 물길을 막지 않고 말고 마땅히 길을 내줘야죠. 땅을 떼어간 것은 부득이한 경우이라니까요. 산신은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새 신선이 밤마다 이렇게 서로 대방이 탓이라고 질책까지 하다 보니 오래간만에 만났지만 오래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급급히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1: 네, 새 신선은 자기 말에 다 도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0: 네, 하지만 오늘 우연하게 만난 새 신선 함께 다니면서 물구경을 했습니다. 물신 어른이 가물을 제법 잘 다스렸군요. 근내에 땅과 산이 다 재난을 들쑤지 않고 말이다. 산신이 이렇게 물신을 제하했습니다. 아무렴 물신 어른께서는 물을 다스리는데 큰 힘을 드렸군요. 지신도 물신을 칭찬했습니다. 야, 이들 새 신선은 깊숙한 산소까지 돌아보았습니다. 산신 어른께서는 산을 다스리느라 노력을 다했군요. 물신이 또 산신을 제하해 나섰습니다. 산을 잘 다스리는 산신 어른이 제가 이만저만 아니군요. 지신이 이렇게 또 산신을 칭찬했습니다. 새 신선은 압록강을 따라 내려오며 강량 안의 땅을 구경했습니다. 난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땅을 잘 다루는 어른을 처음 보았소이다. 지신 어른 그간 수고를 많았습니다. 산신은 지신을 칭찬했습니다. 사실 내가 봄에 지신 어른 땅을 잘 다스리게 노력을 다 몰아본 것이라니까 목신은 또 지신을 제하했습니다.
1: 네, 세 신선이 서로 각자의 오점을 칭찬하는군요.
0: 예, 이때 지신이 손에 든 보자기를 풀어놓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셋이서 여기서 술을 마시는 것이 좋겠는걸요. 그 말에 지신이 생각인 내 생각 같구만 말을 마친 산신도 등에 띄었던 보자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글쎄 우리 생각이 모두 한 값으로 흐르는군요. 나 역시 진짜 그렇게 생각했지요. 물신도 등에 띄었던 보자기를 풀어헤치었습니다. 이들 새 신선이 가지고 온 술과 음식으로 술상을 차리니 너무도 풍성한 조안상이 되었습니다. 음식으로는 여러 가지 맛나는 떡이 있었고 들짐승 고기와 맛 좋은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가 재미있게 모여서 술을 나누기 위해 한 잔을 비우자요. 제일 좌상인 산신이 제의했습니다. 자, 한 잔 비우자요. 지신과 물신도 따라서 잔을 들었습니다. 새 신선은 오래간만에 만나 마시는 술이라 술맛이 좋았고 기분도 상쾌해 났습니다. 한동안 권크니 작크니 술이 몇으며 돌아가자 술기운이 도도해졌습니다. 사실 내가 지난번 물신 어른들을 질책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응당 다시를 때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물신 어른이 땅을 떼갔다고 질책했으니 량야를 바라오다. 지신은 물신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천만에요. 나 역시 제 집안을 잘 다루지 못하고 산신 어른 탓이라 질책했지요. 산신 어른 곱게 생각 마시래요. 물신은 산신과 지신을 보고 사과를 했습니다. 나도 다스려야 할 고물수를 다스리지 않고 지신 어른 탓이라고 함부로 질책했으니 모두 피차 일반이지. 우리 서로 양해를 구하자요. 산신은 지신과 물신 앞에서 양해를 빌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요. 이후 우리 셋은 자주 만나 잘못 다스린 것을 바라잡으면 지내자요. 지신이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고 산신과 목신은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뒤 새 신선이 만포시간 곳을 만포라 부르게 된데 이곳에 사람들이 터를 잡고 집을 잃었지만 계속 만포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아찔하게 솟아있는 벼랑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새 검정은 오늘도 르노만 사태를 보듯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선수 경치가 유난히 화려하고 먼 옛날부터 관습 8경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새 검정 루강은 압록강 중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만포시 새 검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 옛날 압록강 중류 강기슭에는 큰 고을이 있었는데 이 고을에는 키가 구척이 되는 장수가 방어사로 부임되어 왔습니다. 그 방어사는 말타기, 활쏘기, 창, 검, 다루기 등을 망라하여 모든 것이 출중하였습니다. 방어사는 싸움판에 나가기 전에 먼저 장검을 압록강 물에다 깨끗이 씻은 뒤 싸움판에 나서곤 했습니다. 그러면

0: 방금에 윙윙 무서운 소리를 내고 했는데 그 기세야말로 대방한테 큰 위협을 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어사는 장검을 씻지 않고 싸움판에 나갔습니다. 방어사가 적군이 대화를 살펴봤는데 살기가 흉흉하게 서리고 있었습니다. 놈들한테 위험을 보여주려고 방어사가 장검을 내어드렸는데 장검은 소리를 낼 대신 잠잠하였습니다. 장검아 어서 소리를 내어주렴. 방어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장검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1: 네, 왜서 장검이 소리를 못 내는 걸까요?
0: 예, 바로 이때 방어사의 곁에 섰던 한 장수가 대답하십니다. 방어사님께서 있으셨나이까? 여기로 오기 전에 장검을 까물까물다 씻지 않았지요. 그 말이 그렇다면 별다른 수가 없네. 우리는 오늘 저놈들이 쳐들어오기 못하도록 해야 하네. 라고 하자 방어사님이 명리 똑똑히 들었나이다. 방어사 좌우의 장수들이 한결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적군은 개미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방어사는 령을 내렸습니다. 하루서와 방어사의 령이 떨어지자 무수한 화살이 적진에 날아가면서 무수한 놈들이 화를 먹고 쓰러졌습니다. 출격 방어사는 말에 올라 장검 휘두르며 적진이 뛰어들어 좌우충돌하면서 놈들이 모가지를 마구 베었습니다. 양자지간의 싸움은 오래 지속되어 전혀없이 치열을 하였습니다. 필경 쳐들어오는 놈들이 지형이 익숙하지 못한지라 끝내 패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놈들은 어디론가 뿔뿔이 살 길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이번 싸움은 비록 큰 싸움이었지만 방어사는 군대를 지하여 쳐들어온 놈들을 물리쳤습니다.
1: 네, 싸움에서 승리를 했네요.
0: 네, 싸움이 끝난 뒤 방어사는 압록강에다가 장검을 씻었다. 다른 장수들도 장검을 씻었습니다. 이제부터 싸움을 하기 전에 압록강물에다 장검을 꼭 씻도록 하고 또한 싸움이 끝난 뒤에도 장검을 씻는 것을 절대 잊지 말도록 하여라. 예, 방어사님이 령에 쫓겼나이다. 장수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은 방어사의 령이 내려진 뒤 장검을 꼭꼭 씻고 싸움판에 나가기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여러 장수들이 장검이 씻은 곳인 압록강 기슭에 서 있는 바위에다 큼직한 루강을 짓고 새 검정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도 신즉 검을 씻은 정리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0: 네, 계속해 다음 이야기.
1: 아빠는 어린 여자아이였지만 무서움도 마다하고 먼 산에 약초를 캐다가 정성들여 달려서 아버지한테 대접시켰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던 무당 할머니가 불가능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무당 할머니는 불가능이가 청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병출에 딸이 정성이 너무도 지극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무당 할머니는 속으로 불가능의 정성이 너무도 어렵고 생각되어 일부러 찾아와서 구슬로 제사방에 병을 떼주려는 것이었습니다.
0: 네, 무당이 병을 치료할까요?
1: 네, 제사방이 병세를 지맥하고 난 무당 할머니는 구슬을 시작했습니다. 남문 열어놓으라, 복문 열어놓으라, 간악한 악기야, 여기에 붙어있지 말고 복문으로 나가거라, 제사방 구명이요. 무당 곳은 얼마 동안 이것이다가 끝났습니다. 할머니, 아무쪼록 이렇게 도와줘 고맙사와요. 불가능 감사를 올렸습니다. 고마울 건 없다. 사흘 후면 내 아버지 병은 인차 나아질 것이니 근심 말거라. 말을 마친 무당 할머니는 불가능 집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지나고 엿새가 지나갔지만 제사방의 병은 그냥 낫지 않았습니다. 에야, 듣자니 저 뒷산 골짜기 외따로 서 있는 국사당 안에 관세음 보살이 계신다더구나. 행여나 그 보살님한테 찾아가 매일 기도나 올려보려구나.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네, 불가능 뒷골안에 있는 국사당에 찾아가 아버지 병이 하루빨리 나아지길 빌었습니다. 불가능이가 이렇게 매일 국사당에 다니며 아버지 명복을 빌어봤지만 병은 나아질 대신 점점 더 위중하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방은 딸 불가를 조용히 불러 옆에 앉혀놓았습니다. 야야, 나의 병은 이미 경각이 이른 것 같구나. 내가 구촌으로 가기 전에 너한테 알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디 들거라. 그 말에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병을 꼴 뗄 수가 있으니 그런 말씀 마세요. 불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글쎄, 나으린 너를 두고 홀로 저 세상에 가다니 나의 심정인 줄 오죽하겠느냐. 제사방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야야,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네, 불가능이 두 눈은 희둥그레졌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느라면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절대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 꼭지를 떼고는 제사방은 지나온 이왕지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0: 네, 어떤 이왕지사가 있는가요?
1: 네, 제사방은 어려서부터 양부모를 여의고 혼자서 빌어먹으면서 자라다가 동네에 있는 오천진의 돼지머리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천진의 집에서 매일 욕도 먹고 매도 맞으며 잔뼈를 굳히며 자라났습니다. 애야, 내가 우리 집에서 일을 잘하면 나한테 마음씨고 색시를 하나 얻어주마. 그러면 너희들도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키워라. 알겠느냐? 그러니 일을 잘하거라. 오천진은 두문두문 이렇게 제사방이 어깨를 다독여주며 좋은 말로 울리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방은 오천진이 얼렁술을 고지듣고 해마다 소처럼 일했지만 원래 구두쇠로 소문난 오천진은 제사방한테 색소를 얻어주기는커녕 빚만 잔뜩 지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내 말에 가서 조사를 튕겨보면 빚만 수태 글머지가 나앉은 바람에 제사방은 장가들기는 진작 다 들여먹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가고 달이 바뀌오니 제사방은 여자의 손목도 만져보지 못한 채 늙은 서방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동네에서는 그한테 제사방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천진의 집에는 빚 대신 끌려온 어린 처녀가 있었는데 이름은 옥녀라고 불렀습니다. 옥녀는 늘 자기 같은 처지에서 일하는 제사방을 동정해주곤 했습니다. 이에 제사방은 옥녀를 감지덕지하게 여겨오면서 오천진 여가 보지 않을 때 서금원이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0: 네, 제사방과 옥녀의 처지가 비슷하니 서로 동정하게 되는 거죠.
1: 예, 마침내 이들 사연은 그만 정리하게 된 것은

0: 된 것을 오래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가난뱅이 그 놈들끼리 정리들어서 희닥닥 거리니 이걸 어디 대겠느냐. 어쩜 전 이렇게 마누라한테 말을 건넸습니다. 글쎄 가만히 볼라니 어지간한 그런 사이가 아닌 것 같군요. 어쩐지 마누라도 이렇게 남편한테 기질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천지는 제사방 들어 큰 거울 갔다 오라는 신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동네에서 거울에 갔다 오자면 빨리 갔다 와도 다시는 잘 걸리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제사방은 오천지가 주는 편지를 가지고 거울에 갔다가 다시만에 돌아오니 웬일인지 그 옥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내가 어디로 갔길래 보이지 않을까? 제사방은 속으로 몹시 궁금했습니다. 허나 오천진의 식구들과는 감히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 네, 오첨지가 수작을 피운 것이죠?
0: 네, 이렇게 며칠이 지나갔지만 제사방은 옥녀가 보이지 않은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사방은 옥녀가 대신 일하러 들어온 아줌마한테 들어서야 오첨진의 내가 옥녀를 타고장에 있는 어느 기생집에다 높은 값으로 팔아먹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제사방은 다시는 옥녀를 만나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사방은 오첨진의 소한테 달구지를 메어가지고 리바트로 나갔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 기운을 한창 메고 나니 어느덧 정신생활이 되었습니다. 제사방이 달구지가 있는 밤모래에 가니 달구지에 웬 어린애가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제사방은 너무도 뜻밖이라 멍해서 어린애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천조박에 쌓여서 단점에든 어른은 내자였습니다. 누가 없나요? 누가 없네요? 제사방이 사람을 찾았지만 누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헌천을 헤쳐보니 그 아기 품에는 흰 종이에 글 몇 자 써 있었으나 일자 무식인 제사방은 무엇이라 썼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방은 어른을 안고 달구지에 앉은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김해로 간 내가 어디에서 이런 애를 안아왔느냐? 냉큼 애를 돌려가거라. 우리 집에다 기집애를 두면 절대 희살다. 오첨지는 제사방을 서방을 보고 동방울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제사방은 겨우 어린애한테 군 감자를 시켜서 먹이며 하루 저녁을 지냈습니다.
1: 네, 오첨지네가 여자아이를 재수 없는 아이로 여기는군요.
0: 예, 이튿날 제사방은 어린애를 얻은 자리에 두고 오겠다고 오첨지한테 말한 뒤 오첨지는 집에서 뛰쳐나와 다른 마을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애기 엄마는 어디에 있길래 애비가 안고 다니는가요? 내 마을을 모르는 사람들이 물으면 제사방은 네 글쎄 애기 엄마가 며칠 전에 병석에서 저 세상으로 갔다 하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제사방은 살아서 한니 거짓말 한마디 해보지 못했지만 늙은 노총각으로 아내도 얻지 못하고 딸애를 안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슬쩍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사방은 뛰쳐나오기 전 어린애를 얻은 원자리에 놓아두자고 생각해봤지만 어쩐지 펄은 장천의 후원이 내려다보는데 어찌 어린애를 죽으라고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고 생각한 나머지 어린애를 살리기 위해 옥천진의 집을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아내는 얻지 못했지만 자식이야 꼭 길러 아버지가 되어 봐야겠다는 욕망에서 이 동네 저 동네로 살 길을 찾아다니던 끝에 압록강변에 자리 잡은 한 동네에 와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던 길에 품속에 간지가 두었던 백지를 꺼내서 서당 훈장한테 봐달라고 청을 들었습니다. 이 백지는 아기 품속에 있던 백지였습니다. 애의 이름은 불관이라 지어달라고 쓴 애애미 부탁이군. 그리고 애기 출생 월일을 알려준 글을 쓰에 서당 훈장은 제사방한테 백지를 넘겨주면서 대답하였습니다. 이래하여 제사방은 애기 엄마 요구대로 딸애를 불관이라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1: 네, 불관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였군요.
0: 예, 그대 7, 8년 지난 뒤 듣는 데에 의하면 어느 한 고을에 사는 여자, 기생이 오첨지가 사는 동네에서 찾아와서 그 불관이라는 여자를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불관아, 그 후 내가 너희 어머니를 찾자고 사처에 수소문해 봤지만 도대체 어느 고을에 사는지 길을 찾을 길이 없어서 너를 지금까지 겨온 것이다. 그 말에 아버님 제가 그래 기생이 딸이란 말씀인가요? 불관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마도 그런 것 같구나. 불관은 그제야 사실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애야 내가 저 세상에 가기 전 너를 너희 어머니한테 보내자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죽게 된 너한테도 어딘가 미안하구나. 이렇게 말을 마친 최서방은 불관을 홀려 남겨둔 채 조용히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나를 두고 가면 어쩝니까? 불관

0: 마음속에 온 이웃 사람들이 방조하에 그 아버지를 사냥은 묻었습니다.
1: 네, 최소방이 불쌍하게 세상을 하직했군요.
0: 예. 세월이 흘러 어느덧 불관 16살을 먹었습니다. 불관이 용모는 이쁘기 거지 없었습니다. 돈 있는 부자들은 불관이 예뻐진 것을 보고 첩으로 삼자고 중매를 불관이한테 보내곤 하였습니다. 허나 불관이는 중매꾼들을 보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관이의 부락은 좀 크다 보니 돈 많고 세력 있는 그 큰 부자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이 제일 많고 세력이 제일 큰 황씨성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온 불락치가 황대감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황대감도 불관을 첩으로 삼자는 심산에서 돈과 비단천을 뇌물로 준비하여 불관이한테 찾아왔습니다. 예, 불관아, 내가 황대감네 문전에 들어가 넷째 첩으로 되면 그야말로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드는 격이다. 그러니 이 뇌물을 받거라. 황대감네 하인이 불관을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따위 소리는 싹 거두치어요. 그래, 내가 뇌물보다 못하단 말인가요? 썩 물러가세요. 불관이는 황대감네 하인을 내쫓았습니다. 쫓기고 돌아온 저 하인한테서 이 소식을 듣고 난 황대감은 길길이 뛰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가난한 병인년이 그래 몸값이 그리 대단한 건가? 어디에 두고 보자. 양반들이나 부자들은 돈과 세력을 믿고 불관을 처벌하고 삼자고 얼리고 닥치고 하면서 자주 뇌물을 보내왔지만 불관이는 모두 밀마가 버렸습니다.
1: 네, 불관이가 견결하군요.
0: 네, 그런데 불관이의 동네는 셋째 연속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여 가난한 백성들 굶어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 앉아서 굶어 죽을 바에는 아예 부자집이 그 썩어난 쌀뒤주나 털어먹자고 생각한 사람들은 모여서 황대감 내 쌀뒤주를 털었습니다. 이에 바빠맞은 황대감은 하인을 시켜 사람들을 먹다 못해 쌀뒤주를 털리고 말았습니다. 쌀뒤주를 털리고 난 황대감은 고을원한테 찾아가 쌀을 털어간 이 가난뱅이들 일일이 붙잡아 감옥살을 시켜달라고 뇌물을 주면서 청을 드렸습니다. 가영은 세상에 별난 고요놈도 다 있다. 고을원은 즉시 포도를 풀어서 황대감 내가 사는 그 부락으로 사람을 잡으려 보냈습니다. 포도들은 황대감이 이사에 쫓아 수임을 받는 사람들을 붙잡아 물매를 안긴 뒤 옥에 가두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몇 포졸들이 불관을 붙잡아 쪼고 찾아왔습니다. 어째서 아무

0: 에요. 말을 마친 불완인 포존들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달아났습니다. 이년아, 거기에 고스란히 섞어라. 달아나면 네 죄가 더 큰 줄 알아라. 빨리 섞어라. 포돌이 뒤쫓아오며 소리쳤습니다. 불완인 포돌이 그 무엇이라고 짓거리던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재빨리 몸을 숨기었습니다. 불완인 부자나 양반들과 맞섰을 뿐더러 관가와도 맞섰습니다. 관가의 불관을 붙잡자고 한 것은 황제감의 수작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황제감은 불관을 붙잡아 터무니없는 죄를 들수는 뒤 얼려 낼만하면 얼려서 처벌로 삼고 한사고 듣지 않으면 어느 고리 기생집에다 팔아버릴 타산을 하였던 것입니다.
1: 네, 황제감이 불관을 붙잡자고 수작을 피웠군요.
0: 네, 포돌이 소나기에서 벗어난 불관은 인간 세상과 사람들이 눈길을 피하여 몰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면 산 열매를 따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 마셨습니다. 불완인은 산속에서 숨어 다니다가 한 곳에 이르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집이 있었습니다. 산속에 무슨 집일까? 웬 사람이 사는지 먹을 것이나 빌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불완인은 집 주변의 숲속에 숨어서 그 집을 한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집 안에는 이따금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얼마 동안 지난 뒤 집안에서 연로하신 할머니가 여자와 남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할머니의 옷차림새는 비운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다른 식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불가능한 마음을 놓고 그 집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찾아온 길인가 비구니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혼자 몸이어서 속세를 떠나 살아보려고 살 길을 찾아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불가능한 비구니한테 자기 불운한 신세를 터놨습니다. 글쎄 듣고 보니 신세가 여가만 험악하지 않군. 그럼 이 절에 있으면서 차차 살 길을 찾아보시나. 비구니는 잠시 불가능한 절이 있으라고 선선히 응낙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불가능한 비구니한테서 병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1: 네, 불가능한 시름을 놓고 살아갈까요?
0: 네, 그런데가 이태가 지난 후 황대감은 돈을 명의해서 사처에 수소문하여 불가능을 찾았는데 이 절이 왔다가 사람들한테서 불가능한 허술한 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대감은 두 하인을 절에 보내어 불가능을 붙잡아 갔습니다. 불가능 이렇게 붙잡혀 고스란히 황제감한테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 뒤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발이 몹시 아파서 걷지 못하겠으니 천천히 가자요. 불가능 일부러 청을 드렸습니다. 이는 그래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 틈에 달아나려고 그 말에 제가 어떻게 달아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글쎄 내 눈이 달아나면 그 앞에서 어디를 달아날 테냐. 그럼 천천히 걷자. 이들 셋은 천천히 걸어서 압록강변에 있는 벼랑까지 왔습니다.
1: 네, 불관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0: 네, 불관이가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니 밑으로 검푸른 압록강물이 소용 돌이치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세상에 숨어서 살자 해도 숨어 살 꿈마저 없구나. 차라리 아버지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불관은 두 하인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청길 벼랑에서 압록강물에다 몸을 던져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 광경을 본 두 하인은 너무도 뜻밖의 생긴 일이라 어리벙벙하여 멍청이 서 있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은 돈 많고 세력이 센 부자나 량반 관가에 맞서다가 끝내 강물에 몸을 던진 불관의 불안 처지를 깊이 동정하여 그가 자결한 바위를 라카암이라 부르면서 지금 큼직하게 글까지 썼는데 그 피눈물 어린 이야기가 전설처럼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38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 용제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우리 장약 심리방은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그럼 관상동맥경화라는 무엇인가 하는 거 알아봅시다. 관상동맥경화 하면은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죽상동맥경화성 병변이 발생하면서 혈관벽이 종 모양이 흘뜰흘뜰한 이런 잡질들이 들어붙으면서 플라크의 방块이 형성되고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져가지고 혈관 내강이 졸바지고 혈류량이 감소하는 이런 질환입니다. 이 관상동맥경화증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주요 그 병리적 기초입니다. 그리고 심근허혈 협심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에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우리가 빨리 걷거나

0: 뛸 때 다리가 아픈 것처럼 우리 심장 부위하고 심장 부위의 왼쪽 앞가슴이 아파나고 어떤 때는 바늘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쇼상간유를 물고 있어도 반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통이 묻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내가 심근경색으로 발전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예, 급성 심근경색증은 급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요알링을 불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예, 이 같은 심장마비, 심근경색과 같은 이 방지책에 대해서는 관상동맥경화증이 방지가 그 전제조건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상동맥경화를 제대로 치료해 주려면은 그 주요하게 주치공론이 관상동맥경화가 치료된다고 쓰여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는 데서 아주 좋은 이런 성분입니다. 예, 훌륭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는데 소홍화, 이게 소홍화라는 게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서장에서는 이런 소홍화라든가 천궁, 황계라든가 소목, 우슬이 들어갔고 또 담남성은 소홍화하고 천궁 황계하고 결합해가지고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데서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예, 우리 지금 장약심내방 여러분들이 수요에 따라서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총금액에서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주는 우리 활동 이달 30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은 아홉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장약 심내방 한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홉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아홉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그런데 500원을 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홉곽을 2,270원이 살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혈액 높아서 항상 혈액에 서약을 몇십 년 동안 먹다 먹으니까 간하고 콩팥이 손상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0: 예.
2: 예, 그러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장약 주고 먹고 이런데 몇 달 먹은 후부터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매일 먹던 혈액을 이틀에 나흘에 일주일에 이렇게 갔냐 하면서 보는데 조금 혈압이 특히 또 거기다 선생님 알려준 방법대로 하니까 혈압이 지금 완전 온정됩니다 지금.
0: 예.
2: 그리고도 저는 경동에 어렸다 방콸이 있었는데 항상 거짓말로 살다가 이 약을 넉다 밥 먹고 검사를 하니 방콸이 싹 사라졌을 때다. 그리고 전 또 심장도 아주 집에 들어오면 숨이 탄 막힌가 나고, 특히 겨울이라 문을 열고 졌습니다. 그래야 숨 좀 나온 것 같고 했는데, 이 심리방 모호부터, 이 증상이 지금 없어서 조금 숨이 영 확 나오고, 영 편안합니다, 가슴이.
0: 네.
2: 예, 그리고 이 심리방 꾸준히 먹으니, 나는 전리집을 반소변을 찾았는데, 한 번만 소변에 조금씩 나고 이래 시원하지 못했는데, 이 약 모호부터, 한 번만 소변량이 많아지는 게 밤소변 자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죽고. 그래, 나는 아침이니 정말, 참, 지난 전에 사람이 정신다, 머리 엉망가지가 많이 납니다, 죽고. 나 약이 하도 좋은 집사람 같이 먹길래 이번에 또 확 줬을 때 내가 현금 이주를 가봐야지. 그럴 때 배달받아 왔습니다. 계속 먹자고. 근데 한 가지 뭐냐 합시다. 우리 동생이 배신병이랍니다. 검사라니. 이런 병에 이약 쓰면 어떻게 하는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0: 예, 좋습니다. 우리 몸을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눈다. 그런데 이게 폐라는 게 이게 상초에 있습니다. 심장하고 폐가 다 이 상초에 있습니다. 심장이라는 거는 혈액 순환을 책임진 장기고 폐라는 거는 호흡을 책임진 이런 장기인데 이런 중요한 장기가 둘 다 문제 생겼다 할 때 환자 본신은 매우 바쁩니다. 숨이 차면서 아주 바쁩니다.

0: 맞아요. 예. 이 폐심병이라는 거는 폐하고 심장이 동시에 병이 든 걸 말하는데 먼저 폐동맥이 굳어지면서 심장에 피가 들어가지 못한다. 예. 예, 폐동맥이 압이 높아지면은 심장에서 아, 특히 우심실이 피가 심장에 예,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 그 들어간다 해도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예, 우심실에 비대가 온다. 예. 예, 두꺼워진다. 이 말이죠.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래 심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건 좌심실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심실 비대가 오면서 아, 또 아, 심장에서 충분한 혈액을 내보낼 수 없게 되죠. 예. 그러면은 심장은 전력을 다해서 폐에다 아, 혈액을 수출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죠. 예.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예, 여기서부터 재해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제 폐의 원래 제일 기본 단위, 제일 작은 이런 아, 기본 단위가 폐포인데 폐포에 섬유변이 오면서 아, 또 그에 따르는 혈관도 또 굳어지고 예, 예, 그다음 동맥경화도 있고 혈압도 높기 때문에 예, 그 심장이 폐에다 피를 보내는 순간 폐가 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예,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옵니다. 예, 이런 걸 우리 폐심병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이 장약 심계방 볼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아, 아주 훌륭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죠. 예, 예, 주요하게는 홍경천이라든가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지룡, 소목이 심장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심장 기능을 높여주고 심근세포도 격할 시켜줘서 심장을 치료해 준다. 예. 그리고 황계라든가 담남성 아, 또 그리고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 폐경락에 들어가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윤활하게 해준다. 예. 그러면서 송열도 풀어주고 폐음이 허약해가지고 열이 난다거나 또 마른 기침이 또 나고 아, 그 가래가 많고 예. 또 예. 그런 증상도 해결해주고 아, 염증을 해결 없애주면서 폐열도 내 해주기 때문에 숨이 찬 증상이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분이 쓰는 게 맞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와, 그러면 이번에 확도 이제 현금 감아줄 때 대단히 받아 쓰겠답니다.
0: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지금 연장 며칠 했는데 이달 30까지 예, 단오맹절하고 어버이절을 맞이하면서 하던 우리 활동 계속합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도저진 장양심 예방심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저는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서 예, 정말 여러 가지 혈압약 세약에서 막 여러 가지 먹으면서 많이 고생하다 지금 선생님 가르치고 지금 장양심 예방 먹기 시작했는데 벌써 예, 몇 달 먹어보니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0: 예.
3: 그래서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이틀에 한 번, 사흘, 닷새, 일주일, 열흘, 약을 좀 찾으러 감량해 먹으면서 선생님 알려주는 방법과 같이 지금 맨 당약 심해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지금.
0: 잘 되죠? 예.
3: 예. 그리고 나는 이게 뇌경색이 세 번 나와가지고 예. 항상 머리 얼빤하고 어지럼증이 났다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 지금 어지럼증이 안 나니까 예. 사람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나니까 살 것 같습니다 지금.
0: 예.
3: 예. 그뿐만 아니라 이 관절이 아파서 그저 자그만 거리도 걸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좋아져서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0: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예. 특히 이 약은 서장약이지 해발 4,500m 이상 된 야생약대고 홍경선은 또 5,400m 약대고 면 황금으로 된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갔지 약재가 좋으니까 약 효과가 이렇게 특별히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 우리는 남편과 같이 이 약 먹는데 예. 야, 이 약 먹고 예,
0: 여름에 효과를 봤습니다. 예.
3: 네, 여러 가지 이런 활동에 많이 참가하고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0: 아, 예.
3: 예, 야, 그래, 예, 오늘 이거 활동 생일에 우리도 친구 있는데, 그분은 예, 내경세 와서 어지럼지 많이, 내경세 두 번 와서 어지럼지 많이 나고, 몸이 영 어째 가렵단다, 지금. 예. 가렵을 때는 자꾸 굳이 영 참기 힘들다 했는데, 우리가 소개를 해서 이 약 먹어버려야 먹고 있는데, 아직은 어지럼지 아이 나고, 사람이 정신 난 다음에 했더니, 몸도 그렇게 가렵던 게 이 약 먹은 게 몸이 아이 가려운 우리가 살 것 같다, 잼까, 지금.
0: 예, 피부 가렵쯤에도 예. 좋습니다, 그게.
3: 그렇지 말입니다. 네. 야, 정말 약이 정말 이게 정말 좋다며 소개라든 우리를 칭찬해 준다 지금.
0: 예.
3: 네. 그래 지금 그분도 예, 이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오늘 절인수가 받아 장기적으로 쓰겠다미 그럽니다.
0: 예. 쓰는 게 좋습니다. 예. 2417979 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이제 지금 금방 방송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0: 예.
4: 우리 이 약을 쓰는데, 예, 우라마 중풍에 걸려, 저 엄청 고소하다. 이 약을, 예, 방송 안 가도 그 소리, 예, 이거 쓰는데, 예, 영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4: 호가 좀 누가 또 방송도 참가하고 그다음에 또 싸서 먹겠습니까?
0: 그렇죠. 예.
4: 예, 중풍이 걸려가지고 서리 팔을 떨고 입을 떨고 발을 걸지 못하고 이 계단에서 아빠 같은 나무 가고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전혀 수 있고 그다음에 위 나빠가지고 밥 잘 못 먹고 밤잠 잘 못 자고 소면이 자라서 그래서 살이 이하라고 누르마테 기기거리 용고사했습니다.
0: 예.
4: 그래서 예, 약은 뭐 더 말할 데 없이 무슨 치료하겠다고 많이 썼는데 그, 근치 못했습니다. 이게 이 약 썼는데, 예, 이 약, 건강수치에 딱 쓰여있고, 중풍 치료한다니까 쓸까나, 예. 한 5년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한 야득 나르으니까네 예,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대로, 예, 혈압이 안 조절해 먹고, 그 다음에 이 당뇨방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나, 예, 영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예, 혈압 약 많이 먹습니다. 한 야득달 조금 쓰니까나, 예, 혈압 약을 떼고 쓰리 온종일 잘 되니까나 지켜보고 있고 이랍니다. 근데 용 좋으니까나, 예, 우리 약을 계속 활동하려다 싸웁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나도 심장이 나빠져서 심장이 어떤 때는 벌렁벌렁 뛰고 어떤 때는 숨이 올라요. 막 그래서 신경질이 나고 가까보고 바로 자신 못하고 이래 됐습니다.
0: 예.
4: 나빠서 한번 잠만 먹고, 이런 게 지금, 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예, 검은색이기 하고, 예, 그 토색 나고, 그래 생겨. 지금은, 예, 밝았어한 게 용, 예, 이뻐졌습니다. 예.
0: 아, 예.
4: 용 좋아지고, 팔팔해졌습니다. 어쨌든, 정신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기억력이 많이 돌아오고.
0: 아, 예.
4: 예. 사람이 빨빨해졌습니다. 눈도 얘 껍벅거리고 용도좀한테 자꾸 끼끼거리고 이래 사지들이 이래 된게 눈도 얘 별로 얘 맑아지고 얘 잘 보입니다 지금.
0: 예, 그게 그 간이 그렇게 좋아지면서리 그게 아. 눈도 잘 보일 수 있습니다.
4: 얘들이 안경 아이 끼고 내 이십 그런 미신은 마선질을 할 수 있습니다.
0: 아유 예. 좋은
4: 예,
0: 일이죠.
4: 오늘도 했습니다. 예, 예. 이거 예, 패드를 예. 그러니까 용 좋아져서 예, 내가 어찌 마음 상으로 좋은지 얘기해서 내 하도 이뭐좀뭐얘 개변이 많고 이 약이 우리 몸에 맞고 이렇게 해서 예수머니도 약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0: 아.
4: 쓸 때마다 더 나사지고 좋아지니까 얘 예, 날마다 좋아지니까 얘 예, 이 약은 죽을 때까지 조량 좀 먹어야 되겠다 이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안에
0: 해줘서. 예, 건강하십시오. 예.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이 장애 심내방을 저기나 먹고서리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예.
5: 호흡이 안 돼가지고서리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5: 근데 방송을 듣고 예, 이 약을 예,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이 약을 예, 먹고서리 예, 또 계속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예,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0: 아, 예.
5: 예. 지금은 예, 이 장약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아.
5: 원래 또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예, 숨이 많이 차고 또 네 경색이 와서 예, 이렇게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잠이 안 오고 또 신경질이 예, 자꾸 나고 거기다 민풍까지 와서 예, 말 하나 웃거나 해도 예, 당기우고 눈이 부들부들 떼서 예, 고생했는데 예, 8개월 후에 먹었는데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0: 네.
5: 예, 이 약은 예, 서장석이나 뭔가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예, 자란 야생 약재들로 예, 개선한 약이고 또 서장에서는 예, 연황금이라고 하는 영황금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약재 약이 네 가지나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는지 약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저는 당약 신내방만 먹고 먹으면서 이 건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0: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5: 운이 하나 합시다. 예.

0: 내 친구가 얘 어떤가 하면은 얘 발바닥이 얘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얘 아프고 어떤 때는 얘 그리고 네. 어떤 때는 발바닥이 막 파는 것 같답니다.
1: 어.
0: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얘 보였는데 얘 말초 신경염이라 하더랍니다.
1: 아, 예.
0: 예. 그래, 이런 사람이 이 약을 쓰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1: 아, 그분이 당뇨병도 있습니까?
0: 없습니다.
1: 아, 예, 예. 말초 신경염이 온 이런 분들이, 예, 손상된 신경을 빨리 회복시켜줄 수 있는 치료하고, 예, 예, 인체 내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어혈을 풀어주면 또 치료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장약 심리방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계통이 파손된 것을 빨리 수복해줘서, 신경에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말초 신경염이 왔다거나 아, 대상포진이 온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해준다. 예,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예, 국내의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 그 약과기 치료범이 예, 보면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밝혀놨습니다. 예, 이런 성분들이 또 들어갔는데 소홍화랑 지룡이랑 소목하고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 치료에서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예. 그럼 배달받아 쓰겠답니다.
1: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은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17곽을 사시는 분들 아,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그 우대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대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죠. 예.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아,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9곽을 사시는 분들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 첩시곽을 증송해드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백초금골첩 8곽을 증송해드리고 아, 36곽을 사시면 가치가 999원이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려온 겁니다. 예. 이런 야생해삼 뇌물 세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혹은 병원에 가실 분들 아, 상강중리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아, 왼쪽에 중리내과 3이라고 씌어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예,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오실 때 예, CT를 했다거나 磁공전을 했다거나 아,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없으면 그냥 아, 그 병원에 오셔서 아, 잘 료해하시고 그리고 자기 본인이 이런 병 아, 그런 아, 그 병이 치료된다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가 이걸 딱 보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2: 네.
1: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예.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지요.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특히는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아, 서장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야생 약재에 예, 홍경천 같은 거는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서상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아, 그 비밀 처방이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 보물급 서상약입니다. 예. 예, 선회에서 아,

0: 그 우리 이 장약 심리 방어는 그 심장이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주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서 심근 세포도 격활시켜주는 그런 약재들이 또 들어갔습니다. 예, 주요하게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면서 기혈 보충도 해주고 풍한습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관절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치료 작용이 좋습니다. 예,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성 심근 그 심장병, 풍습성 심장병, 폐심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그 치료 작용이 좋죠. 예, 주요하게는 우리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효 새로운 치료 방법인 아주 여기 핵심 성분인데 특수하니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우리 신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용해시켜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그리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주고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편마비가 왔다거나 한쪽 발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이거나 또 언어장애가 왔고 입과 눈이 삐뚤어졌다거나 또 감각이 무딘 증상, 음식을 넘기기 곤란한 증상이랑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해 준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특히는 신경계통 질병에서 나타나는 신경성 고혈압이라거나 신경성 심장병, 또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또 우울증 등 진단을 받았고 또 뇌 위축이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장약 이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또 치료에서 독특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1: 네.
0: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그 중위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이걸 치료해 주는 이런 약인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서상의 중약으로는 서상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왔습니다. 예, 중위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 원인이라 할 때 간 양이 왕성하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도 나고 눈앞이 아찔아찔하면서 뒤에서 소리도 나고 실면증이 나타나고 번조 불안해 나면서 화를 잘 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에는 간 양이 울결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주 좋은 이런 성분인 천공하고 지룡, 서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담남성, 우술이라는 성분이 간 경락이 들어가서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해독작용도 해주고 간을 보양해줄 뿐만 아니라 간음이 부족하면서 간 양이 왕성돼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내려줍니다. 예.
1: 네.
0: 둘째는 이게 담습으로 인해서 가래가 많이 끼고 막히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주로 비상위가 허하면서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고 미스거우면서 토하는 증상도 나타나고 배가 붓거나 설사를 하고 형태없는 병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맥이없어하고 무기력하고 머리가 아파나고 식욕부진도 나타나고 식후물이 올라오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예, 이럴 때는 꼭 비상 위를 다스려줘야 됩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비상과 위 경락이 들어가서 비상위 때문에 나타나는 위에서 설명드린 이런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황계랑 당귀랑 소목하고 홍경천 지룡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위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두 번째 원인을 해결해 줍니다. 예, 세 번째 원인이라 할 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동맥경화가 나타나면서 혈관이 딱딱해 나면서 굳어지고 막히면서 어혈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현운증 증상이 나타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어혈이라 할 때는 그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몸속에 뭉쳐있는 나쁜 피를 말한다. 이럴 때에는 꼭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의혈을 풀어주면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혈압하면은 위의 혈압하고 아래 혈압이 있는데 위의 혈압이 높다는 것을 중이는 동맥경화가 심하다고 인정합니다. 위의 혈압이라는

0: 이어서는 혈관이 다 주는 압력입니다. 이 동맥경화를 잘 치료해 주자면은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그런 걸 나른하게 해주면서 해주면은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단오명절 기간 우리주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 115만 5,600명으로 동기 대비 9.38% 증가했고 관광 총 소비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5.92% 증가했습니다.
3: 종용회통, 길행창달, 다국이민폐결제, 기업세계진출지원, 주재추천소개회가 일전 훈춘에서 열렸습니다.
2: 연길시 공안국은 일전 여름철 야간 치안 통일점검 난관 공략전을 펼쳐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의 막을 열었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관광은 종합성 산업이고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오명절 기간 우리주에서는 민속 특색을 기반으로 체육 경기에 의탁해 문화관광 봉사, 소비 진작, 문화 해민 등 여러 사업을 통괄하고 저녁 특색 문화관광 활동을 연결시켰으며 체육 경기 플러스 민속 문화 심층 융합 모식을 통해 명절 기간 문화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하고 시장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이 펼쳐졌고 관광지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상업무역 소비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이번 단오 기간 우리주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홈경기를 핵심으로 전주 우수 문화관광 자원을 통합해 체육경기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경기 효과와 단오명절 열기에 힘입어 우리주 주요 관광지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연길 인상 공연, 민족식 씨름 경기, 민속 소통 체험 등 특색 활동이 이어져 루게 관광객 수가 3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녁에는 연변대학 앞에서 단오 민속문화 활동이 정체롭게 펼쳐져 관람, 체험, 미식 맛보기, 소통이 일체화된 다원 민속 활동이 많은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연길 공룡왕국에서는 다종 특가 상품을 내와 매출액 106만 600원 올렸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두 개의 레저 관광 명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관광객 연 1만 700명 접대해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향주머니 만들기, 오색실 묶기 등 단오 수공예 체험 활동을 내왔고 관광객 연 1만 1900명 접대해 동기 대비 86.22% 증가했습니다. 하북 관광객 구준박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북 보정에서 연변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씨름 경기도 관람했습니다. 경기가 정말 열정적이고 활기차며 볼거리도 풍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직접 느껴보길 바랍니다. 려宁 관광객 리모입니다. 평소에는 고향에서 중지를 먹었는데 이곳에서 찰떡을 먹어보니 새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즐겁습니다. 단오 기간 변경 소도시 도문에도 관광 열기가 몰아쳤습니다. 도문강 광장 새 공

0: 공문, 철도, 공문 등 주요 관광지에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은 강가에 모여 경계 강의 풍경과 공문의 웅장한 모습을 감상하며 변경 도시의 매력과 가곡 정회를 느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필 선생입니다. 단오 휴일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도문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명절을 보내니 매우 뜻깊습니다. 공문 옆에서 경계 강과 경계비를 보니 자부심이 들었고 변경 풍경을 감상하는 동시에 가곡 정회를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2026년 블랙야크 길림 안도 사산 1호 야외 경주시합 및 제1회 전국경찰 야외 경주시합이 펼쳐졌습니다. 1,300여 명의 국내외 야외 경주 애호가가 안도에 모여 청산록수 사이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경기는 여러 조별 코스로 구성됐고 조선족 특색 마을과 생태 명소를 연결했으며 코스 곳곳에 조선족 특색 미식 보급소를 설치해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현지 미식을 맛보고 민속 풍정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경기 참가 선수 조옥입니다. 안도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고 호수와 강이 많으며 공기가 좋아 음이온 함량이 높습니다. 현지 음식도 맛있고 조선족 특색 음식이 매력적입니다. 안도가 정말 좋습니다. 훈춘시에서는 마을야회 따라 길림여행 여름철 마을야회 활동이 방천촌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 문예 공연, 민속 장터, 변경 자가운전 여행 체험 등 다양한 종목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민속 체험 장터에서는 각종 연변 특색 농산물이 판매됐고 만족 전지, 전통 편직, 조선족 민속 수공예 등 무형문화재 종목이 현장에서 시연돼 관광객들이 무형문화재 기예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춘시 하남가도 영성사회구역 주민위원회 부주임 리석입니다. 전지 작품을 증정하고 외국 벗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중국의 전통 문화를 더 깊이 료해하고 훈춘을 알며 훈춘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문화체육 융합 및 민족 단결 주제 단어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은 한자리에 모여 문예 공연, 소방 안전 지식 보급, 제기차기 등 특색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알찬 문체 활동은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가교를 만들어줬고 여러 민족 대중과 외지 관광객들은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단어 명절을 보내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이번 단오 기간 우리주는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 관광, 상업, 체육,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대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명절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전주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명절 기간 우리주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 115만 5,600명으로 동기 대비 9.38% 증가했고 관광 총 소비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5.92% 증가했습니다.
1: 단오 기간 우리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개를 주제 활동을 펼치고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초청해 변강의 풍토 인정을 몰입식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본 방송국 기자는 초청받은 귀향의 관봉춘 일가와 청도의 왕시호 일가를 만나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명절을 보내는 감동적인 전경을 기록했습니다. 귀향에서 온 관봉춘에게 있어서 이번 단오 연변 여행은 20여 년간 쌓여온 향수를 달래기 위한 귀향의 여정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연변의 풍속, 미식,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은 여전히 그의 기억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초청받은 귀향 가정 관봉춘입니다. 저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000년에 귀주로 갔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고향이 늘 그립습니다. 저는 연변의 풍토 인정을 정말 좋아하며 연변 미식도 잊지 못합니다. 귀향에 간 지 20여 년이 됐지만 여전히 연변이 그립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익숙한 고향 말을 듣고 새롭게 탈바꿈한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관봉춘은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관봉춘입니다. 이곳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도시 면모부터 민족 문화까지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산동 청도에서 온 왕시호 가정은 연변 방문이 처음입니다. 연결신흥광장 무형문화재 전지활동 현장을 방문한 왕시호 가정은 모형

0: 문화재 전승인의 지도를 받아 연변의 정신을 상징하는 진달래를 정성껏 오렸습니다. 초청받은 청도 가정 왕시요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결의 문화와 화목한 분위기가 정말 친근하게 다가왔고 체험감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한 왕시요 가정은 민속 풍정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들은 우아한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특색 민족 미식을 맛보면서 전방위적인 몰입식 체험을 통해 현지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초청받은 청도 가정 학행입니다. 연길에 처음 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도 아주 즐거워했고 미식도 정말 많습니다. 조선족 전통 의상을 처음 입어봤는데 정말 예쁘고 사진도 잘 나옵니다. 저와 아이들은 친자복을 입었는데 아이들은 옷과 음식을 모두 좋아했습니다. 이곳 사람들도 정말 친절합니다. 초청받은 청도 가정 왕시요입니다. 이곳에서 색다른 여행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아직 연변에 와보지 않은 고향 사람들에게 이곳을 적극 추천하렵니다. 모두가 이 색다른 민족 문화 분위기를 느껴보길 바랍니다. 이번 단호 활동은 문화를 다리로, 명절을 매개로 연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정을 선사했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외지 가정들은 연변에서 중화민족 한가족이라는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종용회통, 길행창달, 다국인민폐 결제, 기업 세계 진출 지원 주제 추천 소개회가 일전 훈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에서 주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각 은행은 차례로 전문 업무를 소개했습니다. 강사들은 다국 인민폐 업무 정책 동향을 깊이 설명하고 환율 위험 중성 리념을 둘러싸고 위험 회피 상품 업무 처리 절차를 설명했으며 다국 금융봉사 플랫폼을 추천하고 플랫폼 응용 전경과 관련 신용료 융자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또 다국 송금 경로를 설명하고 특색 다국 금융 상품을 추천해 변경 대외무역 기업의 다차원으로 강력한 금융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국은행 연변분행 교육은행부 주임 진박입니다. 인민폐 국제화를 질서있게 추진하고 대외무역 지역에서의 다국 인민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다국 인민폐 정책 방향과 업무 우세를 명확히 해독했습니다. 기업의 결제 수요를 깊이 파악하고 다국 업무 난제 해결에 조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은 다국 인민폐 업무를 지속적으로 깊이 운영해 금융 실무로 높은 수준 대외 개방 대국에 봉사하렵니다. 이번에 회의에 참석한 40개 중점 기업은 대러시아 변경무역 및 상하단 관련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는 수산물 수출입, 농산물 가공, 디지털 국경무역 봉사, 식품무역 등 분야를 아우릅니다. 기업들은 대러시아 다국 인민폐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훈춘 변경경제무역체계의 핵심 시장 주체입니다. 현장에서는 각 기업의 경영 규모, 업무 모식과 장기 발전 수요에 맞춰 맞춤형 종합금융봉사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1: 올해 6월은 25번째 전국 안전생산월이며 사람마다 안전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응급대처를 할 줄 알아야 위험 우환 조사 정돈을 주제로 했습니다. 주밑 연길시 안전생산월 자문일 활동이 일전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주응급관리국, 연길시 응급관리국에서 주관했으며 주총공회에서 협조했습니다. 활동은 대중신변의 공공안전우환에 초점을 두고 선전전시판과 설비 전시구역을 설치했습니다. 활동에서 전문 일꾼들은 대중에게 안전 지식을 보급하고 화재 예방, 가스 누출 대처 등 안전 우환 대처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길시 응급관리국 부국장 웅건화입니다. 다음 단계의 실제와 결부해 안전생산 기관, 학교, 가정, 농촌 진입 등 계열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사람마다 안전에 주목하고 참여하며 안전을 수호하는 짙은 분위기를 마련해 전 사회의 안전의식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량화한 사회 발전 환경을 조성하렵니다.
0: 올해 6월 14일은 23번째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당일 주 중심 혈액소에서는 연변대학에서 주제 공익 활동을 펼쳤습니다.

0: 있습니다. 활동 현장에 주제 전시판, 선전 현수막 등이 눈에 띄는 곳에 설치돼 많은 사생들이 발길을 멈추고 활동에 대해 료회하고 주동적으로 자문했습니다. 현장 3.19는 사생들의 질문에 세심하게 대답하고 헌혈 조건, 헌혈 절차, 혈액 사용 결제 정책 등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으며 헌혈에 대한 각종 오해를 바로잡아 우려를 버리고 자원적으로 무상 헌혈에 참가하도록 인도해 과학 헌혈 이념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구양소연입니다. 헌혈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헌혈한 혈액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체혈 과정도 편안하고 그 어떤 불편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활동 당일 도합 32명이 무상 헌혈했습니다. 주중심혈액소 선전과 과장 조효단입니다. 올해 처음 연변대학 헌혈의 집에서 주제 활동을 개최했는데 이를 계기로 무상 헌혈 사업을 줄곧 지원해온 연변대학 학생들에게 보답하렵니다. 그들은 시종 무상 헌혈로 혈액 사용 보장에 조력해왔습니다. 이번 활동을 빌어 무상 헌혈과 학생들을 긴밀히 연결해 그들의 애심이 줄곧 이어지게 하렵니다.
1: 연길시 공안국은 일전 여름철 야간 치안 통일 점검 난관 공략전을 펼쳐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의 막을 열었습니다. 여름 들어 연길시 야간 경제와 문화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며 상권 야시장, 인터넷 인기 명소, 오락시설의 인파와 차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치안 우환도 다발적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길시 공안국은 6월부터 4개월간 진행되는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음란물, 불법 출판물 단속 특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치안 법칙과 특징에 따라 두드러진 위험 우환을 정밀하게 정돈해 도시의 치안 안전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공안국 선전과 과장 리붕입니다. 여름철 치안 예방 통제, 공공안전 관리를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위법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는 동시에 야시장 경영 활동에 정밀하게 봉사하고 야간 경제를 수호해 연길시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행동기간 연길시 공안국에서는 도시 간선도로, 중점 교차로, 야시장 상권 주변에 临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가시적인 경찰 배치와 고정 지점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초과 탑승, 초과 적재 등 교통 위법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관제기구,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 우환과 위법 단서에 대해서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며 이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험 우환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자문 수요에 제때 대답하고서 입학원서 작성과 학생 모집 사업기간 연변대학 학생 모집 취업처는 학생 모집 자문전화 4개를 개통하는 한편 공식 온라인 자문 플랫폼을 개방해 수험생들에게 전문적이고 고효율적인 학생 모집 자문 봉사를 제공합니다.
0: 연교시 청년광장 음악분수가 6월 19일에 정식으로 대회 개방돼 주민들에게 레저 휴식 새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 그날 훈춘시는 2026년 정령 여성 두 가지 암 무료 선별 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이번 선별 검사는 농촌 부녀, 곤란 가정 여성 등 중점 인원을 대상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부녀들이 응당 검사를 받아야 하면 전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0: 그늘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 주민 연도 관광카드 수속 활동이 한창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60원만 내면 연도 관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한 해 동안 무제한으로 풍경구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찬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사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김여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입니다. 조국을 향한 헌신이 하나의 손을로 어울려져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창시절 함께 책을 읽고 꿈을 나누던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김일 작사, 박인일 작곡의 롱들의 하고가로 그 시절 청춘의 푸르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허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허강일 작사, 홍사준 작곡의 정말 그립소는 가슴에 묻었던 고향을 불러보는 곡입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아 작사, 정래현 작곡의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는 지금 멀리 있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추억 속의 우정을 노래합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외로움을 마주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윤건원 작사 작곡의 외롭지 않아요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떠올리며 마음속 등불을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안녕수 마보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 아리랑은 우리가라 아리랑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실어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은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들지 않도록 오래도록 피어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연변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충하초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3곽 사시면 1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립니다.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리고요. 18곽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드리면서 현금 1000원 할인해드린다고 합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추가로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1세트 혹은 옹담지황눈약 2곽을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또 연변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방송료의 문의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0: 6월 달 우대 활동, 바로 본약을 더 드리면서 현금을 할인하고 또 단오 명절 선물까지 드리는 활동은 이제 7날이 남았습니다. 바로 6월 30까지입니다. 예, 환자분들이 잘 이용하신다 할 때에는 아주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장기적으로 쓰신다 할 때에는 이 면역력 강화 외에도 예, 다양한 건강 영양 소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기는 예, 중로년 분들에게 아주 건강을 되찾는 데서는 아주 특별한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과학적인 효능을 보면은 예, 고대하고 현대가 만난 아주 신비로운 약으로서 동충 하초는 그 이름 자체에 아주 신비한 생명 활동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시고 이왕에 쓰시던 예, 약들보다 더 특별한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벌레 상태로 있다가 여름이 되면 풀이 된다는 이런 뜻이 이름은 동충하초가 곤충이 몸에 기생해서 자라는 좀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 동충하초를 쓰고 나는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2: 나는 이 발바닥이 계속 발바닥에다 뭐 붙인 것처럼 그러면서 이 발톱이 엄지 발톱이 한 두 짝이 다 시커멓게 죽었댔습니다. 예, 발에 혈이 통하니까 그 발톱도 저는 1년 남아 먹으니까 제 색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래지 혈압이 높아서 계속 그랬는데 혈압도 지금 정상이지. 소화 안 돼서 그랬는데 소화도 잘 되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 얘 맥이 납니다.
0: 네.
2: 그리고 얘 밤이면 한 잠이 오지 않아서 아부조로를 계속 먹고 자댔는데 이거 더 잘 먹으니까 잠은 영 잘 옵니다.
0: 네.
2: 이거 먹어서 지금 더 잘 후에는 아부조로 하나도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0: 네.
2: 잘 옵니다. 정말 이 약은 특수한 약입니다. 겨울에는 걸리고 여름에는 풀러서 정말 효과가 이 해도 정말 선생님이 선전하는 것과 똑한 가지로 효과 좋습니다.
0: 네.
2: 그래서 머리도 항상 흐릿흐릿하고 정신 안 나던 게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하게 내 약은 좀 있는데 이번에 꽉 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약이 있어도 예, 지금 활동의 예.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현금도 할인해드리고 예. 아홉 가게는 11곽 드리면서 현금으로는 500원 할인합니다.
2: 예.
0: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투하대로 쓰고 있습니다.
0: 네. 예.
3: 전북에 와서 머리 항상 아프던 게 지금 머리 아프지 않고 구비돌 때 거리 행하면서 넘어졌는데 아, 지금 구비돌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0: 네. 예.
3: 그리고 걸음걸이 반드시 않았는데 아, 이젠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0: 네.
3: 위에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감기 사살은 지금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0: 네.
3: 당뇨병이 있어서 혈관소화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혈당이 계속 정상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열라도까지 배달을 계속 쓰려고 그런다.
0: 예, 열라도 가게는 23곽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000원을 할인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곰팡이 균이 일종입니다. 예, 때문에 이 동충하초 균은 나비라든가 매미, 벌 등 이런 특정 곤충의 유충이라든가 성충에 침투돼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발육 증식하다가 여름에는 그 사체에서 식물 형태의 자실체를 형성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예.
4: 혈압이 높던 게 정상을 됐고 어지럼증이 세게 나던 게 어지럼증이 나지 않습니다.
0: 네.
4: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심장이 나빠서 앞뒤 가슴이 저도

0: 겨울지 않고 얼리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게 지금 얼리 숨이 잘 올라옵니다.
1: 네.
0: 뒤에서 소리 나던 게 소리 나지 않고 귀 잘 들리지 않는 게 지금 귀 잘 들립니다.
1: 네.
0: 사지 뺏으기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면 우구하면 겨우 일어난 뒤 잘 일어납니다.
1: 네.
0: 선생님, 딴 약도에 서장에서 나온 약이 많지만 이 약은 겨울에는 벌릴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서장약이고 같은 얼음이 또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약이까지 믿음이 더 갔었는지 진짜 효과 좋습니다. 이 약은 발효된 약이니까 30배로 효과 좋은 약이거나 숨을 쓸수록 딴 약에서 효과 좋은 약이 어려운 고질병이 다 나서집니다. 선생님, 우대할 때는 지금 며칠밖에 없다거나 나는 이래 약이 지금 있습니다. 이 우대할 때 오늘이라도 군땀딱 군지 않고 뭡니까? 이렇게 계속 쓰겠는데 오늘 연락을 가고 배달받아서 오랫 동안 쓰겠습니다. 계속.
1: 예, 지금이 활동이 30까지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대아드 가게는 23곽 드리면서 1,000원을 또 할인합니다. 예, 그
0: 이팔 오랫동안 이 약 팔아도 선생님 이렇게 약에서 돈을 빼서는 때 없었지 않고
1: 처음이죠.
0: 예, 연락가 전해란 게 어딥니까?
1: 예,
0: 말도 주지.
1: 예.
0: 예,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신다.
1: 예.
3: 저도 방추나 들어먹는 사람인다. 혈압 거절이 안 돼가지고, 예,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 혈압이 때문에 거성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예, 정신이 땡 하면서, 예, 정신이 아예 나고 이랬댔습니다. 그런 게, 예, 혈압이 지금 언정되니까, 나의 골이 아픈 것도 났고, 어지럼증이 나사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 정신이 나는 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영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안 좋으니까 항상 어떤 때는 속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하고 이 우울함이서 이랬댔습니다. 그래 우울하다 나니까 이 기억력도 없어가지고 소리 이 어디다 물건 두고 소리도 찾지 못하고 이랬댔는데 지금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귀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던 게 그 증상이 없어지니까 이 잠을 잘 잡니다. 이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 정신하고 이 맥이 납니다. 그리고 이 약이 관절이 좋습니다. 이 여수간반 탈줄이 있어서 이 자골신경통도 있고 해가지고 내리줄이 뻗치면서 골자무의 다리 이뭐 뒤진 것 같은 게 발바닥이 그렇던 게 그런 증상도 없고 증기를 오르내릴 때는 뼈에서 꾸둑꾸둑 소리 나던 게 그런 증상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여름에는 많이 좋아지고 정말 이야기가 정말 설명서 그대로 고산지대에서 자란 이야기고 겨울에는 벌레 나 여름에는 풀로 자라고 30배 발효균균이 되니까 30배 저기 다른 약보다 효과를 본다 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먹으니까 다른 약은 두세 번 먹으면 이렇게 정신 올바할 때는 먹었던지 아이 먹었던지 이랬댔는데 지금 이 약은 그런 증상이 없다니까. 예, 영약이 먹기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효과 좋을 때 이거는 활성도 오라지 않으면 끝이 난다니까 배달받아 더 쓰려고 합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천은, 이 전통적으로도, 예,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불로 장생이라는 인류의 근본적인 욕망과 아주 깊은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2: 네.
1: 예, 바로 옛날부터 우리 진시황이 불로초라고도 불리우고 양귀비의 젊은 묘약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2: 네.
1: 그리고 현대 명인들은 지금 장수 비결로 전해지면서 그 가치가 더욱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단순한 전통이 효능인 이런 약재를 넘어서, 예,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 전통이 이런 신비로운, 예, 이 신비로움을 벗어나서 현대인들에게 폭발적인 이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0: 나도 동창에서 바라정글 쓰고 있습니다. 네. 혈압도 소리 없게 잘 안 돼, 그런 소리.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그래가 밤이 잘 알지. 그래가 그동안 그냥 머리도 소리만 지켜서 소리가 계속 나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약은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제 큰 효과를 못 보다가 이 동창에서 바라정글 썼는데, 지금 혈압도 웃으면서 잘 되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파동이 많던 게, 그러면 머리 아프고, 어지러움이 조금 나아지고, 그래서 소리나도 못 해놨고, 잠도 잘 자고, 예. 이렇게 좋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심장이 나빠가고, 한심에 압축하서 기웁니다. 가슴이 아프지, 숨이 잘 올라요지, 그래서 가슴이 침침하지, 정말 어떻게 할 것도 가슴 막 머리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중상 이야기 먹은 것도 나아졌습니다. 그럼 위가 나빠갖고, 밥을 잘 못 먹고, 이, 소화도 이제 밥을 못 먹을 것 중에 내줄 수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소화가 잘 되더란 말입니다. 소화가 잘 돼, 지금 밥을 잘 먹을 것 같은 맥이 납니다. 밥으로 동해도 지금 이제 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고도 관절이 아파서 그도 그렇게 고생했지. 허리랑 아파서 이쯤에 어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뼈 아프고도 낫습니다. 이 약은 정말 약 중에 그것도 하루에 한 번 먹고 먹기도 편리하고 정말 효과도 빠르고 정말 신기한 약입니다. 그래서 또 우대 활동도 이 약은 며칠이 안 남았다 하지 하여 나는 이 약을 좀 계속 먹으려고 이 약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이 좋을 때 좀 조금씩이라도 싸느라고 이 경제를 내서 내 입에는 시각밖에 못 살겠습니다. 예, 그래도 예. 좀 싸서를 버텨서 좀 양미적으로 먹어보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대부분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예, 요즘 현대인들이 삶의 질도 많이 높여주고 수면 연장에 대한 이 기대도 예, 우리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아주 복귀한 이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발효 제조 기술하고 유효 성분이 귀명이가 예,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고 대중들이 폭발적인 관심으로 또 이어지는 이런 인과적 흐름을 통해서 현대 과학이 결정적 계기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면역력 증강이 이런 독보적인 지표 성분인 코디세핀이라는 이런 다양한 효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이가 바로 코디세핀입니다.

0: 이 코디세피는 면역 세포인 자연 살해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 활성도가 100분의 11이 증가하고 림프구의 증식은 23%가 높아지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역 세포에서 가장 큰 작용을 하는 이런 NK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가 암 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선천성 면역 반응이 핵심 세포로서 그 활성 증가는 면역 체계 전반을 강화합니다. 바로 우리 코디세피누 보면은 천연 항생제 물질이자 항바이러스 물질로서 감기 등 상기도 감염을 예방하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우리 지금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이 동충하초 자체가 전통적으로 신장하고 폐경에 작용해서 신기하고 폐기를 활성화시켜서 기능도 높여주면서 우리 지금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의 유효 성분인 이 면역세포, 바로 코디세핀이라는 이 성분은 천연 항생제이자 항바이러스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삼기도 또 호흡기 질환의 염증도 제거해주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조절의 숨은 공로자라고 하는 이 다당류, 다당류도 여전히 발효 기술로서 추출한 동충하초의 유효 성분입니다. 이 다당류는 바로 코디세핀과 함께 동충하초에서 량대 활성 성분입니다. 때문에 단순한 면역력 증진을 넘어서 면역 조절이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즉 면역력이 결핍 상태하고 좀 과도한 면역 반응 양쪽 모두에 작용해서 면역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조절 작용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은 이 조절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면역력이라 해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이것을 다 조절해주는 약은 바로 우리 동충하초에 포함된 다당류하고 코디세핀이 같이 작용해야만이 이런 조절 작용을 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2: 예, 저도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2: 어제는 먹으니까 너무 좁고, 예, 몸이 고뿐하고, 예, 정신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만성 질병이 많았습니다. 고혈압에 고혈지,
0: 예.
2: 고혈당이, 그리고 이 전두시하고, 예, 허리, 이 무릎 관절이 다 나빴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예, 한 2년 동안 먹으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신합니다.
0: 네.
2: 그 어느 약도 이 동충하초에 못 비하겠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예, 아픈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약 많이 먹었습니다. 좋다는 약 다 먹고 좋다는 보건품 다 먹고 어디서 침을 달라놓은다 침도 맞고 부항도 붙이고 베이스도 다 했습니다. 정말 예, 너무 아프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거 다 제하고도 아이하고도 지금은 동충하초만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전에는 계속 예,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예. 머리가 정신하는 때였고, 예. 심장이 맨날 벌렁벌렁하고, 예. 위도 안 좋고, 예. 이 도나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잘 어디를 다니지도 못하겠는데, 지금 맘대로 다닙니다.
0: 네.
2: 그래서, 예, 네. 우리 언니도 소개를 하고, 우리 동생도 힘들어하는데 많이 소개했는데, 우리 언니 기름다 동중하초로 만을 좀 보내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 동중하초 잡수겠다 해서, 이래, 오늘도 아홉 가 주문합니다. 예,
0: 예 활동이가 네. 30까지이기 때문에 요즘에 인차 연락해야 됩니다. 예. 열라드 네. 가게는 23곽 드리면서 현금 1,000원을 또 할인합니다. 예,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특정 면역 세포 하나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 전반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서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건강한 몸을 유지시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면역력 증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주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인체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다면적인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로 보면은 신체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면서 산소 유용률도 높여서 심장 근육이

0: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항산화 성분이라 할 때에는 노화 방지에서도 효과가 좋고 염증, 예, 우리 체내 염증을 제거하는 데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러인 분들이 보면은 노화의 속도가 각자가 다르죠.
1: 네.
0: 예, 이렇게 각자가 노화의 속도가 다르다 할 때에는 이 만성 염증과 관계 많습니다. 예, 항산화 물질은 생성이 되지 않고 체내 염증 지수가 많이 높아지면은 이 노화가 예, 고속도 길에 들어선 것처럼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신다 할 때에는 이런 항산화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염증을 많이 제거해 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라든가 피부 미용에서 아주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런 발효 과정을 거친 동충하초 추출물은 항산화 효능이가 더 증대됐기 때문에 예, 지금 발효시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시면은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폐하고 신장에 유익한 이런 동충하초는 현대 연구에서도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하고 신장 손상 감소하고 심장 기능 개선에서 효과가 확실하다. 이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바로 지금 우리 전통적으로는 폐하고 신장에 작용한다. 예,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중의학에서 발견한 이런 현대적인 연구에서는 신장하고 심장 기능을 동시에 개선시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시고 또 몸이 많이 편안해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서 종양 억제율이가 예, 100분의 8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연세가 있으면은 이 세포의 재생이가 잘 되지 않으면서 생명은 유지하더라도 이 암세포가 암세포 수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체질로 변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근데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꾸준하게 쓰신다 할 때에는 이런 세포의 사멸하고 세포의 재생이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이 암세포의 종양을 억제시키는 이 억제율이가 예, 많이 높아집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혈압을 낮추고 특히 우리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이런 중성지방까지 같이 감소시켜서 인슐린이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대부분 지금 요전도 없고 연세가 있으면서 발생하는 이런 당뇨병이라 할 때에는 인슐린이 저항으로 발생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이 혈질을 조절해주면서 피를 혈액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이 인슐린이 감수성이가 증가하면서 혈당 조절이가 됩니다.
1: 네.
0: 예,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은 예, 총적으로는 이 말입니다. 총체적으로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동맥경화라든가 고혈압 등 이런 여러 가지 혈관 질환 예방에서도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연변지역사회와 동포사회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본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며칠 동안 한 곽에 특가인 99원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어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의원의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사지 의원에게 대한 우대활동을 특수한 우대활동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시장 수요를 더불어서 공장 측하고 아주 어려운 협상을 거쳐갔고 지금 124원 하던 사지 원액을 99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40각을 싸면 40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뭐 아주 싼 가격으로서 나가게 되어 있고 80각을 싸면 또 10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대활동을 제대로 잘용만 하신다면 이렇게 좋은 제품은 우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시나무는 보통 작은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완전히 한 20cm 되는 이런 한 그 싸지 덩어리는 제가 이거 중앙 텔레비에서 하는 시원에서 세 번 하는 건데 밤마다 봤는데 삥 둘러 송곳 같은 그런 한 20cm 되는 송곳 같은 그런 가시가 뺑 돌라 그 싸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도 강하고 여기는 모세근이 많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영양을 충분하게 자기 몸에다 흡수해서 과일에다 전달해주는 이런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국제 싸지 대회가 양천공 8년 4월에 열렸는데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이 최라고 붙어서 최선이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드시고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제품은 다른 식물에서 얻을 수 없고 다른 과일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아주 특수한 이런 유효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견지해서 복용하신다면은 특히 은행 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돼 있고 인삼 녹행이 5~6배 효과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은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나도 뭔가 문화공세 보수 있으면서 머리 그냥 무겁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났댔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지금 비싸지 원액 어제는 오랫동안 먹었는데 이 증상 이런 증상이 정말 나아졌습니다 지금.
1: 예.
0: 머리 무겁지 않고 어서 머리 좀 가볍습니다.
1: 예.
0: 그래 팔이 그냥 내리 저녁에 자장 그냥 내리 저랬댔어요 손끝까지. 그래서 저리던 게 저림이 없어졌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다리도 예 저녁에마다 쥐 잡고 나와서 한 많을 때는 한 세 번씩 올라옵니다. 그랬던 게 어서는 혹간간 한 번씩 올라오지 아예 올라옵니다.
1: 어, 예. 그렇죠. 예, 예.
0: 그리고 혈압이 지금 조절이 잘 된다. 그냥 이렇게 조절이 안 되던 게 높았다, 안 나갔다던 게 어떤 데는, 예.
1: 지금 어떠세요? 예, 예.
0: 이렇게 조절이 잘 됐습니다. 지금 그것도 혈압이 없어서는 원래는 두 가지씩 먹어도 한 가지 먹고 한 가지 더서는 반 개씩 먹어도 괜찮습니다.
1: 아, 예. 삼고증이 해결받습니다. 고혈당, 예. 고혈압, 고혈증이 해결받죠.
0: 예, 지금 조절이 잘 된다.
1: 예.
0: 그리고 이 심장이 또 안 좋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막 자꾸 식은땀 난다만 안아 때려날 때면
1: 예.
0: 그러니까 식은땀이 없어졌습니다.
1: 어, 그렇죠.
0: 그, 예, 예. 생각밖에는 더 소화 안 되고 변비 나타나든지 그게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해결됐습니다.
1: 예,
0: 생각밖에.
1: 예. 예, 그렇죠.
0: 그런데 들어보거나 활동이 어느 특별 활동이 있다지 하세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제일 좋을 때다. 아무리 오랫동안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1: 어,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믿고 네. 쓰시겠다면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네. 바가 없음. 부작용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네. 복용하시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0.1%도 있는 분이 네. 거의 없습니다.
0: 네, 진짜 안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네. 이 명소방은 우리 집 아저씨가 그냥 눈이 전 백내장이 자꾸 뿌옇게 보인답니다. 근데 병원에 수술하려고 가자고 수술 아예 한다 말다 그래도 아예 네. 하겠단다. 또 집에 네.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나도 이거 뭔 게 눈이 보이는 게 많이 났단다. 그렇게 정말 막아줬단다.
1: 예, 그렇죠. 예, 예.
0: 예, 그리고 예, 눈물 자꾸 나던 게 그게 또 없어졌습니다. 눈물 어서 안 난단다.
1: 그렇죠. 예, 예.
0: 너무 좋아서 지금 나도 좋으니까 지금 중풍 예방을 난 계속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이번에 사지 원액은 오늘부터 진행하는 요 며칠밖에 예. 진행하지 않는답니다.
0: 예.
1: 공장처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네요. 이래서 예. 요 며칠을 가면 한 만에 일주일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며칠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0: 예. 예.
1: 요것만 우대정착하니까 예. 사지원에하고 눈병치료약품 선택이 예.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사지원액스는 한잔다.
1: 예.
3: 예, 오늘 한 반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3: 이거 먹기 전에 이제 혈압 조절형 아이비다 말입니다.
1: 예.
3: 혈압 계속 높았다, 낮았다 하면 허리 아프고, 이, 가슴이 더부룩하고, 이 혈지도 좀 높았습니다.
1: 예.
3: 예, 그러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이 골관절에도 안 좋고, 자관이, 여러 가지로 용거도 이렇게 몸이 좀 불편했습니다. 거기 때문에가 검사하면 이렇게 진단은 없는데 여기
1: 노인성 질병입니다. 예예. 예.
3: 나이 들어 그런
1: 그렇죠. 나이가 병을 불러오게 되었고 예. 공동을 내리누르는 역할하는 게 나이죠. 예예. 예.
3: 예 여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래 약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위 아프면 소화에 되면 소화에 되는 약을 먹었지. 그 다음에 이 혈압이 혈지 이 약이랑 많이 먹고 나가 이렇게 활동하자면 이게 무릎 골절도 아프고 소변에 거품도 나가고 이 자관 조금 이 머리 특히 이 머리가 대단히 아팠단 말입니다. 머리.
1: 예, 머리 아픈 거 고쳐야
3: 예.
1: 됩니다.
3: 예.
1: 혈관성 두터입니다. 100% 거의 99.99%는 혈관성 두터입니다. 예.
3: 예, 머리 대단히 아프고, 예, 계속 이러면 가슴이 계속 더부룩하면 심장도 후두후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것저것 약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1: 그런데 예.
3: 거기 뭐, 효과 조금 보는 것 같으로 하다도 거기 잃어보면 또 다른데 아프고, 또 이따가 치료하면 거기 아프고, 이래다나 이 내일이 방송 들어보고, 이게 싸지 원액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진짜 이게 혈압 혈질을 낮추고 피를 막게 한다는 거 듣고 서린 이 우리로는 어쨌든 이게 비건기 원인이겠다 해서 내 이거 좋게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3: 근데 이거 먹고 지금 이 손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많이 지금 해결받습니다.
1: 예.
3: 예. 진짜 이 약 한 가지 가지고 옛날에는 약을 그저 밥상에다 쭉 올려놓고 줄 세워놓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해. 어떤 때는 또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몰라가지고 줄을 딱 세워놨단 말입니다. 밥상 위에다.
1: 예.
3: 예. 그랬던 게 지금

0: 이사지원에 묶어서 지금 이게 많이 이 증상들이 선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많이 해결받고 있고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 약이 좀 있기는 있는데 방송 오늘 아침에 들어볼까 활동이 진짜 약값이 내가 내려갔습니다.
1: 내려갔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0: 그래서 이 계속 먹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활동이 좋을 때 좀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이 사지원에게 대해서는 시장 소외가 너무 높게 되어 있으니까 공장청하고 아주 긴밀한 이런 협상을 거쳐갖고 원값을 124원부터 99원은 내려왔는가 하면 이번에 주는 퍼센트가 높습니다. 40각에 40각, 80각에 100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 기회입니다. 여기 전화번호 예. 501-7766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0: 예, 501-7766.
1: 예, 예.
0: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도은선이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사지원약을 좀 적정 시간 먹고 있는데 많은 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소변이 자꾸 때는 저리고 아프기도 하고 이래저게 이 면에서 지금 많이 나서서 다음 배달 잘 수 있어서
1: 그 말이 또 있습니다. 소변이 잦다는 건 콤파체 이상이 있다는 걸 말하는데 여기 로갱이 5배, 로갱은 콤파체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갱이 5배 효과니까 콤파체 좋아지니까 소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될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해결입니다.
3: 네. 그리고 나 좀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신난다.
1: 그렇죠.
3: 그리고 이 축소위험이 있어가지고 소화민이 안 되고 반복 생각도 없고 이러던 게 지금 저기 소화살다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납니다.
1: 심장공로에 좋아지게 되면 소화공로에 따라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그리고 혈압이 엄청 안 되니까 예. 만나주기 떠올라 꿈시부족이 취할든지 어지럼증이 해결 저기 나고 예. 경력이 많이 없을 텐데 이만해서 지금 또 많이 나서졌습니다.
1: 그렇죠. 심장과 뇌혈관에 이런 제품이 드물 겁니다. 천연 오메가3뿐만 아니라 미량원소하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뻗칠 수 손을 뻗쳐도 얻을 수 없는 이런 효과를 여기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그리고 기침가래가 심했는데 이것도 다 맞을까요?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 손발이 차고 수일 난 영수에게 탔습니다.
1: 예.
3: 그래 남아 옷도 얼마 있는지 모른다.
1: 예.
3: 그래 근데 지금 이게 또 나사질까 나 영도 없습니다 지금.
1: 그렇죠.
3: 이게 약이 하도 예 좀 먹어보니까 효과도 좋고 흡수도 빠르고 이래서 저기 열흘 면을 지금 한 가지 약을로 치료를 하니까 예. 얼마 전인지 몰라서 지금 계속 쓰려고 하고 예. 그 다음에 맹소방을 맹소하고 나서 쓰고 있는데 머리도 이렇게 잡고 있고 이 저기 안구불로 좀 고기도 자라나고 예. 무치가 쌍개굴로도 보이고 바람 나서 눈물도 나고 이렇게 열흘 면을 고생했는데 이거 먹고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그러면 예, 예. 예.
3: 거기 살아나던 게 이게 줄어드니까 정말 의심하네요.
1: 서위에서는 그 긁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긁어낸 다음에 속으로부터 치료하니까 또 자라고 자라고 해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는 손을 놓는 그런 방법으로서 시력에 영향 주고 마지막에는 정말 그 검은 당사까지 들어오게 되면 잘 보지 못합니다. 예.
3: 예, 이게 백내장도 있어 보고 많이 밝아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는데 또 들어보니 할도 용도 없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지원액은 99원씩 하면서 80각을 싸면 100각을 써요. 이 제품 자체는 뭐 5년, 10년도 문제없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실은 놓고 쓸 수 있는 좋은 제품, 이렇게 좋은 제품은 아주 드뭅니다. 예. 예. 501-7766에 전화 나가세요.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사지원액은 예, 반년 넘어섰습니다.
1: 예.
4: 예, 우리는 지금 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그거 잘합니다.
4: 예, 그다 같이 쓰고 다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어떤 나이 먹거나 여러 가지 병이가 많죠.
1: 그렇죠. 예, 예.
4: 여기 아프지 않으면 저기 아프고.
1: 모든 공능이 내리막자질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4: 예.
1: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세포의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그걸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 예, 그리고 이게

0: 근데 기발질돼서 자꾸만 예, 귀신 많고 가래가 자꾸만 지고 예, 이래든지 이 기발질 설설도 지금 완전 이렇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위가 내 위식성 위염이 나서 저는 한 10몇 년 넘어졌는데 위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게 이것음에부터 위가 참 좋아지고 소화 잘 되지 뭐 매운 거나 뭐 이런 찬 거 먹어도 옛날에는 싸게 설수 하나가 이게 지금은 뭐 아무렇게 먹어도 위가 이렇습니다. 소화 잘 됩니다.
1: 그렇죠. 예.
0: 그리고 변도 잘 통하고 지금 예. 예. 이거 쓴 다음에 예, 하여튼 이거 쓴 다음에 예. 여름에는 많이 좋아. 그리고 이거 쓰고 정신하고 예. 맥이 나는 거 발에 나가서 원래는 한 10분 걸어도 맥이 없던게 지금 뭐 한 반시간씩 걸어도 되게도 맥 없는 줄 모릅니다.
1: 그럼요. 모든 네. 순환장애가 풀리게 돼 있고 모든 공능이 젊었을 때 그 공능으로 돌아가는 그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인삼도경이 다섯에서 배 효과라니까 면역력이 얼마 올라가고 모든 공능이 젊었을 때 그 공능으로 돌아가는 거죠.
0: 예, 그래 이거 써도 이 좋고에 뭐 아무 뭐 써도 쓸수로 전제 써도 쓸수로 더 좋아지니까네 이야기.
1: 예.
0: 예, 그러니까네 요번에 보니까 활도 이게 영 좋구만 우대가
1: 예. 예, 그렇습니다. 예,
0: 80강에도 100강이 되지 않을까요? 예. 오늘 저래 예, 80강 저래 살려고 그랬어요.
1: 그렇게 하세요.
2: 네.
1: 대신 가격도 좋습니다.
2: 시간 상황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한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행복은 다른 걸 갖는 게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걸 갖는 데 있다는 걸 알아야 했는데 난 그때 몰랐어. 그러니까요, 뭘 그렇게 다르고 특별한 걸 갖겠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은요,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미 지나간 거 너무 후회하지 않길 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헤맸던 시간이 있었기에 무엇이 나에게 더 소중한지 알아볼 수가 있는 눈이 생겼을 거라고 마음을 편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0: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자한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푸르미 가정교육관 민춘선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푸르미 강사 민춘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1: 네, 오늘은 감정의 솔직한 아이로 키우자 이런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한 번쯤 겪는 고민이 있죠. 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울고 떼를 쓰면 짜증이 나서 왜 그렇게 짜증났네? 별일도 아닌데 울지 마.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실 겁니다. 또 아이가 속마음을 숨기고 괜찮아요 라고만 말할 때 마음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마음이 튼튼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래 네.

0: 아예 흔들리는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1: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 훈련법 30초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화가 치밀 때 자동으로 아이에게 화풀이 하는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때 30초 호흡은 자기 감정과 친해지는 가장 간단한 연습법입니다. 이게 화가 오를 그 찰나에 아이에게 엄마 잠시 숨 고르고 올게 이렇게 라고 말하고 벽에다 등을 대고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30초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이 30초도 참기 힘들지만 배에 연습하다면은 점차 격한 감정이 가라앉고 아이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내 감정과 친해지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0: 그렇죠. 감정은 나쁜 게 아니죠. 화나고 또 슬프고 불안한 모든 감정이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것인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쁜 감정은 참아라 참아라 배우면서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라면 아이의 이 감정에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네 가지 부모 유형을 실제 사례를 갖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감정을 드러냈을 때 부모의 반응 패턴에 따라서 아이의 정서 발달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반응에 따라서 네 가지로 축소 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 코치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별것 아니라며 감정을 깎아내리는 축소 전환형 부모. 이 유형의 부모의 대표적인 말투는 별것 아니야. 다른 걸 보자. 뭐 이거 깎고 그래. 그럴 거 없어. 푹 자면 자고 나면 일을 잊어질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슬픔, 분노, 불안을 작은 일로 치부하고 다른 대상으로 시선을 돌려서 아이의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유형이죠.
0: 그래요. 이 축소 전환형 부모의 본심은요. 아이가 빨리 기분이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은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이에게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커서도 타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억누르면서 정서적으로 거립감을 느끼게 되는 위험이 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정을 억누르게 하는 억압형 부모. 이 유형은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울면 안 돼, 화내면 못 써, 남 앞에서 슬퍼하면은 다른 사람이 자찬을 깔본다 이런 감정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유형이에요. 특별히 그 남자애를 키우는 부모에게 많이 보이는 패턴인데 남자는 울면 안 되지, 남자라면 강해야지 이런 말들이 대표적인 억압형 발언이에요. 이 부분은 저도 배우면서 많이 반성했던 부분입니다. 15년 전에 제가 육아 공부하기 전에 제 아들한테 자주 하던 말이 남자 대상부라면 꼭 참고 강하게 이겨내야 돼. 엄마는 널 믿어. 이렇게 하는
0: 맞아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도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후에 저는 아들이랑 정중하게 사과도 하고 그 뒤로는 애는 힘든 일이 있으면 편안하게 저와 소통하게 됐고 함께 방법을 찾기도 했죠.
0: 그래서 네. 전에는 거기에다 어떤 애지만 꼭 참고 뭐 다 그런 일이 있어 뭐 나중에 뭐 남자 대장부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1: 네,
0: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런 얘기를. 그래 억압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를 보게 되면은요 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성인이 된 뒤에도 이 극단적인 분노 폭발이라든가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 자체를 나쁜 걸로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을 모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라면 뭐든 괜찮다며 방치하는 그 방임형 부모. 이런 부모는 뭐든 괜찮아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이의 감정에 무관심한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울거나 힘들어도

0: 공감도 해주지 않고 도와주려 하지도 않고 모든 감정적 문제를 아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그 맞벌이 부모 중 육아 피로감으로 자주 빠지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임년 부모는 아이에게 안전한 정서적 기반을 이렇게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세상 자체를 불안한 곳으로 인식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성격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참 이럴 때는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아이의 감정에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건 아이에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상처를 되려 또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느낌이 엄청 강하게 들 거예요. 네. 예제로는 이렇게 함께 찾아보자고 하는 감정 코칭형 부모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모습이에요. 감정 코칭형 부모는 아이가 어떤 감정을 드러내든 간 먼저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한 뒤에 함께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아, 너가 정말 속상했구나. 왜 그렇게 느꼈을까? 우리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반응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감정 코칭형 부모는 그 아이의 감정을 틀린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감정 자체는 당연한 것인 걸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 잘못된 행동에는 명확한 경계선을 세워주는 겁니다.
1: 그렇죠. 감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아예 잘못된 행동을 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공감한 뒤에 행동을 수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또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우리 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이유라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민촌선 강사님을 모시고 감정의 솔직한 아이로 키우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또 마음 튼튼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 그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1: 네. 첫째는 마음만 열면은 누구나 아이의 감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전제라면은 100% 완벽한 그 감정 코칭 형품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 회사 스트레스, 그리고 가사 노동 피로, 그리고 개인적인 힘든 일로 인해서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날이 당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스스로를 압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그 육아 선배인 상담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씀하는 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이의 감정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순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실수했다면 아이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다시 다가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저도 아이에게 짜증을 낸 그날 밤에는 아이 방에 가서 오늘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짜증내서 미안해. 엄마도 오늘 좀 피곤해서 마음이 흔들렸어.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한 경험이 많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참 아이는 부모의 불안전한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의 감정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또 솔직하게 말하는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거라고 봐야죠.
1: 네,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이의 그 타고난 기질을 알면은 감정 코칭이 쉽다고. 아이마다 감정에 반응하는 속도, 예민함의 정도가 이렇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방식으로 대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예민한 기질의 아이는 작은 자극에도 큰 감정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아이의 환경을 먼저 인정해주는 게 필수입니다. 이 예민한 기질의 그 딸을 키우는 한 엄마의 사례를 얘기해 본다면 그 아이는 그 소음, 낯선 사람, 그리고 새로운 환경 여기에 매우 예민해서 외출할 때마다 울고 떼를 썼던 거였어요. 그래서 리해하기 전에는 엄마는 왜 남들 아이처럼 적응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아이의 타고난 예민한 기질을 이해한 뒤에는 외출 전에 미리 장소 분위기를 설명하고 외출 중에 힘들어하면은 잠시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감정 코칭을 실천했던 거였어요. 그러다 나니까 점차 아이는 낯선 환경에 대한 그 불안감이 줄어들고 엄마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0: 그런데 육아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요,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그 여유가 진정한 감정 연결을 만들어 준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까?
1: 네, 맞죠, 맞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넷째라면은 부모가 행복하면은 아이의 행복은 두 배로 커진답니다.
0: 네.
1: 네, 이건 바로 부모의 행복이 아이 그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려주죠. 네, 이는 감정 코칭 육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부부, 그래서, 그리고 이는 수많은 신뢰로 인정의 사실입니다.
0: 그래, 그래요.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 이 부모가 자기 내면의 감정을 마주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아이의 감정에 반응하는 네 가지 부모.

0: 10명 중에 감정 코칭형의 공감과 함께 해결하는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세 번째, 이 완벽한 부모가 없으니까 아이의 기질과 환경을 인정을 해주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관계의 안정이 가정에도 행복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그야말로 해도 아이 행복을 두 배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죠, 이네 가지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바라는 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힘들 때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기쁨을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튼튼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은 평생 살아가는 힘이 되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눈 감정 코칭의 작은 실천법을 하루에 하나씩 가정에서 정리해 보면서 우리 모두 이 감정과 친한 아이, 마음이 안전한 아이로 키우는 육아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 마음에 와 닿는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감정의 솔직한 아이로 키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에게 사연 하나 또 있습니다. 사연을 또 듣고 우리도 또 강사님의 답법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0: 네, 오늘의 사연 듣고 또 우리 강사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학교 4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몇 해 전 이혼을 하고 아이와 둘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발목을 잡아서 이혼 생각을 하다가 접고 또 접다가 나중엔 접었었는데 결국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갈라서게 됐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지레 혼자서 겁먹은 것만큼 그 정도로 무서워할 일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극복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딸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일 선물로 뭐를 줄까? 먹고 싶은 게 뭐야? 친구들과 놀이동산 갈래? 제가 하는 질문이 어떤 것이든 딸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덜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의 이혼이 딸에게 영향을 주고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감정 표현이 확 줄어든 딸을 마주하면 가슴 아리게 미안한 마음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마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동안 이혼 얘기를 꺼내면 아이가 불편해할까봐 아이 앞에서 최대한 꺼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어쩌면 이혼 얘기를 꺼려하고 피했던 건 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저도 아이도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들으시고요.
1: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이걸 들으면서 먼저는 혼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키우는 힘들게 버텨오신 그 모습 정말 대단하시고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큰 변화를 겪은 엄마라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 막막한 그 혼란스러움 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먼저 딸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을 숨기는 그 행동은 절대 아이가 괜찮은 게 아니죠.
0: 그렇죠, 그래요.
1: 초등 4학년이면 자아가 커지면서 부모에게 상처 주기 싫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불만과 슬픔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으로 가족 형태가 바뀐 뒤 아이는 내가 감정을 내놓으면 엄마가 더 힘들어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벽을 쌓는 상태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아이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숨겼던 행동도 아이에게는 아, 엄마는 이 일을 꺼내기 힘든 아픔이구나. 나도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아이의 마음 평안을 찾아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제가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는 아이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생일이면 뭐 갖고 싶어? 친구랑 놀 때 어땠어? 이렇게 답을 요구하는 폐쇄형 질문 대신에 아이의 감정을 먼저

0: 띄워주는 말을 건드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딸이 힘으로 개했을 때 요즘 뭔가 마음속에 담아둔 것 같아서 엄마가 좀 걱정되는 이렇게 아이의 상태를 먼저 인정해주세요. 괜찮니? 이런 게 아니라 힘들었겠구나, 슬펐겠구나 라고 먼저 공감의 말을 건네주면은 아이가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열기 쉬워진답니다. 물론 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엄마는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가 돼 있으니 생각나면 그때 말해줘.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둘째로는 아이, 엄마 그 스스로의 그 미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주세요. 아이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피하셨던 그 마음을 아이에게 솔직히 털어놔도 괜찮습니다.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엄마가 그 이혼 이야기를 자꾸 숨겼던 건 우리 딸이 불편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서, 하지만 엄마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요즘 엄마가 깨달았어. 우리 딸도 혹시 혼자 힘들게 담아두고 있었을까봐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해 주세요. 뭐 엄마의 그 진솔한 감정을 보여주면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심을 얻게 되거든요. 절대 엄마 때문에 너가 힘들지 라고 자책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가족의 변화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전달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재라면은 일상 소소한 시간을 공유하면서 친교를 서로 회복하는 게 좋아요. 대화를 강요하는 그 자리보다 아이가 편안한 활동을 같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뭐 같이 요리를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좋아하는 만화를 같이 보거나 같이 커피숍에 커피를 음료를 마시다든가 이렇게 굳이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낸 동안 아이는 엄마가 있으니까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쌓게 되면 마음의 벽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가 스스로 자기 마음속 이야기를 꺼낸 날이 꼭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엄마는 판단하거나 충고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커서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 저급해하지 마세요. 마음의 상처가 아물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꾸준히 너의 모든 감정은 괜찮고 엄마는 언제나 너 편 이라는 이런 믿음을 주면은 딸은 천천히 마음을 열고 평안을 되찾을게 돼요. 그래서 엄마 스스로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본인의 그 힘든 마음도 스스로 보듬어 주시면서 엄마가 안정돼야 아이도 함께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네,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오늘 우리 민준선 강사님과 함께 좋은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

사무실과 중간촌 1층 5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퇴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제품 투골퇴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백자방 구복액과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퇴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우대 활동이 특수합니다.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방 구복액 투골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효과성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로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398원 한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12일간 복액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15각을 사면 20각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 각의 평균 가격이 원래 398원으로서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해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고농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는 제품이 노령화 시대에서는 백자방 구복액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가격적으로도 접수하는 데 많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 이런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고 투골퇴 제품 자체는 투는 투과한다는 골은 골격, 태는 매우 빨리 골격이 투과하는 좋은 제품 자체인데 한각에 490원으로서 24일간 쓸 수 있는 구복과 외용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5각을 받게 되면 한각의 가격이 이 정도게 되면 지금 150원 잡아받게 되지 않는데요. 일단 잘 이용해서 이걸 복용하고 바르고 하시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은 이 제품이 거의 첫 번째 아닌가 이 정도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OEC 가루 한각을 물어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셀레늄이 포함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셀레늄은 인류의 수요되는 미량원소에 속하면서 기본으로서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미량원소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질병을 제때 해결해주는 우수한 이런 제품까지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OEC 한각을 또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제품 한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백사방에 내 동생이 지금 쓰고서요. 많은 효과를 받고.
1: 아, 너무 우수한 제품이라 복용할수록 예.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0: 예, 중풍 환자입니다. 아. 맞다운데 경색이 두 번이나 발작했는데, 예. 이, 저, 뭡니까, 이 백사방 쓰고서에 지금 많은 병원도 가지 않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혈압이 조절 받았지. 그 다음에 혈압을 조절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혈압약 많이 줄여 먹습니다. 이전에 40ml씩 막 먹고 이럴 때는 위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콩팥이 상하지. 그래 된 게, 지금 이게 허리 통증도 많이 났고, 혈압약을 지금 많이 줄여서 먹고,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먹어도 됩니다.
1: 예, 그렇죠. 아, 점차적으로 양을 줄이다가, 이제 지내보게 되면 혈압약을 거의 끊을 정도까지 좋게 진행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0: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심장이 박동이 막 심하고, 이전에 양배가 몇이 올라가니까.
1: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이러면 납니다. 예, 예.
0: 예. 그리고 그 다음 봄, 가을로 그냥 이렇게 주사도 맞고 병원에 가 입원도 하고 이랬는데, 예. 이 지금 뭐 백사방 쓰고서를 지금 무사히 보낸다. 나이하고.
1: 예. 지금 혈압이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복용한다, 이틀에 한 번씩 복용한다는 거 봐서는 혈압이 그 정도, 200을 매던 게 그 정도 조절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이틀에 한 번씩 네. 복용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140.
1: 아, 아이고, 예, 대단합니다. 예, 예.
0: 야, 그러니까 정말 아주, 이게 뭡니까?
1: 큰 효과죠. 예,
0: 예. 그 속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밤잠도 잘 잡니다. 심장이 또 좋아지고.
1: 예.
0: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 동생이 이렇게, 먼저 동생을 구원하고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나도 예, 관심병이 있습니다. 내가 예. 예. 관심병이 있으니까 내 백사방 쓰려고요. 배달 받았습니다.
1: 예. 예.
0: 예. 그 다음에, 턱, 약 통 보니까 백사방. 예. 백년해로 백세시대에 가는 길. 아, 그 다음에 자해로운 타짜. 예.
1: 아, 그렇습니다. 예, 예.
0: 예. 아주 마음이 든다 말입니다. 예. 아주 즐겁고 신심을 가지고 선생님 강의와 더불어 선생님이 자애로운 그 목소리 말씀이
1: 예.
0: 야 이러니까 내가 예, 내 먹은 지 어떤 한 4일 정도 안을
1: 거 아, 그래요? 예예 예. 예. 너무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저기 기쁘단 말입니다. 내 동생의 효과를 맛보고 나도 이렇게 척 받아서 이 약을 쓰니까 예, 벌써 약 종기 좋더라면 다 약이야 약 재료가 예,
1: 예.
0: 하수도 들어가고 그다음 황정도 들어가고 내가 제일 좀 어떻게 먹는 이런 약이란 말입니다.
1: 아 그렇죠. 약재가. 안전한 예. 약재입니다. 모두 예.
0: 예. 아 그런 게 조금씩 이게 나도 예시라면 약간씩 내리더란 말입니다.
1: 예, 그렇죠.
0: 먹으니까. 예.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예.
1: 예.
0: 예. 그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먹으니까, 예, 나도 예, 계속.
1: 편안하죠? 너무 편안하죠? 예. 예.
0: 그렇죠. 예. 어찌하면, 신심을 가지다 말입니다.
1: 아, 맞습니다.
0: 예. 예. 선생님 강의와 더불어, 그 다음에 내 동생 효과 보고, 나도 또 이렇게 심장병을 내서 뭐 심장이 좋지 않아서 나도 먹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먹기 시작한 게 좋더란 말입니다. 예.
1: 그렇죠.
0: 흡수도 잘 되고, 예.
1: 흡수가 잘 됩니다.
0: 예, 예, 흡수 안전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통, 밤이라면 누우니까 잠도.
1: 잠이 잘 오고.
0: 오는 게 좀 알리더라만.
1: 그렇죠.
0: 그래, 예. 우리, 내 동생아, 난 계속 쓰려고 합니다. 이 약을, 예.
1: 이 제품 자체, 예. 아주 수혈량이 예. 높습니다. 예.
0: 예. 그렇더라만, 예. 그래,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효과 좋고 이러니까, 우리 둘이 배달 받으려고 내 선생님께 지금 전화 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정책이 퍼센트를 많이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백자방 구박액은 15가게 보통 15가게 주는데 이번에 15가게 20가게 주니까 5가게 내치를 하게 되면 기본으로 2,000원 현금권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좋은 우대할 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투어펠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나는 이 허리를 인질해서 다리가 줄이 내리빼치면서 아, 걸지 못해서. 그래, 찡찡 저리면 막 전기처럼 붙은 것도 막 저리고.
1: 허리에 문제가 있으면 다리가 내리저리죠.
3: 예. 다리가 되게 바쁘더라면.
1: 아, 큰일이군요.
3: 펠 이거 썼는데, 야, 벌써. 아, 한 4월 될까요? 벌써 이게 나선 게 아니더라고요.
1: 완전히 저도 그 이야기. 예.

0: 믿습니다. 내 신변을 몇 사람도 조사해봤는데 그렇습니다.
1: 이 도편에 이런 이 뼈에 이런 데 들어가서 이런 증거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허리도 아프고 지금 이제 어디 한 달 넘었었는데 허리도 아프고 저 통증도 없다고 합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활동했지. 대폭적으로 좋을 때 이거 좀 배달받자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골격 통으로서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해결받으니까 그게 곧 장수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은수연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백사방 먹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심장이 엄청 안 돼가지고서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예, 경력도 미녀 없고, 심장도 자꾸 저기 뛰고 놀러가던 게, 지금 이 백가방 먹고서 지금 이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혈압이 지금 엄청 잘게 늦었나요? 저 어지럼증도 안 나고 경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예. 큰 해결이죠. 예.
3: 예. 예. 그리고 소화가 들지 안 돼서 용 고생했는데 지금 소화 잘 될까 밥 잘 먹은 얘기 나고 그리고 소변 개수가 지금 저기 빠져가지고 하룻밤에 다섯 여섯 번 일어나는 미니 다시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침 일어나면 그냥 꼬리 흐리면 더운 나고 정치 안 나고 이러던 게 지금 저기 소변 개수가 줄어드니까 남편이 잘 쉴 것 같으니 남편이 심합니다.
0: 어, 그럼요.
3: 예, 그리고 우리 아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가이 나고 예, 계속 소리 잡고 나서 예, 말이 잘 안 들립니다.
0: 그렇죠. 콤파치가 하네. 예.
3: 울리는 소리에 그리고 지금 귀에 소리가 지금 슬라니까 말이 너무 잘 듣긴다.
0: 예, 그렇죠. 예.
3: 예, 이야기 하도 여러 면을 지금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들어볼 때 활동도 좋고 한데 이번 활동 참가해서 좀 약을 배달받자고 전화드렸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백자방 구방에 건 일단 견제해서 포기하시면 당신 그만하세요 해도 그만할 수 없을 정도로서 효과성이 좋으니까 흡인력이 센 이런 제품 자체니까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백날은 기본 한 개 료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몇 개 백날만 쓰면 당신은 기본으로서 씩씩하고 뭐 맥이나고 혈압이 조절받고 당뇨병 환자는 당이 조절받고 경락이 잘 수통되고 하니까 좋은 제품을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서울아씨입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투골테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어떠세요?
4: 풍습도 예, 있고 골다공증 있고 예. 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경추도 아프고 어때 이렇게 꽤 다 아픕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서 그런 분들이 기본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예, 아, 앉을 때나 일어날 때에 영 통세 나서 겨우 일어나고 앉고 했는데 지금은 예, 지금 많이 허랍니다.
0: 그렇죠.
4: 그리고 예, 청계를 다닐 때 대체 4층인데 아, 계속 당기던 게 어떤 예, 아, 별로 예, 쉬지 않고서 계속 쭉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0: 큰 해결이죠. 예, 예. 예.
4: 그리고 이렇게 그런 지금

0: 그렇다는 기름 약간 보고 있으면 저리 병추가 아파서 목을 돌리기 힘든다. 사람이 부르면 이래 몸까지 돌리고 목에 뜨뜨뜨 소리도 났습니다. 예. 그리고 뒷목이 줄이 뻗치면서 얼리 줄이 뻗치면 골도 아프고 혈압도 올라가고 예. 그다음 오른손은 들기 바쁘고 머리 감을 때도 바쁘고 옷을 입을 때도 바쁘던 게 이런 게 지금 많이 흐려서 예. 바로 지금 마음대로 지내는 마음대로 하지만 일 없습니다.
1: 예. 예.
0: 별
1: 예.
0: 아프지 않습니다.
1: 큰 해결입니다. 예, 예, 그러면 됩니다. 예, 예.
0: 예, 이렇게 효과를 보니까 예, 계속 쓰러가면서 예, 아, 이 약은 예, 바르고 먹고 하니까 예, 영 효과가 예, 바를 때도 그것도 시원하고 예, 저는 좀 더 번씩 바릅니다.
1: 그렇게
0: 시원하고 진통이 잘 됩니다.
1: 예,
0: 예 효과 좋으니까 예, 저는 약이 좀 많습니다. 먼저 쌌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예, 계속 이 약을 예, 계속 쓰려갑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두골타는 이제 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봐. 보통 국가 특허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발명 특허를 받았다 할 때는 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절통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가 현저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의 그 약각의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복방이라는 것은 개미 이 성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조합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이라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이 말이 중요합니다. 활락 캡슐이라는 게 활락이라는 것은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이런 제품이라 하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백자구백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저는
1: 어떠세요?
3: 이 백자구백을 복용하는가 하면 저는 예, 혈압도 오르고 내리고 혈지도 높고 예, 잠도 잘 오지 않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면이 저기
1: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예, 걱정하고 예. 있죠. 예.
3: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제 내게 맞게 돼서 백성구백을 구분한 결과가 예, 어떤 넉 달 넘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그런 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3: 첫째 예, 혈압이 언동되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던 게 이게 언동되면 지금 혈압이 전성으로 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예, 혈지 높던 것도 지금 혈지 높지 않습니다. 전번에 가 검사할까 혈지 정상으로 됐을 때.
1: 아 그렇죠.
3: 예예.
1: 예예. 예.
3: 그리고 잠을 못 자서 예 소변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잠이 어디 잠들기 영 힘들대다.
1: 예.
3: 그러던 게 이하고 보면 한 후부터는 예. 이또 백자 구복액이 돼 그런지 흡수가 빠르고 예.
1: 하루에 한 번만 딱 예. 드시면 되는데 자기 직전에
3: 예. 예. 저녁에 잘 때 또 반 시간 전에 먹고 그러면 인사삼이 없대요.
1: 아 그렇죠. 예. 큰 해결이죠.
3: 예. 머리가 개운하고 정신 없대다 이튿 아침에는.
1: 맞습니다.
3: 예. 예.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이 돌아섰대다.
1: 예, 예. 그렇죠.
3: 예. 그리고 비가세가 가실라 갔다도 뭐 가실라 갔다가 안 서서 그랬더니 지금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예.
1: 바로 그렇습니다. 건망증이 해결받아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뇌 충족한 양이 혈액의 영양 공급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기억세포가 살아나는 거죠. 예.
3: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다리, 저기, 관절이 중계로 오를 때면 영통제나 예, 오를 때 보고 예, 내려갈 때 바쁩니다.
1: 예. 체중이 많이 배로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갈 예. 때는. 예.
3: 그러던 게 지금 예, 이거 복용한 후부터 다른 통증이 가볍고 없어질까 예. 다리가 가벼우면 내리기도 허락되다. 예.
1: 그렇죠.
3: 예. 이렇게 여러 면에 많은 효과를 볼까 이번에 또 활동이 영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예, 이번에 활동이 좋습니다.
3: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장기적으로 복용하길래 해서 이 백성 구복액을 이번에 활동 이에 창간에 싸서 그랍니다.
1: 예, 백처방 구복액은 지금 우리 지구에 도착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노인성 질병을 종합으로 풀어주게 되어 있는 안전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을 놓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선생님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0: 백자반 구벅에 대해서는 기본으로서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제품을 시작만 한다면 당신은 곧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좋은 계기를 만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벅액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채하소, 인양화, 황정, 구기자, 황계단삼 이런 성분으로 포함됐는데요. 맥의 성분 자체가 우리가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특히 60대부터 시작해서는 노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나이가 병을 불러옵니다. 뭐 때문에 생로병사라는 그 길이 누구든지 그 어긋나기 힘들 정도로서 규율적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해방 초기에는 평균 수명이 39세였는데 지금 평균 수명이 79세 이 좌우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은 82세, 남성들은 78세 이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모두 인류가 내 하늘을 개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 상황에서 어느 문제 때문에 바로 건강이 지금 삐뚤어져서 마지막 사망으로 가게 되었는가 이걸 바로 잡아놓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네, 지금 이 저 뭐 주관패를 물어보자 그랬다.
0: 말씀해 보세요.
2: 나는 예. 이 뭔가 뭐 오토바이 창에서 다리 끊어졌습니다.
0: 아 예.
2: 그래서 예, 이 뼈대가 푹 빼서 나온 거 그 연민병원에가 수술해서 예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긴 이런데 여기다가 뭘 했는가 돌판을
0: 그렇죠.
2: 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돌판 위에다가서 그냥 두걸패서 되겠는가 하네.
0: 아 이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상해했기 때문에 상한 사람들은 제가 인정하게 된 두골대가 필수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거 예예 예. 이거 꼭 쓰셔야 돼. 그게 이미 수술받은 그게 후유증으로 인해서 동통이 따르게 되었지 이전에 그 관절하고 똑같으려니 그렇게 자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게 되면 원래 관절통이 없던 그때에 접근하게끔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 철심은 그거 박은 게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드셔서 관절통이 해결받고 움직이는데 편리해지고 순환장애가 풀리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흑개미가 들어갔기
2: 때문에 이렇습니다.
0: 마음대로 실을 그러길래 오히려 더 써야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그래.
0: 예.
2: 예, 알았습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이재우에서 문의하신 것처럼 노년이 들어서서 한번 넘어져서 상한 다음에 뭐 입원해서 거기에 유관되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특히 고관절이 그 뭐 탁구치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금이 가서 완전히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그 외에 뭐 이제처럼 오토바이 사고 나서 뭐 관절 거기에다 철심까지 박았거나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넘어져서 상한 분들은 기본으로 이 두골대를 복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용하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통통은 물러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쓰기가 편리해지고 특히 여기 흑개미란 성분이 중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흑개미라 놓고 말하게 되면 부선종양에 콤파츠를 도와주게 되어 있으면서 층간이 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는 흑개미가 들어갔는데요. 흑개미란 이 성분 자체는 특수한 성분입니다. 100근이 사람이 3,500톤을 움직이는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힘이 바로 흑개미한테 있습니다. 흑개미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절통에서는 지구상에서 숫자가 제일 많은 운동 영양 보물과가 바로

0: 당겨서 다리를 뒤로 이렇게 굽히지 못합니다. 이런 거 소변이 잘 통하게 되고 건팥이 든든해지니까 소변이 잘 빠집니다. 부종이 생겼던 부분이 발목에 많이 부종이 생겨서 탱탱 부었던 발등이 부어서 오후에는 신을 신기 힘들어지고 이러던 분들도 칭펑텅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변이 잘 통하고 경락이 잘 소통되고 풍한 습을 몰아내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특히 이게 방귀란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건 부종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압을 그 온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보온 제품을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면 혈압이 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까봐 걱정하지만 해도 혈압을 온정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관절통은 염증은 염증인데 무균성 염증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균소는 관절통 등에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을 상할 뿐이지.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간을 도와주면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혈압을 온정시켜주는 이런 방귀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침주란 성분이 들어가서 직접 소염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한 이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습열을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 매개 성분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림상수렴을 거쳐서 발명 특허를 수여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드시면서 간과 건팥이 좋아지는 외에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은 소화계통에 자극이 많지만 해도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소화계통을 자극하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밥을 마음대로 네. 드실 수 있고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는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두텁고 깊어서 좋다는 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큰 행복입니다. 가끔 다툼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인데요. 이런 우정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서로 아끼며 존중한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 좋은 추억과 따뜻한 우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친구들, 혹시 금붕어를 키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동그란 눈으로 입을 우물우물 움직이는 금붕어가 참으로 귀엽죠. 그런데 작고 예쁜 금붕어한테는 신기한 비밀들이 많이 숨어 있답니다. 위가 없는 금붕어가 눈을 뜬 채로 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또한 좋은 기억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에는 금붕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붕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상용 물고기입니다. 야생 붕어가 자연적인 돌연 변이와 사람들의 오랜 시간의 선택을 거쳐 오늘날의 금붕어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금붕어는 크게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몸 전체가 짧고 통통하며 머리와 배 부분이 비교적 크죠. 금붕어의 색깔도 아주 다양한데요. 은회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보라색, 파란색, 얼룩무늬, 그리고 다섯 가지 색이 섞인 오색 금붕어까지.

정말 예쁜 옷을 입고 있죠. 금붕어가 어떤 환경을 선호할까요? 빛이 적당히 들고 물 온도가 알맞으며 산소가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좋아한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붕어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귀염둥이 금붕어를 보내드립니다.

물고기의 소화계통이 조금씩 다른데요. 크게 위가 있는 물고기와 위가 없는 물고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금붕어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바로 위가 없는 물고기랍니다. 금붕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붕어, 잉어, 초호 등도 모두 위가 없는 물고기인데요. 위가 없는 물고기의 식도 뒷부분과 장의 앞부분에 살짝 부푼 부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음식을 잠시 저장해두는 곳일 뿐 진짜 위가 아니랍니다. 때문에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를 분비하지 못하죠. 그래서 위가 없는 물고기는 소화력이 비교적 약하고 배가 부르다는 느낌도 잘못 느끼는데요. 금붕어는 모기가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붕어를 키울 때는 한 번에 모기를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동요 꼬마 중창대를 드릴게요.

사실 대부분 물고기의 눈은 근시입니다. 금붕어도 례외 없이 근시이죠. 금붕어의 눈 구조가 사람과 다르답니다.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수정체는 납작한 원 모양인데요. 그래서 멀리는 물체도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붕어의 수정체는 동그란 공 모양입니다. 때문에 가까이 있는 물체만 선명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흐릿하게 보인답니다. 동요 해피 내려요를 보내드립니다.

금붕어는 물속에서 잠을 어떻게 잘까요? 바로 눈을 뜨고 수면을 취한답니다. 참 신기하죠? 어항바닥에 가만히 붙어있고 꼬리도 거의 흔들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몰래 잠을 자는 종이랍니다. 금붕어는 무엇 때문에 눈을 뜨고 잠을 잘까요? 사실 금붕어는 눈꺼풀이 없는 동물인데요.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눈꺼풀은 눈알을 보호하고 눈을 촉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물이 직접 눈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진화하는 과정에 눈꺼풀이 점차 사라졌다고 하죠. 동요 한 곡 듣고 금붕어의 기억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요, 내 이름은 책이랍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오랫동안 금붕어를 키워온 주인이 어항에 가까이 다가가면 금붕어가 스스로 다가와서 평소보다 훨씬 신나게 헤엄을 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낯선 사람이 다가가면 금붕어는 바로 조심스러워지고 살짝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그것은 금붕어가 주인의 얼굴과 모기를 주는 습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붕어는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는데요. 무려 5개월 동안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금붕어는 풍부한 인지 능력과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갖춘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채로운 색깔을 자랑하는 금붕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가 없어서 배부름을 잘 느끼지 못하는 점, 눈을 뜬 채로 잠을 잔다는 점, 그리고 기억력이 뛰어나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을 간직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까지 배웠습니다. 친구들, 앞으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비롭고 매력적인 금붕어를 관찰해보자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춘영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방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빗방울을 준비했습니다.

똑똑똑 이 땅에 떨어지면 아름다운 노래 되어 새싹을 깨워요. 흥이 나는 음악 속에 장단 맞추며 우석우석 어서 크자, 송이송이 어서 피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레미도. 빗방울 똑똑똑 냇가에 떨어지면 잔잔하던 시냇물이 기지개 펴지요. 흥이 나는 음악 속에 걸음 맞추며 동해바다 어서 가자, 하나 되어 어서 가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레미도. 동해바다 어서 가자, 하나 되어 어서 가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라솔 레도.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참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직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약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죽을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술기운이 오르자 속에 웅크리고 있던 화도 함께 피어올랐다. 정작 친구에게 느끼는 화는 아니었다. 친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소개해주려 했을 테니 비록 그 마음속에 돈을 꾸려는 계산이 섞여 있었더라도 그런 속내마저 오히려 순진하게 여겨질 만큼 셋째는 그에게 빚진 게 많았다. 연길에 발들일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자리가 생긴 것도 모두 그의 도움 때문이었으니 오히려 친구의 외사촌이라는 여자의 행동거지에 대한 불만이 취기가 도도할수록 머릿속에서 벌컥벌컥 부풀어 올랐다.
1: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먼저 자리를 뜨는 거야? 신의 호구라고? 고종학력이라고? 그게 대수란 말인가?
0: 예전 같으면 신의 호구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농촌 호구인 자신도 연길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아무리 신의 호구라 해도 한국에 가면 다를 게 뭐 있을까. 그저 식당 주방에서 일하거나 홀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재봉 공장에서 바느질이나 할 텐데 요즘은 위장 결혼으로 비자를 따내는 일이 있다던데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나가는지 누가 알겠는가.

0: 대견한 척하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솔기운에 감정이 격해진 셋째는 네온사인 불빛이 비친 유보도를 헤매다가 결국 위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기억에 선명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회사 건물 앞 속조 간판이 서있는 길가에서 위형을 만났다는 것만은 뚜렷이 떠올랐다. 위형은 비틀거리는 셋째를 붙잡아 어느 조용한 커피숍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지난 차 한 잔을 셋째 앞에 내밀며 말없이 조용히 함께 해주었다.
1: 위형아, 나 널 좋아해. 그런데 말이야.
0: 술기운에 혀끝으로 내뱉었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위형은 늘 그렇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셋째에게 차를 권하고 커피를 건넨 뒤에 생맥주를 시켜 함께 마셨다.
1: 네가 조선족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은데.
0: 그렇게 중얼거리던 셋째는 결국 정신을 잃었다. 그 뒤의 기억은 오롯이 사라져버렸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늦은 아침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위형의 집이었다. 예전에 그 5층 아파트가 아닌 2층짜리 별장이었다. 석재 산업의 번창을 타고 위사장은 위회장이 되었고 연길에서도 꽤 이름을 날린 기업인이 됐다. 집도 연길 남산기술계 별장촌으로 옮긴 지 오래였다. 위형의 어머니는 중풍 후유증으로 걸음이 다소 불편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셨다. 아침 식탁에는 유토와 한족식 순두부, 콩물과 백죽이 놓여 있었다. 어젯밤 과음의 여운으로 속이 메슥메슥하여 된장국이 생각났지만 담백한 백죽도 나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니 비로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마음이, 아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어젯밤 무슨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이 파편처럼 일부분만 스치고 완전한 그림을 이루지 못했다. 위형은 시물시물 웃을 뿐 셋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2: 괜찮아요. 술 취하면 다 그런 거니까.
0: 그렇게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회사로 나섰다. 며칠 동안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분명 무슨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도무지 생각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보름쯤이 지난 어느 휴일 위형이 약속 장소로 불렀다. 그런데 그녀는 나들이 옷이 아니라 가벼운 여행복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위형을 만난다고 정장까지 차려입은 셋째의 모습이 오히려 어색해졌다. 그녀는 눈치를 챈 듯 시장 골목의 옷가게로 들어가 잠바와 바지를 한벌 사고 운동화도 함께 샀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길을 나섰다. 목적지는 반시간 정도 거리의 저수지. 여름 무더위를 피하기엔 그만한 곳이 없었다. 저수지는 크지 않았지만 산속에 자리 잡아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시내보다 훨씬 서늘했다. 가끔 불어오는 물기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몸을 스쳤다. 물가를 따라 원두막 같은 낚시용 나무집이 몇 채 서 있었고 그들은 하나를 빌리고 낚시 도구도 함께 받아들였다. 셋째는 논과 물기를 다루는 나룻마을 출신이라 낚시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 탓인지 고기들이 입질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 도만강변의 작은 늪이나 물도랑에서 하는 낚시보다 특별한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위형이

0: 가끔 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을 보기가 더 신났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낚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였다.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돌아갈 택시가 없다는 것이었다. 위형은 그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 같다. 아니, 이것이 그녀의 작은 계략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니 산중에 밤이 깊도록 택시가 있을 리가 없었다. 세제가 환한 눈빛으로 위형을 바라보니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린 채 살짝 웃으며 말했다.
1: 이거 음모였구나. 그런 생각했죠?
0: 위형이 스스로 모든 것을 밝혀놓으니 오히려 셋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내기에는 너무나 순수하게 고백했다. 더구나 그녀는 회장의 외동딸이자 이미 셋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여인이었다. 저는 조선족 여자들처럼 모든 집안일을 다 할 거예요. 조선족 음식도 배우고 있어요.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아이들도 조선족으로 키울 거고요. 전 정말 조선족이 좋아요. 그런 말을 하기까지 그녀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갔다. 그동안 아무런 기색도 내보이지 않아서 포기한 줄만 알았는데, 하지만 결혼한 이후의 삶을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설령 위형이 지금은 진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한들 시간이 흐른 후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녀 자신도 모를 일이었다. 셋째는 마치 거대한 힘의 포위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앞에서는 끌어당기고 뒤에서는 떠미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끌어당기고 떠미는 힘의 주황선을 넘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좌우로 좁은 출구들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지나쳐버린 뒤였다. 위형과 원두막 같은 낚시집에서 보낸 그 밤은 그처럼 청춘의 따뜻한 기쁨과 그것을 에워싼 두려움, 앞날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다음날 택시로 연기를 향해 돌아가는 길, 옆자리에 앉은 위형을 바라보는 셋째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마치 전화를 얻은 듯 허공에 동 떠오르는가 하면 만길 심연에 빠진 듯 갑갑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는 경치가 무척이나 낮아 보이기도 했다. 동북당에서 청명은 동장군을 떠나보내고 땅의 기운을 맞이하는 해토와 소생의 계절이었다. 나루 마을에서는 고향을 떠났던 적자들이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찾아오는 상봉과 단원의 날이기도 했다. 예시에는 청명 시절 우분분이라 했으나 그건 강남 쪽의 이야기였지 오늘의 하늘은 유난히 밝고 높았다. 산을 오르는 길에는 삽을 둘러맨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였고, 가까운 산자락의 산소 주변에는 도시에서 온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셔진 산소에 가려면 마을에서 그리 높지 않은 산 하나를 넘어가야 했다. 산을 넘지 않으려면 남북으로 뻗은 노루골 냇물이 흐르는 하산길을 되돌아 가야 했는데 거리는 곱절 더 멀었다. 예전에는 대개 산길을 택했지만 이제 부모님 모두 연로하시고 나 또한 산을 넘기 버거운 나이가 되어 대여받은 승용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후 거기서부터 걸어가기로 했다. 차에서 내린 후에도 길은 이어졌다. 다만 뜨락도로나 소달구지가 다니는 길이라 승용차가 들어가기에는 험했다. 안전을 위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는 이 길로 소달구지뿐만이 아니라 뜨락도로며 트럭까지 다녔었다. 노루골이라는 마을에 20호가 넘는 농호가 살고 있었으니까. 노루골이란 이름은 옛날 노루가 많다고 지어졌을 터이지만 인민공사 시절에는 나루대대 제7대로 불렸다. 다른 생산대는 모두 논이 있어 쌀밥을 먹었으나 이 7대에서

0: 많은 논이 없어 조식이 조밥이었다. 그래서인지 노루골의 좁쌀은 원근에 유명하기도 했다. 마을 운동회가 열리면 이겨도 좁밥 힘이요, 저도 좁밥 탈이었다. 올해 씨름에서 노루골 사람이 이겼다면서? 아참, 좁밥 힘이 좋구만. 하고 축구에서 지면 마을이 작아서 젊은이가 부족해 마흔 넘은 남정네까지 나서는 사정은 뒷전이요. 역시 조팝은 조팝이로구만 하는 시기였다. 비탈밭이 눈에 들어올 때쯤이면 20여호가 살던 노루골 마을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마을이 사라진 것은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향진정부가 설립되기 바로 전해였다. 쌀밥을 못 먹는 서러움도 컸지만 아이들이 학교 가기도 불편하고 그 병이 났을 때 제때 병원으로 못 가는 위험까지 겹쳐 주민들이 대대에 집단 이주를 간청했다. 결국 호도거리제가 실시되고 토지가 농가에 배정되면서 일곱 생산대가 각각 몇 호씩 나누어 받아 정착시켰다. 아직도 옛 집터에는 과일나무 몇 그루가 듬성듬성 서 있었다. 가는 길에 아버지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던 자리를 가리키셨다. 딸아이가 핸드폰을 들며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함께 사진에 담았다. 어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너희 로아바이, 로아메는 여기서 살았단다. 로아바이는 여기서 세상 떠나셨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감개무량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그것만도 아닐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이 집터가 이제 역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집에서 몇 해 살지도 못하시고 아버지를 따라 진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루 마을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어머니의 심정이 그러할진데. 저 조선 땅을 등지고 새로운 황무지에서 새 삶을 일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 이 집터는 단순한 터전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벌써 한 발 높이 떠올라 있었다. 무덤 앞에는 새로 세운 비석이 놓여져 있었다. 아버지는 문득 내 얼굴을 보셨다. 무슨 일이라는 표정이었다.
1: 아마 셋째가 했을겠구마. 나하고 둘째하고 전화로 의논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했을구마.
0: 나는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워낙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성미여서 얼굴이 조금 굳어졌을 뿐 좋다, 굳다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대신 무덤 오른편 우쪽에 있는 산신제를 지내는 돌로 가셔서 거기에 남아있는 산신제 흔적을 살피셨다. 작게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 말 듯했다. 이미 쥐구멍과 소 발자국 자리에 흙을 덮어 메운 흔적이 보였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합장 봉분에 흙을 몇 삽 더 보태어 올리셨다. 비석 앞에 상돌은 제법 번듯하고 매끄럽게 광이 나 있었다. 어머니는 상돌에 백지를 펴고 재물을 차리기 시작하셨다. 딸아이도 할머니를 거들어 음식을 꺼내드리면서 조용히 정성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산소를 그저 산이라 부르셨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까. 어릴 적 한 번은 아버지 아바이사는 왜 요렇게 작숨도?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산이라 했지만 실은 밭 한켠에 솟은 작은 언덕에 불과했다. 소나무 몇 그루와 주변 관목들이 어우러져 평범한 둔덕보다는 위험이 느껴지긴 했어도 엄밀히 말하면 산이 아닌 밭지경에 가까웠다. 언덕우와 아래 모두가 밭이었으니.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곳이 명당이라고 하셨다. 5대를 이어 외아들만 태어나던 집안이 우리대에 이르러 아들 셋이 모두 가정을 이루고 가지를 쳤으니 그럴만도 했다. 게다가 아들 둘을 대학에 보냈다는 소식에 마을에서는 조상의 산소덕을 톡톡히 본 것이라 수근거렸다. 물론 아버지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한 번도 수긍하는 기

혜택을 보이지 않으셨다. 워낙 말수가 적으신 탓도 있었지만 더 깊은 이유는 셋째에게 있을 것이다. 그날도 청명이었고 그 산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올리고 음복을 하며 자리에 둘러앉아 있었다. 제사상에 오른 음식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다. 그때는 할머니도 여전히 건재하셨다. 할아버지는 환갑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못다한 수명을 대신 사시는 듯 여든이 넘도록 마을에서 장수 노인으로 천수를 누리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셋째가 김선우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호와 김리는 짜고배라도 잘들 살더라는 둥, 요즘 연길에서는 한족과 조선족의 통혼이 흔하다는 둥 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손에 땀을 쥐었다. 셋째가 말을 더 늘어놓기 전에 아버지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도 한족 며느리는 안 된다.

소설 아버지의 산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허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 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8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오늘은 만포, 새검정 등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먼저 만포 이야기입니다.

옛날 긴 도포를 입고 손에는 신선지팽이를 쥔 노인 한 분이 어느 날 압록강 안에 있는 바위 위에 나타나서 압록강 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시 몰라보게 변하여 가는구나. 노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바람에 날리는 수염을 내리쓸었습니다. 신선 촬영을 한 이 노인은 다름 아닌 산신이었습니다. 이때 압록강 물속에서 물기둥이 마구 섰더니 몸매가 호리호리한 물신선이 솟아올라 산신한테로 왔습니다. 이거 산신 노인께서 이렇게 강가로 나오셨군요. 물신이 이렇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물신 어른 과연 오래간만이로다. 세상을 두루 돌아보다가 어른께서 강물을 잘 다스렸기에 그만 걸음을 묻히게 되었군요. 산신은 물신을 쳐올렸습니다.

0: 선하신이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몽씨는 두 손을 합장한 것으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바로 이때 강가에서 몸매가 뚱뚱하고 키가 좀 작은 지신로인이 도포자락을 날리며 두 신선 앞에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살펴보니 산신과 물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소다. 지신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 셋이 여기서 만나는 날인가? 묘하게도 지신어린까지 이렇게 나타나니 과연 세상도 별일 다 있소이다. 산신이 먼저 지신한테 인사를 올렸습니다. 뜻밖에도 이렇게 산신어른과 지신어른을 만났구려. 지신어른 땅을 너무 잘 다스렸군요. 몰신도 지신한테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들 세 신선은 아주 자주 이렇게 만나지는 않지만 어쩌다 몇십 년에 한 번 혹은 몇백 년에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1: 네, 세 신선이 오래간만에 만났군요.
0: 네, 만날 때마다 세 신선은 제마다 제 자랑을 늘어놓다가 마지막에는 끝내 서로 제 대방을 질책하면서 팽팽한 기분에 휩싸인 채 헤어졌습니다. 그러니 세 신선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꺼려했습니다. 지신은 봄에 오늘 산신과 물신이 어제날 신선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 몇 번 만났을 때 지신이 물신을 질책했습니다. 그 물신어른 의하여 살찌고 기름진 내 땅을 뭉척뭉척 떼어가는가 말이오. 그냥 그 수작을 하다가 상제한테 고발하겠소다. 그 말이 뭐라고요? 나를 고발하겠다고? 그래 물이 불어 땅을 마구 떼어가는 것이 나의 탓이란 말인가? 물신은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래 어른이 내 땅을 떼어가지 않고 누가 떼어가는가요? 지신은 계속 질책했습니다. 내가 땅을 떼기가 좋아서 떼간 것이 아니라 저 산신이 고리 물을 몽땅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물신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어디 내 탓인가요? 하늘에서 비를 너무 많이 내려보내는 것은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요? 강물이라도 불어나면 자연이 물꽃이 좋게 길을 내놓으라 땅을 떼어간 것인데 어른께서 물길을 막지 않고 말고 마땅히 길을 내줘야죠. 땅을 떼어간 것은 부득이한 경우이라니까요. 산신은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새 신선이 밤마다 이렇게 서로 대방이 탓이라고 질책까지 하다 보니 오래간만에 만났지만 오래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급급히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1: 네, 새 신선은 자기 말에 다 도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0: 네, 하지만 오늘 우연하게 만난 새 신선 함께 다니면서 물구경을 했습니다. 물신 어른이 강물을 제법 잘 다스렸군요. 근내의 땅과 산이 다 재난을 들쑤지 않고 말이다. 산신이 이렇게 물신을 제하였습니다. 아무렴 물신 어른께서는 물을 다스리는데 큰 힘을 드렸군요. 지신도 물신을 칭찬했습니다. 야, 이들 세 신선은 깊숙한 산소까지 돌아보았습니다. 산신 어른께서는 산을 다스리느라 노력을 다했군요. 물신이 또 산신을 제하해 나섰습니다. 산을 잘 다스리는 산신 어른이 재간 이만저만 아니군요. 지신이 이렇게 또 산신을 칭찬했습니다. 새 신선은 압록강을 따라 내려오며 강량 안의 땅을 구경했습니다. 난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땅을 잘 다루는 어른을 처음 보았소이다. 지신어른 그간 수고를 많았습니다. 산신은 지신을 칭찬했습니다. 사실 내가 봄에 지신어른 땅을 잘 다스리게 노력을 다 몰아본 것이라니까 물신은 또 지신을 제하했습니다.
1: 네, 세 신선이 서로 각자의 우점을 칭찬하는군요.
0: 예, 이때 지신이 손에 든 보자기를 풀어놓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셋이서 여기서 술을 마시는 것이 좋겠는걸요. 그 말에 지신이 생각이 내 생각 같구만 말을 마친 산신도 등에 띄었던 보자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글쎄, 우리 생각이 모두 한 값으로 흐르는군요. 나 역시 진작 그렇게 생각했지요. 물신도 등에 띄었던 보자기를 풀어 헤치었습니다. 이들 세 신선이 가지고 온 술과 음식으로 술상을 차리니 너무도 풍성한 조한상이 되었습니다. 음식으로는 여러 가지 맛나는 떡이 있었고 들짐승 고기와 맛 좋은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가 재미있게 모여서 술을 나누기 위해 한 잔을 비우자요. 제일 좌상인 산신이 제의했습니다. 자, 한 잔 비우자요. 지신과 물신도 따라서 잔을 들었습니다. 새 신선은 오래간만에 만나 마시는 술이라 술맛이 좋았고 기분도 상쾌해 났습니다. 한동안 권크니 작크니 술이 몇 숨에 돌아가자 술기운이 도도해졌습니다. 사실 내가 지난번 물신 어른들을 질책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응당 다스릴 때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물신 어른이 땅을 떼갔다고 질책했으니 량례를 바라오다. 지신은 물신에게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참만해요. 나 역시 제 집안을 잘 다루지 못하고 산신노릇 탓이라 질책했지요. 산신노릇 곱게 생각 마시래요. 목신이 산신과 지신을 보고 사과를 했습니다. 나도 다스려야 할 고물수를 다스리지 않고 지신노릇 탓이

0: 대신설이 만포시간 곳을 만포라 부르게 된뒤 이곳에 사람들이 터를 잡고 집을 잃었지만 계속 만포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돌아올게요.

0: 중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만포시 세금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 옛날 압록강 중류 강기슭에는 큰 고을이 있었는데 이 고을에는 키가 구척이 되는 장소가 방어사로 부임되어 왔습니다. 그 방어사는 말타기, 활쏘기, 창, 검 다루기 등을 막나하여 모든 것이 출중하였습니다. 방어사는 싸움판에 나가기 전에 먼저 장검을 압록강 물에다 깨끗이 씻은 뒤 싸움판에 나서곤 했습니다. 그러면 장검의 윙윙 무서운 소리를 내고 했는데 그 기세야말로 대방한테 큰 위협을 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어사는 장검을 씻지 않고 싸움판에 나갔습니다. 방어사가 적군의 대화를 살펴봤는데 살기가 흉흉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놈들한테 위험을 보여주려고 방어사가 장검을 내어들었는데 장검은 소리를 낼 대신 잠잠하였습니다. 장검아 어서 소리를 내어주렴. 방어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장검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1: 네, 왜서 장검이 소리를 못 내는 걸까요?
0: 예, 바로 이때 방어사의 곁에 섰던 한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방어사님께서 있으셨나이까? 여기로 오기 전에 장검을 압록강물에다 씻지 않았지요. 그 말이 그렇다면 별다른 수가 없네. 우리는 오늘 저놈들이 쳐들어오기 못하도록 해야 하네. 라고 하자 방어사님이 령이 똑똑히 들었나이다. 방어사 좌우의 장수들이 한결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적군은 개미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방어사는 령을 내렸습니다. 하루를 써와 방어사의 령이 떨어지자 무수한 화살이 적진에 날아가면서 무수한 놈들이 화를 먹고 쓰러졌습니다. 출격 방어사는 말에 올라 장검 휘두르며 적진이 뛰어들어 좌우충돌하면서 놈들이 모가지를 마구 베었습니다. 양자지간의 싸움은 오래 지속되어 전혀 없이 치열을 하였습니다. 필경 쳐들어오는 놈들이 지형이 익숙하지 못한지라 끝내 패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놈들은 어디론가 뿔뿔이 살 길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이번 싸움은 비록 큰 싸움이었지만 방어사는 군대를 지하여 쳐들어온 놈들을 물리쳤습니다.
1: 네, 싸움에서 승리를 했네요.
0: 네, 싸움이 끝난 뒤 방어사는 압록강에다가 장검을 씻었다. 다른 장수들도 장검을 씻었습니다. 이제부터 싸움을 하기 전에 압록강물에다 장검을 꼭 씻도록 하고 또한 싸움이 끝난 뒤에도 장검을 씻는 것을 절대 잊지 말도록 하여라. 예, 방어사님이 령에 쫓겼나이다. 장수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은 방어사의 령이 내려진 뒤 장검을 꼭꼭 씻고 싸움판에 나가기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여러 장수들이 장검이 씻은 곳인 압록강 기슭에 서 있는 바위에다 큼직한 루강을 짓고 새 검정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도 신즉 검을 씻은 정리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찔하게 솟아있는 배란부에 자리 잡고 있는 새 검정은 오늘도 르노만 사태를 보듯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수 경치가 유난히 화려하고 먼 옛날부터 관서 8경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새 검정 루감은 아무렇고

0: 네, 계속해 다음 이야기 들려주시죠.
1: 예, 이번에는 라캄 이야기입니다. 만포시에서 압록강 쪽으로 얼마간 나오면 강기슭에 우둑부둑 솟은 벼랑이 거연히 서 있습니다. 이 벼랑 중턱에는 라캄이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새겨져 있는데 유피하게 사람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근방에 한 동네가 있었는데 이 동네에는 최서광이라 부르는 구차한 한 농군이 살았습니다. 최서광이 쓰라에는 무남 동네가 있었는데 이름은 불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최서광의 부녀의 살림살이는 구차하다 보니 집안에는 서발되는 막대기를 마구 내어 저어도 거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모와 자식 사이 사랑은 너무나도 극진한 사이였습니다. 불관은 여나무살 먹자부터 아버지를 따라 일밭에서 밭일도 했고 동네를 다니면 남의 집이 돼지머리 발방아찧기 기매기를 망라하여 가지가지 사기를 해오면서 그날그날을 살아갔습니다. 애야, 이 내 애비가 구차하니 너도 따라 고생을 하는구나. 내 나이에 서당에 다닐 때가만. 제서방은 딸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기뻐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장차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새 집도 사고 새 옷도 사겠어요. 불관은 웃으며 아버지를 위안하곤 했습니다. 근데 최서방은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자리에서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 불관은 아버지 병을 치료해 보고서 매일 동분서주 하였지만 돈을 꿀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0: 네, 아버지 병을 치료하자면 돈이 있어야겠죠?
1: 네, 어느 날 마음씨가 온 이웃들이 조금씩 쌀을 가져다 주면서 산에 약초를 캐다 다리에 아버지한테 대조시켜보라고 불관이한테 알려주었습니다. 불관은 어린 여자애였지만 무서움도 마다하고 먼 산에 약초를 캐다가 정성들여 다려서 아버지한테 대조시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던 무당 할머니가 불관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무당 할머니는 불관이가 청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병치료에 딸이 정성이 너무도 지극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무당 할머니는 속으로 불관이 정성이 너무도 어렵고 생각되어 일부러 찾아와서 구슬로 최서방이 병을 떼주려는 것이었습니다.
0: 네, 무당이 병을 치료할까요?
1: 네, 최서방이 병세를 지맥하고 난 무당 할머니는 구슬을 시작했습니다. 남문 열어놓으라, 복문 열어놓으라, 간악한 악기야, 여기에 붙어있지 말고 복문으로 나가거라. 최서방 구명이요. 무당굿은 얼마 동안 이어지다가 끝났습니다. 할머니, 아무쪼록 이렇게 도와줘 고맙사와요. 불관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고마울 건 없다. 사흘 후면 내 아버지 병은 인차 나아질 것이니 근심 말거라. 말을 마친 무당 할머니는 불관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지나고 엿새가 지나갔지만 최서방의 병은 그냥 낫지 않았습니다. 예야, 듣자니 저 뒷산 골짜기 윗따로 서있는 국사당원에 관세음 보살이 계신다더구나. 행여나 그 보살님한테 찾아가 매일 기도나 올려보려구나.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네, 불관은 뒷골안에 있는 국사당에 찾아가 아버지 병이 하루빨리 나아지길 빌었습니다. 불관이가 이렇게 매일 국사당에 다니며 아버지 명복을 빌어봤지만 병은 나아질 대신 점점 더 위중하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서방은 딸 불관을 조용히 불러 옆에 앉혀놓았습니다. 애야, 나의 병은 이미 경각이 잃은 것 같구나. 내가 구촌으로 가기 전에 너한테 알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디 들거라. 그 말에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병을 꼴 뗄 수가 있으니 그런 말씀 마세요. 불관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글쎄, 나으린 너를 두고 홀로 저 세상에 가다니 나의 심정인들 오죽하겠느냐. 최서방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애야, 너는 내가 낳은 자식 아니다. 네, 불관이 두 눈은 희둥그레졌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느라면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절대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 꼭지를 띄고는 최서방은 지나온 이왕지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0: 네, 어떤 이왕지사가 있는가요?
1: 네, 최서방은 어려서부터 양부모를 여의고 혼자서 빌어먹으면서 자라다가 동네에 있는 오천진의 돼지머리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천진의 집에서 매일 욕도 먹고 매도 맞으며 잔뼈를 굳히며 자라났습니다. 애야, 내가 우리 집에서 일을 잘하면 나한테 마음씨가 온 색시를 하나 얻어주마. 그러면 너희들도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키워라. 알겠느냐? 그러니 일을 잘하거라. 어첨지는 두번두번 이렇게 최서방이 어깨를 다독여주며 좋은 말로 울리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최서방은 어첨지 얼렁소를 고지듣고 해마다 소처럼 일했지만 원래 구두쇠로 소문난 어첨지는 최서방한테 색소를 얻어주기는커녕 빚만 잔뜩 지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내 말에 가서 조사를 튕겨보면 빚만 수태 글머지가 나앉은 바람에 최서방은 장가 들기는 진작 다 들여먹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가고 달이 바뀌오니 최서방은 여자의 손목도 만져보지 못한 채 늙은 서방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래하여 동네에서는 그한테 최서방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천진의 집에는 빚 대신 걸려온 어린 처녀가 있었는데 이름은 옥녀라고 불려봤습니다. 옥녀는 늘 자기 같은 처지에서 일하는 최서방을 동정해주곤 했습니다. 이에 최서방은 옥녀를 간지 덕지하게 여겨오면서 오첨진 여가 보지 않을 때 슬그머니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0: 네, 최서방과 옥녀의 처지가 비슷하니 서로 동정하게 되는 거죠.
1: 예, 마침내 이들 사이에는 그만 정리하게 된 것은 된 것을 오대감내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가난뱅이 그 놈들끼리 정리들어서 희닥닥 거리니 이걸 어디 대겠느냐. 오첨진 이렇게 마누라한테 말을 건넸습니다. 글쎄 가만히 볼라니 어지간한 그런 사이가 아닌 것 같군요. 오첨지 마누라도 이렇게 남편한테 기질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첨지는 최서방한테로 큰 거울 갔다 오라는 신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동네에서 거울에 갔다 오자면 빨리 갔다 와도 다시는 잘 걸리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오첨지가 주는 편지를 가지고 거울에 갔다가 다섯 만에 돌아오니 웬일인지 그 옥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내가 어디로 갔길래 보이지 않을까? 최서방은 속으로 몹시 궁금했습니다. 허나 오첨진의 식구들과는 감히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0: 네, 오첨지가 수작을 피운 것이죠?
1: 네, 이렇게 며칠이 지나갔지만 최서방은 옥내가 보이지 않은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서방은 옥녀가 대신 일하러 들어온 아줌마한테 들어서야 오첨진의 녀가 옥녀를 타고장에 있는 어느 기생집에다 높은 값으로 팔아먹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최서방은 다시는 옥녀를 만나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오첨진의 소한테 달구지를 메어가지고 리바트로 나갔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 기운을 한창 메고 나니 어느덧 정신생활이 되었습니다. 최서방이 달구지가 있는 밤머리에 가니 달구지에 웬 어린애가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최서방은 너무도 뜻밖이라 멍해서 어린애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0: 그런 저 천조박에 쌓여서 단점해둔 어른이 내 자야였습니다. 누가 없나요? 누가 없네요? 제사방이 사람을 찾았지만 누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헌천을 여쭤보니 그 아기 품에는 흰 종이에 글 몇 자 써 있었으나 일자무식인 최서방은 무엇이라 썼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서방은 어린아이를 안고 달궈진 앉은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김해로 간 네가 어디에서 이런 애를 안아왔느냐. 냉큼 애를 돌려가거라. 우리 집에다 계집애를 두면 절대 희살다. 오첨지는 최서방을 보고 통방울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최서방은 겨우 어린애한테 군 감자를 시켜서 먹이며 하루 저녁을 지냈습니다.
1: 네, 오첨진애가 여자아이를 재수 없는 아이로 여기는군요.
0: 예, 이튿날 최서방은 어린애를 얻은 자리에 두고 오겠다고 오첨진애한테 말한 뒤 오첨진애 집에서 뛰쳐나와 다른 마을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애기 엄마는 어디에 있길래 애비가 안고 다니는가요? 내 마을을 모르는 사람들이 물으면 최서방은 네, 글쎄 애기 엄마가 며칠 전에 병석에서 저 세상으로 갔었다 하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최서방은 살아서 한니 거짓말 한마디 해보지 못했지만 늙은 노총각으로 아내도 얻지 못하고 딸애를 안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왔기에 슬쩍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최서방은 뛰쳐나오기 전 어린애를 얻은 원자리에 놓아두자고 생각해봤지만 어쩐지 펄은 장천의 후원이 내려다 보는데 어찌 어린애를 죽으라고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한 나머지 어린애를 살리기 위해 오천진의 집을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아내는 얻지 못했지만 자식이야 꼭 길러 아버지가 되어 봐야겠다는 욕망에서 이 동네 저 동네로 살 길을 찾아다니던 끝에 압록강변에 자리 잡은 한 동네에 와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던 길에 품속에 간지가 두었던 백지를 꺼내서 서당 훈장한테 봐달라고 청을 들었습니다. 이 백지는 아기 품속에 있던 백지였습니다. 애의 이름은 불관이라 지어달라고 쓴 애애미 부탁이군. 그리고 애기 출생월일을 알려준 글씨에 서당 훈장은 최서방한테 백지를 넘겨주면서 대답하였습니다. 이래하여 최서방은 애기 엄마 요구대로 딸애를 불관이라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1: 네, 불관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였군요.
0: 예, 그대 7, 8년 지난 뒤 듣는 데에 의하면 어느 한 고을에 사는 여자, 여 기생이 오첨지가 사는 동네에 찾아와서 그 불관이라는 여자를 찾아왔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불관아, 그 후 내가 너희 어머니를 찾자고 사처에 수소문해 보았지만 도대체 어느 고을에 사는지 길을 찾을 길이 없어서 너를 지금까지 겨우 온 것이다. 그 말에 아버님, 제가 그래 기생이 딸이란 말씀인가요? 불관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마도 그런 것 같구나. 불관은 그제야 사실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애야, 내가 저 세상에 가기 전 너를 너희 어머니한테 보내자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죽게 된 너한테도 어딘가 미안하구나. 이렇게 말을 마친 최서방은 불관을 홀려 남겨둔 채 조용히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나를 두고 가면 어쩝니까? 불관에는 마음씨가 온 이웃 사람들이 방주하에 그 아버지를 산에다가 묻었습니다.
1: 네, 최서방이 불쌍하게 세상을 하직했군요.
0: 예, 세월이 흘러 어느덧 불관은 16살을 먹었습니다. 불관이 용모는 이쁘기 거지 없었습니다. 돈 있는 부자들은 불관이 예뻐진 것을 보고 첩으로 삼자고 중매를 불관이한테 보내곤 하였습니다. 허나 불관이는 중매꾼들을 보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관이의 부락은 좀 크다 보니 돈 많고 세력 있는 그 큰 부자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이 제일 많고 세력이 제일 큰 황씨성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온 부락치고 황대감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황대감도 불관을 첩으로 삼자는 심산에서 돈과 비단천을 뇌물로 준비하여 불관이한테 찾아왔습니다. 예, 불관아, 내가 황대감네 문전에 들어가 넷째 첩으로 되면 그야말로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드는 격이다. 그러니 이 뇌물을 받거라. 황대감네 하인이 불관을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따위 소리는 싹 거두치어요. 그래, 내가 뇌물보다 못하단 말인가요? 썩 물러가세요. 불관이는 황대감네 하인을 내쫓았습니다. 쫓겨 돌아온 저 하인한테서 이 소식을 듣고 난 황대감은 길길이 뛰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가난뱅이년이 그래 몸값이 그리 대단한 건가? 어디에 두고 보자. 양반들이나 부자들은 돈과 세력을 믿고 불관을 처벌로 삼자고 올리고 닥치고 하면서 자주 뇌물을 보내왔지만 불관은 모두 밀마가 버렸습니다.
1: 네, 불관이가 견결하군요.
0: 네, 그런데 불관의 동네는 세째 연속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여 가난한 백성들 굶어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 앉아서 굶어 죽을 바에는 아예 부자집이 그 썩어난 쌀뒤주나 털어먹자고 생각한 사람들은 모여서 황대감 내 쌀뒤주를 털었습니다. 이에 바빠맞은 황대감은 하인을 시켜 사람들을 먹다 못해 쌀뒤주를 털리고 말았습니다. 쌀뒤주를 털리고 난 황대감은 고을원한테 찾아가 쌀을 털어간 이 가난뱅이들 일일이 붙잡아 감옥살을 시켜달라고 뇌물 주면서 청을 드렸습니다. 가영은 세상에 별난 고연놈도 다 있다. 고을원은 즉시 포도를 풀어서 황대감 내가 사는 그 부락으로 사람을 잡으려 보냈습니다. 포도들은 황대감 이사에 조차 수임을 받는 사람들을 붙잡아 물매를 안긴 뒤 옥에 가두어 내 여러 사람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몇 포도들이 불관을 붙잡아서 찾아왔습니다. 어째서 아무 사람이나 붙잡는가요? 나는 관가에 아무런 죄도 진 일이 없으니 사람을 놓으세요. 불관은 포도가 맞섰습니다. 이는 소리치지 말고 곱상스레 관가에 가봐. 포도들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관가라니 무슨 관가란 말이에요? 말을 마친 불관은 포도들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달아났습니다. 이년아 거기에 고스란히 섞어라. 달아나면 네 죄가 더 큰 줄 알아라. 빨리 섞어라. 포돌이 뒤쫓아오며 소리쳤습니다. 불과는 포돌이 그 무엇라고 짓거리던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재빨리 몸을 숨기었습니다. 불과는 부자나 양반들과 맞섰을 뿐더러 관가와도 맞섰습니다. 관가의 불과를 붙잡자고 한 것은 황대감이 수작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황대감은 불과를 붙잡아 터무니없는 죄를 들쓴 뒤 얼려낼만하면 얼려서 첩으로 삼고 한사고 듣지 않으면 어느 고을이 기생집에다 팔아버릴 타산을 하였던 것입니다.
1: 네, 황대감이 불관을 붙잡자고 수작을 피웠군요.
0: 네, 포돌이 소나기에서 벗어난 불관은 인간 세상과 사람들이 눈길을 피하여 몰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면 산열매를 따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 마셨습니다. 불관은 산속에서 숨어 다니다가 한 곳에 이르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집이 있었습니다. 산속에 무슨 집일까? 웬 사람이 사는지 먹을 것이나 빌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불관은 집 주변의 숲속에 숨어서 그 집을 한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집 안에는 이따금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얼마 동안 지난 뒤 집안에서 내놓으신 할머니가 내자와 남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할머니의 옷차림새는 비군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다른 식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불가능한 마음을 놓고 그 집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찾아온 길인가? 비구니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혼자 몸이어서 속세를 떠나 살아보려고 살 길을 찾아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불가능한 비구니한테 자기 불운한 신세를 터놓았습니다. 글쎄, 듣고 보니 신세가 여가만 험악하지 않군. 그럼 이 절에 있으면서 차차 살 길을 찾아보시나. 비구니는 잠시 불관이가 절에 있으라고 선선히 응낙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불관이는 비구니한테서 병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1: 네, 불관이가 시름을 놓고 살아갈까요?
0: 네, 그런데가 이태가 지난 후 황대감은 돈을 명의해서 사처에 수소문하여 불관을 찾았는데 이 절이 왔다가 사람들한테서 불관이가 허술한 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대감은 두 하인을 절에 보내어 불관을 붙잡아 갔습니다. 불관은 이렇게 붙잡혀 고스란히 황대감한테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 뒤 도망칠 고민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발이 몹시 아파서 걷지 못하겠으니 천천히 가자요. 불관은 일부러 청을 들었습니다. 이는 그래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 틈에 달아나려고 그 말에 제가 어떻게 달아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글쎄 내 눈이 달아나면 그 앞에서 어딜 달아날 테냐. 그럼 천천히 걷자. 이들 셋은 천천히 걸어서 압록강변에 있는 벼랑까지 왔습니다.
1: 네, 불관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0: 네, 불관이가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니 밑으로 검푸른 압록강물이 소용 돌이치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세상에 숨어서 살자 해도 숨어 살 꿈마저 없구나. 차라리 아버지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불관은 두 하인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청길 벼랑에서 압록강물에다 몸을 던져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 광경을 본 두 하인은 너무도 뜻밖의 생긴 일이라 어리벙벙하여 멍청이 서 있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은 돈 많고 세력이 센 부자나 량반 관가에 맞서다가 끝내 강물에 몸을 던진 불관의 불안 처지를 깊이 동정하여 그가 자결한 바위를 라콰암이라 부르면서 지금 큼직하게 글까지 썼는데 그 피눈물 어린 이야기가 전설처럼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38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 연변도 2026년 사회과학보급주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졌습니다.
2: 27일에 펼쳐지는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대 할빈대표팀 경기 입장권이 22일 오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3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청 주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고 성당위 성정부 포지 요구에 따라 현재 경제발전 대세를 깊이 분석하며 경제운행 배치의 이견성, 목적성과 실효성을 1층 제고하면서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우세를 확대하며 난제를 해결하고 단점을 보완해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열 번 한다는 기세로 2사 분기에 좋은 발전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주통계국, 주발전 및 계획위원회, 주상무국, 주공무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들이 1월부터 5월까지 경제 운행 정황, 1월부터 6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부했습니다. 왕청현, 도문시, 연길시, 룡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관련 사업을 둘러싸고 발언했습니다. 림소림, 류신강, 호복군, 윤조휘,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주항과 성당위, 주당위 경제사업회의 포지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장성과 예기, 시장을 안정시켰으며 정량을 발굴하고 감량을 통제하며 변수를 방지했습니다. 이에 고정자산 투자와 공업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하고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 장성세가 평온해 전주 경제 운행이 계속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높이는 양호한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2사 분기는 한해 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관건 시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 향도와 효과 향도 동의를 견제하고 외부 지지를 쟁취하는 것과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결부하면서 경제 운행 중에 적극적인 요소

0: 정보를 잘 포착하고 자체 사업 중의 단점과 부족점을 과감히 찾아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2, 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견결히 잘 치러 민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힘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 잡아야 합니다. 연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를 단단히 주시하고 대상 건설에서 부딪힌 난제를 힘써 해결하면서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물류산업단지, 도문 광락 중합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비축발전소, 안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등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연길 빗물오수 분류 3기, 훈춘 도로철도 연합운송 전용선, 도나 목단강 홍수방지 7위 2기, 왕청 수토류실 종합 7위, 도문 열공급 도관망 갱신 개조, 활용 도시급수 도관망 갱신 개조, 안도 집중열공급 설비 갱신 개조 등 정부 투자류 대상의 속도와 효율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연길 정벽 자동차, 도나 발달 농약 제재, 도문 서방 고급 첨가제, 용정 무인기 충전 비행장 생산 흐름선 등 대상이 조속히 착공 건설되도록 주동해 더 많은 실물 삼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공업 기본판을 힘써 안정시켜야 합니다. 큰 기업을 들어주고 작은 기업을 부축하며 곤란을 해소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밀접히 추적하고 생산 판매 연결, 융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제때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주문을 쟁취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하고 곤란 기업이 난관을 넘고 상황이 호전되도록 도와 온정 어린 조치로 기업 발전에 조력하고 공업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여름철 소비 특점과 결부해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전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고 상품주택 전시 판매, 브랜드 자동차 기업 진입 등 활동을 계속 잘 펼치며 상업무역기업이 더 많은 우대 활동을 내놓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음식, 소매 기업을 조직해 연변축구연맹전, 동북축구연맹전 등 경기 활동에 깊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비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잠재력이 다그쳐 방출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방면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더 새롭고 독특한 문화관광 새 전경과 새 지역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연길 1978 문창원, 량전리 문화관광 소진, 도시응접실, 여기에 책이 있어요 대형서점, 룡정 비암성경, 룡문 양심객점, 안도 몽환 빙설 대세계, 훈춘 마뜨료시카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개꺼 건강 양생, 생태 야영, 조명 영상 공연 등 특색 경영 모식을 힘써 육성하고 문화 박물 전람, 류행 놀이 야간 관광, 미식 체험 등 문화 관광 활동을 알심들에 펼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와 소비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사업을 꾸준히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투자 유치 사업을 단단히 틀어주고 앞장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산업발전 현황, 업종 전연 동향, 국가 정책 방향을 깊이 연구하고 목표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며 중점 상공인들과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세심히 감별해야 합니다. 협상 중인 대상에 대해서는 추적 연계를 강화해 하루빨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협력 의향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연계 빈도를 높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고 락착되도록 쟁취하며 이미 계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 추진을 견지해 하루빨리 착공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로써 1년의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락착시켜 투자 유치 새 성과로 고품질 발전의 새 동력을 축적하고 경제 발전의 새 우세를 형성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분투력정을 돌이켜보고 변강의 분진력량을 응집하고자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초심 사명 명기하고 부흥의 길에서 분진을 내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시 유전자를 전승하고 실

0: 으로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장을 역도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공 연변주의 당사 연구실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공동으로 내온 융합 매체 특집 프로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의 첫편 중공 연변 구위 건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28년 1월 중공 만주성 림시위원회는 주동교를 파견해 민성보 편집 초빙에 응하는 기회를 빌어 연변에 와서 당 건설 사업을 전개하고 상황을 봐가며 당 조직을 발전시키라고 했습니다. 같은 해 봄과 여름 류건장 등 당원과 공천단원 근 20명이 북경 향산 자유원 사범생 일행과 함께 연변으로 와서 교편을 잡았으며 6월에 주동교와 조직 연결을 맺었습니다. 주동교는 즉시 상급의 이 정황을 보고하고 이 골간들을 바탕으로 지방 당 조직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비준을 받은 후 여러 지역에 사람을 파견해 륙소 7개 기층 당지부를 건립했습니다. 1928년 8월 중공 연변 구위가 정식 설립됐고 주동교가 서기를 맡았으며 기관은 신문사 내에 위치했습니다. 이후 당지부를 확충하고 비밀 간행물 동만통신을 창간했으며 외곽 조직인 황원학회를 결성해 많은 진보 인사를 입당시켰습니다. 연변 구위는 현지 여러 민족 대중을 이끌어 반제, 반봉건 혁명 물결을 일으켰고 연변 당 조직의 사상 토대와 조직 토대를 공고히 다져 당이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혁명 투쟁을 영도하는 역사를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1: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윤동 모급연회사 총경리인 관경동은 실업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초심으로 민생에 봉사하면서 인대 대표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동 모급연회사 생산작업장, 기계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생산 현장은 분망한 모습입니다. 2019년에 설립된 이 기업은 화룡시 림업 특색산업 분야의 대표적 대상 중 하나입니다. 기업 책임자인 관경동은 시종 실업이 흥해야 지방이 흥한다는 발전 리념을 견지하면서 화룡시 윤동 모급 림특경제 목제품 산업단지를 앞장서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부지 면적이 12,579평방미터이고 주로 목재 그릇, 일회용 서랍자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관경동입니다. 2019년에 윤동 모급을 설립한 이래 우리는 림업 특색 경제에 모를 받고 5천만 원을 투자해 표준화 산업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 5천만 원, 세수 500만 원을 실현할 수 있고 일자리 80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해마다 촌집제에 70만 원 수입을 올려주고 초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해 증수 치부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윤동 모급연회사 종업원 왕문흠입니다. 저는 화룡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큰 도시로 가지 않고 화룡에 돌아와 윤동 모급연회사에 입사해 마음 편히 출근했습니다. 우리 공장의 로임 대우도 괜찮은 편입니다. 관경동은 시종 임대대표 직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시적으로 기층 일선에 심입해 산업발전, 민생보장, 기초시설 건설 등 분야에 초점을 두고 대중 의견을 널리 청취했으며 기대사항을 의견 건의로 전화해 실제 행동으로 대중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줬습니다. 관경동입니다. 임대대표로서 저는 시종 직책 사명을 명기하고 지방 고품질 발전 촉진과 민생 개선을 대표 직책 이행의 출발점과 락착점으로 견지했습니다. 저는 계속해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 안정과 효익 제고를 추동하며 취업을 이끌어 지방 경제 발전에 조력함으로써 실제 담당으로 활용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0: 동북 변강 역사 문화 고향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제로 한 연변주 2026년 사회과학 보급주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져 대중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해란 명주탑 8층에 위치한 기상문화박물관에서 일전 연변주 2026년 사회과학 보급주 개를 활동 중 하나인 기상과학 보급 선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해설원은 가상현실 몰입체험, 기상재해 모의 등 방식으로 관람객들에게 기상관측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길림관광객 장여사입니다. 가상현실체험이 정말 흥미로웠고 지진 모의체험을 통해 지진대피 지식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해란명조 기상문화박물관은 2025년 4월 30일에 정식 개

0: 관했으며 그해 관광객 연 13,396명을 접대하고 과학보급 해설을 1,828차례 진행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관광객 연 5,438명을 접대하고 해설은 682차례 진행했습니다. 해란 명주 기상문화박물관 해설은 우경열입니다. 기상문화박물관은 역대 기상제도, 민간 기상습속, 흉년 대응, 지역 풍물 등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역 사회과학 세 분 분야 연구 공백을 메우고 역사학, 민속학, 문화사회학의 1차 연구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박물관을 거점으로 학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 사회과학기구와 손잡고 문화견학, 기상견학 협력을 전개해 기상문화가 지역사회과학 전반 계획에 편입되도록 추진합니다. 연변주 사회과학보급주 활동기간, 연변주 각 현시 당위 선전부, 주에서 관리하는 각 학회, 협회, 연구회와 과학보급기지에서는 사회구역, 향촌, 기업, 학교 등 기층 일선에 심입해 다채로운 사회과학보급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디지털 과학보급 작품을 제작 보급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연변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1: 주 상무국과 연변대학 공유에서 공동 주최한 소비품 보상 판매 연변대학 특별 활동이 일전 연변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등 다종류 전용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신에너지차, 중고차, 대형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등 여러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각 참가 업체는 사생들의 소비 특징에 맞춰 맞춤형 보조 정책을 내왔습니다. 자동차는 국가 성급 교체 보조금과 가계 단체 구매 가격을 적용했고 가정용 전기 제품은 무료 설치, 고액 상품권, 낡은 제품 교체, 무료 감정 봉사를 제공했으며 디지털 제품은 할인과 구매 추첨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 가스, 은행, 건강봉사 등 부대 혜택도 제공됐습니다. 연변대학 교직원 송은혜입니다. 가정용 전기 제품 할인 혜택을 국가 보조금과 같이 쓸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할인 행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연길 신리정 아우디 4S점 영업 경비 5상입니다. 연변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아우디차를 구매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0여 만원부터 50여 만원까지의 다양한 차들이 준비되어 있고 보조금을 합치면 최고 4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업과 대학 간 소통 다리를 놓아 할인 정책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돼 여러 측이 함께 이익을 얻는 효과를 냈습니다.
0: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대 할빈 대표팀 경기가 27일에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22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 판매를 정식 시작했으며 통일 표값은 15원 50전입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실명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축구팬들은 위챗에서 경기 관람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 동북축구연맹전을 검색하고 연변 경기구 전용 페이지에서 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 한 건당 최다 6장까지 구매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한 경기당 한 장만 살 수 있습니다. 경기 입장권은 15원 50전으로 홍색 구역 전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을 위한 전용 입장권도 나왔으며 한 장당 최저 9원 90전입니다. 키 1.2m 이하 어린이, 장애인, 만 65세 이상로인은 유효 증빙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3구역, 17구역은 로인과 장애인 전용 관람구역입니다.
1: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문구경기 및 2026년 중국 문구선수권대회 장수컵 길림경기구 경기가 22일 주 문구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는 엿새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는 성체육국에서 주최하며 5인제, 남자 2인조, 여자 2인조 종목을 내왔습니다. 전성 각지 100여 개 대표팀의 500여 명 문구 선수가 참가해 400여 게임 경기를 치릅니다.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중점 체육 경기로서 이번 경기는 2026년 중

0: 중국문구 선수권대회 성급 선발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주문구협회 상무부 회장이고 비서장인 왕소희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상위 3개 팀을 선발해 김림성 대표로 전국문구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게 됩니다. 문구운동은 오락성과 경기성을 모두 갖춰 중로는 체육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경기를 했습니다. 주 문구협회팀 선수 양지군입니다. 문구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경력은 3년 정도지만 문구를 하며 많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이번 전성대회가 연변에서 열려 전성 각지 동호인들 그리고 우수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고 교류할 기회를 갖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확이 참 많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름철에는요 더위로 체력이 소모되고 식욕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원하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래 여름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분 보충에 좋은 음식으로 수박, 오이, 토마토가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90% 이상이며 칼륨이 풍부해서 탈수 예방에 도움을 주죠. 오이는요, 리뇨 작용이 있어서 체내 열을 내려주고요,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더위는 지친 체력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삼계탕, 오리고기, 마늘이 있는데요.

삼계탕에는 닭고기, 인삼, 대추, 잡살이 들어가서 여름 보양식으로 탁월합니다. 오리고기는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체내 열을 내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죠. 네, 그리고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와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시원하게 먹는 음식으로 냉면, 콩국수, 팥빙수가 있습니다. 네, 냉면은 시원한 국물과 함께 탄수화물을 보충할 수가 있고 콩국수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영양 보충과 더위 완화에 좋습니다. 팥빙수도 좋은데요. 팥의 리뇨 작용과 얼음의 시원함이 더위를 식혀주거든요. 하지만 당분 섭취는 적당히 해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미역, 냉국, 청포도,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미역 냉국을 섭취하면 좋은데요. 미역에 알긴산이 소화를 도와주고요. 시원한 국물이 체온을 낮춰줍니다. 청포도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도와주죠. 요구르트도 좋은데요.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매운 음식도 적당히 먹을 수도 있죠. 매운탕이나 김치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려 땀배출을 촉진하며 체내 열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피해야 할 음식도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과도하게 먹거나 냉음료를 많이 마실 경우 오히려 속을 차게 해서 소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여름에는 가볍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피부의 아름다움과 깨끗함은 예로부터 미의 중요한 표준으로 간주되어왔습니다. 여름철은 엿담과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강한 자외선으로 피부가 손상받기 쉬운 시기인 것만큼 피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피부 노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자외선을 꼽을 만큼 자외선 차단은요, 피부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햇볕에 노출이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피부는요, 수분 부족으로 건조해지기 쉬우며 또 실내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은요, 우리의 피부를 더욱 민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바른 피부 관리 요령을 알아두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구경 어떻게 하는 것이 여름철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래 연결태평양 미용병원 전신아 선생을 모시고요. 여름철 올바른 자외선 차단 방법과 피부 유형에 따른 관리,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 등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외부의 자극이나 이 여러 가지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요, 기온이 높고 또 자외선이 강한 등 원인으로 피부에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름철이 오면은 우리 피부에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고 봐요?
3: 우리 무더운 날씨에 우리 피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피부에 대해 간단히 요약한다면 우리 피부는 우리 몸이 제일 큰 기관입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피부는 제일 겉에서 여러 가지 세균,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수분, 유분을 유지해주는 작용도 합니다. 만약에 방어벽 작용을 하는 우리 표피층, 더 깊이는 진피층이 손상되게 되면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름철에는 기온이 급증과 강한 자외선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피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기미, 주근깨, 잡티, 여드름, 피부과민, 습진 등등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여드름이나 피부 과민 그리고 주근깨, 색소 침착 등 피부 질환으로 피부 전문 병원을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심해지고 겨울엔 옅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0: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주로 대칭되게 생긴 깨알만한 갈색을 띠는 색소 반점을 말합니다. 우리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제일 거봉기를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토방법으로 산성 약물 같은 걸로 없애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자칫하면 흉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효과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돌이킬 수 없는 흉터가 생기면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 병원을 찾아 진단하시고 뭐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뭐 3번 정도 5번 정도 항계료정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거의 흉터도 안 남거니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으니 바로 시술 받으시고 바로 출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들어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대, 20대 청춘기 때 많이 나타납니다. 병원에 사서 오시는 걸 보면 주로 부모님들이 동맹하는데 금방 대학 입학시험을 마치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보통 여드름이라고 다 같은 유형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를 보면 특별히 빨간 뾰루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만졌을 때 피부가 매끄러지 못하고 우리 모공이 막혀있는 상태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경우는 명확한 염증 반응을 보실 수 있고 엄중한 경우는 정상적인 피부를 관찰하실 수 없을 정도로 낭종도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여드름 유발 원인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쌓인 스트레스나 그리고 불규칙적인 생활, 밤에 밤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든가 그리고 너무 달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하신다든가 그리고 호르몬 원인, 세균 감염으로 인한 등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레이저 치료를 많이 추천합니다. 드시는 약이나 그리고 바르시는 약, 평시에 생활 습관도 조절하시면 전문의사 선생님과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여기시고 집에서 뭐 혼자서 약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약을 잘못 쓰시면 오히려 피부 진화를 악화하실 수 있기에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단 여드름 흉터가 남거나 색소 침착이 생긴다면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고 효과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생기든 주근깨가 생기든 특히 레이저 치료 시술 후 우리 햇볕을 주의해 주시고 우리 피부에 신경 쓰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네,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오게 되면 기미, 주근깨, 여드름 뭐 이걸로 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적당한 햇볕 주의면요 우리 몸이 유익하지만은요 강한 이 자외선을 피해야 하는 것은 모두 다 이제 알고 있겠죠. 근데요 근년에는 태양광선으로 인한 피부 과민이 많던데 왜 예전에 비해서 이 과민 현상이 쉽게 나타난다고 봅니까?
0: 네, 우리 요즘 들어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광 과민 현상을 일광성 피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피부의 저항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한테 흔히 발생하는데 우리 봄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가을철, 겨울철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체질 원인으로 인해 태양과민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극소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출 시 보호 방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보통 나타나는 현상을 햇볕을 조인 부위에 붉은 반점 그리고 붓고 가렵고 아픈 증상 등이 동반합니다. 대하모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이고요. 주의해 주셔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진채, 부추, 버섯 같은 채소에는 특수 체질이나 우리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 후 낮에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은 감광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음식은 중금속 원소가 풍부하기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검은 색소 생성 물질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활성화시킵니다. 자외선 자극을 받으면 피부가 검을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 일단 비타민 K12 그리고 비타민 B, 비타민 E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약으로 우리 몸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우리 너무 잦은 각질 제거입니다. 표피 노폐물을 씻겨내는 것은 옳은 행동이지만 너무 빈번하게 각질을 제거하시면 오히려 우리 피부를 세균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만약에 기름기가 많은 유성 피부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를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만약에 혼합성 피부, T자 부위만 유성 피부이고 볼 양쪽은 건조한 편이시라면 두 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리고 고온으로 인해 땀이 많이 나면서 먼지거나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먼지가 우리 피부에 닿았을 경우 과민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외출하고 제때 땀을 닦아내고 보습팩이나 크림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기한테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격소 함유 중금속이 소과된 화장품, 질량 보상이 안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우리 피부에 과민 반응을 유발하기에 때문에 민감한 피부가 많아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이미 민감한 피부라 할 때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보통 보면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화장품보다 보습 효과가 있는 성분이 간단한 우리 일회용 화장품을 쓰시고 전문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햇볕에 오래 노출이 되다 보게 되면은요, 뭐 피부가 빨갛게 된다든가 또 간혹 아파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0: 네, 우리 무더운 여름철 자외선이 제일 강한 시기입니다. 햇볕에 장기간 피부가 노출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목, 팔, 다리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주로 빨간 반점, 붓고, 가렵고, 아픈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미 발생했을 경우 먼저 우리 피부를 고온 상태에서 구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마스크팩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팩을 선택하실 시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팩보다는 보습 효과가 뛰어난 알로에 성분, 그리고 해소 성분, 콜라겐 성분이 들어간 일회용 팩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붙여주면 빨갛은 피부가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정도로 유명한 방법이죠. 간편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일을 갈아서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오일은 풍부한 비타민C를 함유하기에 우리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우리 그리고 피부가 좀 진정된 후 감자를 갈아서 팩처럼 20분 정도 붙이시다가 씻어내시면 되는데 감자에는 풍부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우리 피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부 광채를 유지시키며 미백 효과도 뛰어납니다. 피부가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면 기미, 수분깨 같은 색소 반점이 많이 생기는데 감자팩이 미백 효과는 이런 현상을 많이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시술하거나 정맥주사를 맞고 멍이 든 부위에 감자를 얇게 썰어서 붙이시면 멍이 빨리 빠집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부위는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상처가 다 아무신 뒤에 사용하시고 하루에 3번 정도 한 번에 20분을 소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크서클이 심한 분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감자를 아주 얇게 썰어서 눈밑 아래에 붙이고 10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면 됩니다. 다크서클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로 혈관 색소가 명확한 분, 유전인 분, 그리고 색소가 원래 많은 분들도 나뉘어지는데 감자팩은 색소에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피부 상태가 많이 엄중하실 때 꼭 전문 미용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네.
1: 네. 그래요. 여름철에는 자외선으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이 자외선으로 인한 영향을 줄임이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외출 몇 분 전에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여름입니다. 우리 선크림을 왜 발라야 하냐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 방사선, 화학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피부를 태우거나 살균작용을 하여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름철은 1년 4계절 중에서도 자외선이 제일 강한 시기입니다. 하루 중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는 자외선이 제일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외출하시기 전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되는데 보통 외출 전 20분,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출하시기
1: 활동을 할 때 자외선 차단 지수는 조금 뭐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요?
0: 네. 우리 자외선 차단제는 관찰해보면 차단제 지수 SPF 숫자와 PA 두 가지 지수가 있는데 이는 자외선 방어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수치가 낮을수록 방어 차단 효과가 못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우리 SPF는 중파 자외선이 차단지수이고 PA는 장파 자외선이 차단지수입니다. 네. 네, 우리 PA는 플러스 표시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기능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작정 지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0: 얼굴이 예를 들어 SPF가 35를 초과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야외 활동 시에는 SPF 30 그리고 PA 플러스 2개 정도의 제품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3시간, 5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자주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번 사용량은 70짜리 동전 하나 크기만큼 바르시면 됩니다. 적당한 양을 발라주셔야 효과를 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산화되므로 우리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개봉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차단제 지수는 언제 발라야 하나요? 아니면 기초 스킨 뒤에 마지막에 바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은 스킨, 에센스, 로션 등등 기초 스킨케어로 피부 표면을 정돈한 후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릅니다. 자외선은 눈가에 주름과 기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를 처지게 하므로 눈 주위까지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이 네, 좋다고 봅니다. 네.
1: 또한 이 흐린 날에도 보면은 뭐 자외선이 있다고 하던데 피부에 주는 영향은 뭐 그리 크지는 않겠죠?
0: 네, 우리 자외선은 1년 4계절 존재합니다. 당연히 흐린 날에도 존재하겠죠. 자외선 강도는 다섯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리 1급은 제일 약할 때 그리고 비 올 때를 말하고 2급은 약한데 보통 흐린 날씨, 3급은 중금, 중등 구름이 많을 때, 4급은 개인 날씨, 5급은 햇빛이 제일 창창할 때를 가리킵니다. 겨울철이나 실내 혹은 흐린 날, 나무 그늘 같은 곳에서 자외선 강도가 30%밖에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4계절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자외선은 딱 단 몇 분 동안이 피부 접촉만으로도 우리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기에 꼭 중요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외선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외선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합성해주는 데 주요 레원입니다. 특히 어린애들이 햇볕 조임을 함으로써 칼슘 보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다만 제일 강한 시기를 피해서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3시부터 4시쯤에 하루에 반 시간 정도 햇볕 조임 야외 활동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1: 그리고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는 외에 또 어떤 다른 뭐 피부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요?
0: 네, 우리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노출된 부위에 골고루 바르거나 뿌리곤 합니다. 우리 차단제는 차단 방식에 따라 물리적 차단 방식과 화학적 차단 방식으로 나뉩니다. 화학적 차단제란 자외선을 피부 속으로 흡수한 뒤 화학 반응을 통해 열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지만 아주 미세하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물리적 차단제입니다. 물리적인 보호망을 씌워 마치 거울처럼 피부에 닿은 햇볕을 반사시켜주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우리 특히 햇빛이 제일 쨍쨍한 점심때 장기간 햇빛에 노출될 때 차단제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들이를 나가신다든가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낚시를 하신다든가 하실 때는 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신다든가 모자를 쓰신다든가 양산을 쓰는 방법도 아주 유용하다고 봅니다. 네.
1: 네. 요즘 등산을 즐기거나 또 낚시를 하는 남성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휴식 시간도 좋고 주말도 좋고 뭐 퇴직 후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면은요 남성분들도 피부 보호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남성분들은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 크림도 안 바르시는데 다들 네 귀찮다고 말씀하십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러나 낚시를 하시거나 등산하실 때 장기간 햇빛에 피부가 노출되면 우리 피부가 빨갛게 되고 심지어 껍질이 일어나고 후에는 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제때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우리 버스팩을 해주시는 등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예방이 첫째겠죠. 모자를 착용하신다든가 양산을 쓰신다든가 그늘 밑에 있는다든가 등등입니다. 그리고 흰색 옷보다 검정 등 짙은 색 옷을 입으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등산할 때 해발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기에 더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0: 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알겠어요. 그리고 또 여름철 보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땀을 어느 정도 흘리면은 뭐 노폐물 배출해서 좋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땀을 많이 흘릴수록 피부가 그래서 더 빨리 노화가 된다는 얘기도 해요. 어때요? 맞는 말인가요, 이거?
0: 네, 우리 계절과 온도에 민감한 피부는 특히 여름철에 노화가 빨리 됩니다. 네,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 증가한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피지 분비량이 늘면 모공이 커지면서 우리 피부가 처지고 나이가 들어 보이기에 피부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높은 피부 온도는 노화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피부가 뜨거워지면서 피부 진피층이 약해지고 콜라겐 분해 효소가 증가하여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노화 방지를 하거나 노화 현상을 늦출 수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웃을 때 생기는 눈가주름, 표정으로 인한 뭐 미간주름, 깊게 패인 팔자주름이나 미간, 이마 등 주름은 자기지방이나 채워주고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 진피층에 보충해준다든가 그리고 뭐 레이저 치료로 모공을 수축시켜준다든가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일회용 기계로 뭐 콜라겐 형성을 높이고 피부 세포 재생 능력을 늘려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1: 그리고 또 더위를 식히느라고 찬물에 세수를 자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세수를 자주 하는 건 피부 건강에도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어때요? 이거?
0: 네. 우리 찬물에 세수를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반면에 우리 나쁜 점도 있습니다. 네. 찬물에 세수하면 좋은 점은 모공을 숙축시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나쁜 점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피부는 피부 노폐물이 모공에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찬물에 세수를 하시면 모공이 숙축되면서 제때 씻겨내리지 못해 여드름이 생기거나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미지근한 물에 세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물로 마무리하시면 우리 모공이 숙축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1: 그렇죠. 네.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고 맨 나중에 찬물로 해서 모공 수축. 이 외출을 했다가 또 집에 돌아온 후에 적지 않은 분들이요. 곧바로 세수를 한다거나 샤워를 하기도 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우리 뭐 외출했다 집에 돌아온 직후 운동 후 그리고 바로 샤워하는 것이 안 좋다고 봅니다. 우리 산물에 샤워하시는 경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근육통을 완화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덥다고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체내에는 찬물 샤워로 낮아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열을 발산하기에 오히려 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외출하고 들어온 후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것이 더위를 극복하는 데 더 좋습니다. 우리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땀이 배출되고 땀을 흘려 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면 혈관을 숙축시켜 혈압을 높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는 이열치열이란 방식으로 더위를 극복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과하게 체열을 올려 탈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 물 섭취는 필수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을 마셨으면 좋다고 봅니다. 네.
1: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데 흘린 땀만큼 수분 보충을 잘해줘야 한다 해요. 그래서 수분 보충을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여름철 강한 자외선을 오래 쬐면 피부 속 수분이 감소되고 그리고 탄력을 잃어 노화를 촉진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먼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 평소 8잔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차가운 음료수가 아니라 끓인 물을 식혀서 드십시오. 실내 온도는 섭씨 25도, 습도는 60% 정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물도 충분히 마셔서 직접적으로 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마시는 물도 적당하고 팩도 열심히 붙이고 그렇지만 화상을 하면 화상이 뜨고 모공이 크고 피부가 민감해지고 주근깨 기미가 많이 생긴다면 물광주사를 추천합니다. 우리 물광주사는 우리 피부 진피층에 직접적으로 영양물을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비타민, 콜라겐 등을 주입하여 피부의 수분을 보충하고 피부 15% 재생을 도우며 우리 피부 저항력을

0: 높여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네.
1: 그래요.
0: 네.
1: 여름철에 뭐 땀과 노폐물, 막기발의 모공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얼굴 청결에 각별히 또한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세안, 뭐 피부 청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0: 네. 네, 여름엔 우리 기온이 높고 습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드름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럴 때는 모공 속에 있는 먼지나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여름에는 피부에 기름기가 많은데 특히 유성 피부, 복합성 피부인 경우에는 거품이 풍부한 클렌즈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건성 피부거나 민감한 피부일 경우 클렌즈는 온화하고 자극이 적은 클렌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이다.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면 적합한 차수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는 뭐 녹차 하나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녹차 세안. 얼굴 클렌즈를 꼼꼼하게 하고 나서 차가운 물에 녹차 가루를 풀어 얼굴을 헹궈내 보세요. 녹차 속에 비타민 성분이 기미와 주근깨 형성을 억제해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헹군 후 수건을 이용하지 마시고 자연 건조시켜주신 후 기초 화장품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녹차 미용팩. 녹차 가루 두 숟가락과 요구르트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걸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발라주고 다 마르면 미지근한 물에 깨끗이 씻어냅니다. 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찬물이나 찬 수건으로 모공을 닫아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녹차 스팀. 스팀이란 마사지를 통해 우리 피부 모공 속에 있는 먼지나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건조한 피부에 적극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녹차 화장수도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흡수가 빠릅니다. 청주 400ml에 가루 녹차 2, 3g, 레몬 2개를 준비합니다. 뚜껑을 닫은 용기에 데웠다가 식힌 청주 400ml를 담은 다음 녹차 가루 2-3g을 넣습니다. 레몬 두 개를 납작하게 썰어 청주에 넣은 다음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한 달쯤 지난 뒤 레몬을 꺼내 버리고 화장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네, 한번 더 써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마지막 한두 문제만 이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피부를 위해서라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는 평소에 이식하지 못하는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는 생활 습관이 예상치 못하게 우리 건강에 위험을 주기도 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마시는 물이 수분 보충의 첫째입니다. 매일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음료수로 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끓인 물을 식혀서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숙면 관리. 좋은 피부는 숙면 시간과 맞비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숙면이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낮 동안 자외선과 공해 등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았던 피부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피부 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고 노화된 세포와 새로 생성된 세포가 교체되는 재생활동을 통해 우리 피부는 건강에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 운동을 많이 한다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갖다 줍니다. 우리 운동은 꾸준히 견제하시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과식하지 맙시다. 자신이 식사량이 80%만 드시고 수저를 넣습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립니다. 그리고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셔야겠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곡류는 우리 몸에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1: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뭐 피부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여름철 피부 노화 예방에 좋은 몇 가지 음식을 추천해 드린다면 첫 번째로 도마도. 도마도는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붉은 색을 띤 도마도는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모드입니다. 비타민E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견과류 중에서도 피부 노화에 예방하는 좋은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 역시 피부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비타민 B군과 각종 미네랄 등이 많이 들어있어

0: 피부 조직 재생 능력을 돕습니다. 다섯 번째는 꿀입니다. 꿀에는 풍부한 비타민과 광물질들이 함유되어 미백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검은 콩, 검은 쌀. 흡수되기 좋은 풍부한 단백질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주름 개선에도 아주 좋습니다. 뭐 이외에도 블루베리, 양파, 당근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1: 알겠습니다. 여름철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 연결 태평양 미용병원 전신아 선생님을 모시고 여름철 기후 특징으로 해서 피부에 나타나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4: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연입니다.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오늘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따라 부르기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습니다. 네, 벚꽃 타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요즘 벚꽃 타령 1절과 2절 다 배워내셨네요. 뭐 오늘은 그냥 복습하면 되겠죠.
5: 네. 네.
4: 굉장히 배우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5: 예, 옛날보다 빨라졌어요.
4: 옛날보다.
5: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곡을 네, 찾기가 좀 힘드네요.
4: 네, 어떤 곡을 배웠는지.
5: 예.
4: 네.
5: 아, 잠깐 이자로 바꿔드릴까요?
4: 네.
5: 낮은 거.
4: 아, 그렇죠. 네, 벚꽃 타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벚꽃 타령은 주룡 선생님 작사를 하셨고, 그리고 량성호 선생님의 작곡으로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뭐 1절 4절은 뭐 두 번만 딱 두 구절 암송하면 되겠죠. 어떠세요?
5: 이제 묻었잖아요.
4: 예, 기억하기가 좀 쉽죠.
5: 기억했으니까.
4: 예.
6: 한번 가봅시다.
4: 자, 가볼게요.
6: 우리 반주 선생님.
4: 네.
6: 장 선생님, 저 음량을 좀 더 주세요. 정서가 지금 아니 금방 음량을 더 주세요.
8: 조금 더.
6: 네, 예, 풀 주세요. 그러죠.

0: 일단 아니 음성이 들린 데 있습니다. 아하하리랑 아하 아 이게 다시 보세요. 아하하리랑 시작.
1: 아하하리랑
0: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음이 들린데

0: 지고.
1: 네. 그래, 네. 우리의 소망도 어떤 분들이 내려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한음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어에 여기만 사람 되겠는데 최고 대 지금 이제 약간 음이 들리는데 자.

0: 만도 만도 아이고에
1: 만도 만다 안 옮기군요.
0: 아하리랑 스리라 시작.
2: 아하리랑 스리라
0: 다시 한번 또 어떤 분부터 시작.

0: 뺐습니다. 한번 다시 가봅시다. 웃으면서 네
1: 7월에 건무지가 62평강 뽑을까?
2: 62평강
1: 뽑을 가보는지 몰라. 여러분들 활용 다녀봤지. 서성에서부터 토산에부터 그다음 서성 등강에 토산에 서성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쫙 지금 우리 영종원 그 밑에 거지 60리라면 62평강 뽑으라면 그 평강 뽑을 생각하면서 자 한번 다시 7월에 꽃무지개 갑시다. 10층 볼게.

이런 거 아닌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의 소절은 다 이제 쳐주고 흥겨운 멜로디 딱딱 이런 거 할래? 시작 시작 시작

0: 제가 노래 재밌습니다. 아, 이제 보세요. 그 우리 둘이 가서 춤 춰는데 흥겨운 멜로디 한디디 하잖아. 디 할 때 장고가 통 딱 장소를 명확하게 듣기잖아요. 그래 그 중에 뭐 이런 감각을.
1: 선생님 춤 잘 춤다면서.
0: 네, 뭐 춤. 아, 요 반응 높읍시다. 네.

0: 깊이요.
1: 예, 이런 거 저거 춤춰야지. 이들이 이래 흥이 나고 재밌습니다. 자, 반가우시. 자,

0: 더 원하네.
1: 얘안 덥구나.
2: 학생분들이 춤추셔야지잖아요.
0: 네. 정선아이들 학생분들 정서 올리자고 내 이렇게
1: 뭐 다 당겨야.
2: 아니 그리고 요즘 보면 무용교실 다닌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0: 예예. 예.
2: 네. 여기
0: 아니, 무용교실 안 다녔어요. 이제
2: 안 다니시죠?
0: 이분들 다닌 분 있으세요?
2: 네.
0: 다닌 분이 있는데 이제처럼 다녔을 때도 내가 이렇게 장단이 지금 올려주고 반주 올려주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는데도 아예 흔들면 무용하고 다니지 마세요. 아무 헤어 받았어요. 사람이 젠데서 이 동작 그래서 이대로 이대 손 딱 움직이는 제 옆에 분 어느 분인가? 이분 혼자서 이 지금 정서를 그지 못한 다 다른 분들 다 어깨가 으쓱한데 한 번 더 가보고 1, 2절 저리 가보고 가본 다음에 제가 그 우리 어느 신심 있는 분들 손도 두 분 두 분 이렇게 가면 시간 될 것 같은데
2: 시간이 아주 많아요.
0: 내 손 벌써 따라따라따 근데 옆으로한테 앞에서 따라 소리를 앞에다 따 이렇게 아 너무 힘들어.

0: 잘하셨어요.
1: 예, 이렇게 장단타면 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흥미나고 들은 사람도 흥미나고. 예, 노래는 이렇게 장단타면 부러집니다. 예, 이 노래 또 배우고 나면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장골 어미로 선생님이 더운데 두드려주겠습니다. 장골을 장단을 타는 걸 우선 반영했으면 이 장단어 장단 소리를 들으라는데
0: 반영 노래... 아니죠 이제는.
1: 예.
0: 1년이 거의 돼요.
2: 이제 7월 달이면 1년인데.
0: 혹시 방송한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2: 7월 21일.
0: 그럼요.
1: 그때 우리 오 선생님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아, 노래 배워주는 그 절목을 하자니까 제가 뭐 노래 한 곡만 배웠으면 되겠다. 그래, 그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하자고 했는데

0: 아니 그냥 시엘로 이렇게 계속 하다니까 그렇게 저는 거의
1: 1일인
2: 그러니까
0: 7월 달에 했으니까
2: 예. 7월 21일이거든요
0: 맞아, 7월 달까지 우리 어머나 선생님이 장고를 쳐주고 우리 장 선생님이 건반을 장단을 이거 우리 건반에서도 계속 장단 쳐준다 저도 같이 춤 쳐주고 하는데 아직도 이 장단 탈 줄 모르면 우리 다 실패한 거
2: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네. 1년 다니셨으면은 네. 장단을 아셔야
0: 돼요 잘하고 있는데 조금씩 네. 장단 타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네. 노래를 부를 때 노래 도취돼가지고 건반 소리 귀에 아이 들리고 장고 소리 아이 들리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건반 소리를 한짝을 들으면서 장고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노래 불러야만 이 소리보다 소리가 더 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한 번 더 1절만 해봅시다 그리고 네. 음악해라 저 반주 소리부터 들으면서 그거 소리를 생각하며 장고 소리 들으면서 우리 흥을 생각하며

0: 일단 아이템 같은데. 행복타령이 절로 나오. 행복타령이 절로 나오.
1: 네. 우리 앞에 세 분은 한번 해봅시다. 예? 네? 잘할 것 같은데. 다른 거 그냥 그 흙 마찬가지예요. 자, 7월의 꽃무지개 형광벌 물들이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지 어떤 분은 소리 안 했다. 혼자 저 이자 보면서 이자 또 세 분. 예? 숨 저 옆에 앉으신 학생분 좀 숨 계속 이렇게. 아. 그렇게 근데 너무 뜨지 마세요. 보세요. 아, 그 노래할 때는. 7월의 꽃무지개. 우리 밑에다 호흡을 가라앉혀서. 7월의 꽃무지개. 경남고를 물들이는. 2절, 두세 분. 시작. 자, 반가워.

0: 장단이 있습니다. 어디 모를 때 쓴가? 모를 때 써봅니다. 외시에 그 가사를 늘다 보느라고 내 앞에서 이거 하는데 전 날 보지 않아.
1: 이슬은 더구나 가사를.
0: 공부를 잘 아예 하는 학생들이라고. 인핀까지 보내주고 악보를 진지어두는 네 번째인데 아직도 가사를 들다 보면 공부를 잘 아예 하다만 숙제를 완성 잘 아예 하는.
2: 가사가 좀 외워 안 지죠?
0: 안 지지. 네. 이 가사를 외우기 제일 바쁩니다. 네. 아하, 하리라.
2: 그건 안 맞았죠.
0: 이 의미에서 가사를 봐야 되죠.
2: 그쪽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0: 안 봐도 되지 않을까? 다 같이 1절만 다시 해봅시다. 요, 우리, 그, 장소를 또, 지금 막 인승 7월 되지 않을까? 7월에 꽃무지개, 꽃무지개, 물로 꽃무지개 이렇게 피자가. 7월에 꽃무지개, 평화보를 물들이는 저 앞에다 가자.

0: 여우 우미 형 이렇게 고민 많지 않고 계속 저거 죽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선은 아예 그 소준 날에는 제가 노래가 흥해 난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7월에 내 개성으로 제가 가사를 앞에다 네, 울지 말고 그 가사를 앞에서 보셔. 예. 떡창 어느 분이 신심 있어요? 떡창으로
1: 한 분씩 다 하세요. 시간이 많습니다.
0: 이 노래가 짧아가지고
2: 이번에 여러분들이 역시 해보기시오.
0: 예, 여러분들이 빨리 배워가지고
2: 이렇게 들이
0: 원래는 한 구절 한 구절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짧지 않으니까 시간이
2: 전체 맞아 잘해.
0: 두부 시합시오.
1: 반장님이 워낙 그러잖아요. 반에서도 학생들이 반장 먼저 하시잖아요. 철순 수범으로 하세요. 그러면 박수.
0: 네. 얘처럼 화살 7월이 되는데 지물리만 7월에 꽃 모시게 혼리발 보면 시작.

네. 그 장단의 그 첫 이 북선에 들어가는 그 길 딱딱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 조금 늘어지게 들어간다. 제대로 못 들어간다. 나온다. 7월에 꽃무지개 평강도를 물들이는 앞에 맞춰주고 두어놓고 있잖아. 두어놓고 뒤에 가서는 그냥 살아살아 쉬거든.

0: 딱딱딱딱 부편에는 딱딱 쳐줘야 된다 마음. 이 서정적으로 아하리랑스 이름 늦었습니다. 아하리랑스리랑 부끄가라라다 이렇게 장난 8분 10분은 톡톡톡 또 치고 나가요. 자 어느 분 또 아 선생님입니다. 2절 2절 할 만해?
1: 아무
2: 아 괜찮습니다.
0: 서사세나 안 높지? 높아요.
1: 여기 안 없습니다.
0: 여 여쪽 안 높. 여기 있잖아요. 여쪽 안 높.
3: 또 높이.
0: 아예 여쪽 안 높답니다. 딱 좋단다.
1: 딱 좋아.
0: 중자작기 시작.

0: 없습니다.
1: 반반 약간 좀 작았어요.
0: 네.
1: 이렇게 해봐야 그다음 진심이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다 고맙다고 관계없이 다 했습니다. 처음 들어봤네.
2: 네. 그러니까. 자, 다음은요?
3: 다음은요? 처음 듣죠.
2: 다음에는요? 그 마이크를 좀 뒤에 예, 당겨주세요.
1: 네. 야, 노래하라 하면 벌써 얼굴부터 긴장해. 노래하라 하면 또 이렇게 입었어. 아, 내가 재미구나. 해보지, 뭐 이렇게 돼.
2: 네.

0: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행복하려니 설레요.
1: 땅땅 쳐야 되지.
0: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메가다 그만하자 노래
1: 끝까지 전부 가야겠네.
0: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
1: 계속 꺼내주라 말합니다. 딱 치고 있으니까 나

0: 형 잘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박사 못
1: 쳤어. 빛이 나.
0: 웃음 빛이 나.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 어때 빛이 안 잠까? 아, 이선 이거 아껴서 시간이 돼. 가사를 운이빨에 맞춰줘야 가사가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 입안에 다 먹어버려. 나오. 맞춰야 호흡이 계속 전략되죠. 네. 어렵다. 두 분.
2: 그 시간이 안 돼서 두 분이 같이 하실 것 같아요.
0: 두 분이 같이 하시죠.
2: 네. 같이 한 잔만 하면 되겠습니다.
0: 거의 됩니까?
2: 네.
0: 일절 합세요.
2: 빨리 하세요. 네.

0: 아유, 그 시간이 꽤 많이 있다고 했는데 두 분이 인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잘했어요. 네,
0: 만족되죠.
2: 다음 시간에 오면서 제 노래 들을까요?
0: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반 선생님이 안 계셔서
3: 갈비 있어요.
0: 아, 다음 시간이. 아, 제가 지금 시간 이렇게
2: 28일 29일
0: 다음 시간에 29일. 맞아요. 예.
2: 연수
0: 다음 시간에는 악보를 안 보고 노래를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시 할까요? 네. 자, 오늘 연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벽꽃 타령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연이었습니다.

장춘식 작 소설 아버지의 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0: 술기운이 오르자 속에 웅크리고 있던 화도 함께 비어올랐다. 정작 친구에게 느끼는 화는 아니었다. 친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소개해주려 했을 테니 비록 그 마음속에 돈을 꾸려는 계산이 섞여 있었더라도 그런 속내마저 오히려 순진하게 여겨질 만큼 셋째는 그에게 빚진 게 많았다. 연길에 발들일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자리가 생긴 것도 모두 그의 도움 때문이었으니 오히려 친구의 외사촌이라는 여자의 행동거지에 대한 불만이 죽기가 도도할수록 머릿속에서 벌컥벌컥 부풀어 올랐다.
1: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먼저 자리를 뜨는 거야? 신의 호구라고? 고중학력이라고? 그게 대수란 말인가?
0: 예전 같으면 신의 호구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농촌 호구인 자신도 연길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아무리 신의 호구라 해도 한국에 가면 다를 게 뭐 있을까. 그저 식당 주방에서 일하거나 홀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재봉 공장에서 바느질이나 할 텐데 요즘은 위장 결혼으로 비자를 따내는 일이 있다던데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나가는지 누가 알겠는가. 대견한 척하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솔기운에 감정이 격해진 셋째는 네온사인 불빛이 비친 유보도를 헤매다가 결국 위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기억에 선명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회사 건물 앞 속쪽 간판이 서있는 길가에서 위형을 만났다는 것만은 뚜렷이 떠올랐다. 위형은 비틀거리는 셋째를 붙잡아 어느 조용한 커피숍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진한 차 한 잔을 셋째 앞에 내밀며 말없이 조용히 함께 해주었다.
1: 위형아, 나 널 좋아해. 그런데 말이야.
0: 술기운에 혀끝으로 내뱉었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위형은 늘 그렇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셋째에게 차를 권하고 커피를 건넨 뒤에 생맥주를 시켜 함께 마셨다.
1: 네가 조선족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은데.
0: 그렇게 중얼거리던 셋째는 결국 정신을 잃었다. 그 뒤의 기억은 오롯이 사라져버렸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늦은 아침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위형의 집이었다. 예전에 그 5층 아파트가 아닌 2층짜리 별장이었다. 석재 산업의 번창을 타고 위사장은 위회장이 되었고 연길에서도 꽤 이름을 날린 기업인이 됐다. 집도 연길 남산기술계 별장촌으로 옮긴 지 오래였다. 위형의 어머니는 중풍 후유증으로 걸음이 다소 불편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셨다. 아침 식탁에는 유토와 한족식 순두부, 콩물과 백죽이 놓여 있었다. 어젯밤 과음의 여운으로 속이 메슥메슥하여 된장국이 생각났지만 담백한 백죽도 나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니 비로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마음이, 아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어젯밤 무슨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이 파편처럼 일부분만 스치고 완전한 그림을 이루지 못했다. 위형은 시물시물 웃을 뿐 셋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괜찮아요. 술 취하면 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회사로 나섰다. 며칠 동안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분명 무슨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도무지 생각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보름쯤이 지난 어느 휴일 위형이 약속 장소로 불렀다. 그런데 그녀는 나들이 옷이 아니라 가벼운 여행복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위형을 만난다고 정장까지 차려입은 셋째의 모습이 오히려 어색해졌다. 그녀는 눈치를 챈 듯 시장 골목의 옷가게로 들어가 잠바와 바지를 한벌 사고 운동화도 함께 샀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길을 나섰다. 목적지는 반시간 정도 거리의 조수지. 여름 무더위를 피하기엔 그만한 곳이 없었다. 조수지는 크지 않았지만 산속에 자리 잡아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시내보다 훨씬 서늘했다. 가끔 불어오는 물기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몸을 스쳤다. 물가를 따라 원두막 같은 낚시용 나무집이 몇 채 서 있었고 그들은 하나를 빌리고 낚시 도구도 함께 받아들였다. 셋째는 논과 물기를 다루는 나룻마을 출신이라 낚시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조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 탓인지 고기들이 입질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 두만강변의 작은 늪이나 물도랑에서 하는 낚시보다 특별한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위형이 가끔 고기를 낚아올리는 것을 보기가 더 신났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낚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였다.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돌아갈 택시가 없다는 것이었다. 위형은 그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 같다. 아니, 이것이 그녀의 작은 계략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니 산중에 밤이 깊도록 택시가 있을 리가 없었다. 세제가 환한 눈빛으로 위형을 바라보니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린 채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거 음모였구나. 그런 생각했죠? 위형이 스스로 모든 것을 밝혀놓으니 오히려 셋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내기에는 너무나 순수하게 고백했다. 더구나 그녀는 회장의 외동딸이자 이미 셋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여인이었다. 저는 조선족 여자들처럼 모든 집안일을 다 할 거예요. 조선족 음식도 배우고 있어요.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아이들도 조선족으로 키울 거고요. 전 정말 조선족이 좋아요. 그런 말을 하기까지 그녀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갔다. 그동안 아무런 기색도 내보이지 않아서 포기 한 줄만 알았는데 하지만 결혼한 이후의 삶을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설령 위형이 지금은 진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한들 시간이 흐른 후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녀 자신도 모를 일이었다. 셋째는 마치 거대한 힘의 포위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앞에서는 끌어당기고 뒤에서는 떠미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끌어당기고 떠미는 힘의 주황선을 넘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좌우로 좁은 출구들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지나쳐버린 뒤였다. 위형과 원두막 같은 낚시집에서 보낸 그 밤은 그처럼 청춘의 따뜻한 기쁨과 그것을 에워싼 두려움, 앞날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다음날 택시로 연기를 향해 돌아가는 길 옆자리에 앉은 위형을 바라보는 셋째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마치 천하를 얻은 듯 허공에 둥 떠오르는가 하면 만길 심연에 빠진 듯 갑갑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는 경치가 무척이나 낮아 보이기도 했다. 동북당에서 청명은 동장군을 떠나보내고 땅의 기운을 맞이하는 해토와 소생의 계절이었다.
나루 마을에서는 고향을 떠났던 적자들이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찾아오는 상봉과 단원의 날이기도 했다. 예시에는 청명 시절 우분분이라 했으나 그건 강남 쪽의 이야기였지 오늘의 하늘은 유난히 밝고 높았다. 산을 오르는 길에는 삽을 둘러맨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였고 가까운 산자락의 산소 주변에는 도시에서 온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셔진 산소에 가려면 마을에서 그리 높지 않은 산 하나를 넘어가야 했다. 산을 넘지 않으려면 남북으로 뻗은 노루골 냇물이 흐르는 하산길을 되돌아가야 했는데 거리는 곱절 더 멀었다. 예전에는 대개 산길을 택했지만 이제 부모님 모두 연로하시고 나 또한 산을 넘기 버거운 나이가 되어 대여받은 승용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후 거기서부터 걸어가기로 했다. 차에서 내린 후에도 길은 이어졌다. 다만 뜨락도로나 소달구지가 다니는 길이라 승용차가 들어가기에는 험했다. 안전을 위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는 이 길로 소달구지뿐만이 아니라 뜨락도르며 트럭까지 다녔었다. 노루골이라는 마을에 20호가 넘는 농호가 살고 있었으니까. 노루골이란 이름은 옛날 노루가 많다고 지어졌을 터이지만 인민공사 시절에는 나루대대 제7대로 불렸다. 다른 생산대는 모두 논이 있어 쌀밥을 먹었으나 이 7대에서만은 논이 없어 주식이 조밥이었다. 그래서인지 노루골의 좁쌀은 원근에 유명하기도 했다. 마을 운동회가 열리면 이겨도 좁밥 힘이요, 저도 좁밥 탈이었다. 올해 씨름에서 노루골 사람이 이겼다면서? 아참, 좁밥 힘이 좋구만. 하고 축구에서 지면 마을이 작아서 젊은이가 부족해 마흔 넘은 남정네까지 나서는 사정은 뒷전이요. 역시 좁밥은 좁밥이로구만 하는 시기였다. 비탈밭이 눈에 들어올 때쯤이면 20여 호가 살던 노루골 마을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마을이 사라진 것은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향진정부가 설립되기 바로 전해였다. 쌀밥을 못 먹는 서러움도 컸지만 아이들이 학교 가기도 불편하고 그 병이 났을 때 제때 병원으로 못 가는 위험까지 겹쳐 주민들이 대대에 집단 이주를 간청했다. 결국 호도 거리제가 실시되고 토지가 농가에 배정되면서 일곱 생산대가 각각 몇 호씩 나누어 받아 정착시켰다. 아직도 옛집터에는 과일나무 몇 그루가 듬성듬성 서 있었다. 가는 길에 아버지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던 자리를 가리키셨다. 딸아이가 핸드폰을 들며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함께 사진에 담았다. 어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너희 로아바이, 로아메는 여기서 살았단다. 로아바이는 여기서 세상 떠나셨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감개무량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그것만도 아닐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이 집터가 이제 역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집에서 몇 해 살지도 못하시고 아버지를 따라 진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루 마을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어머니의 심정이 그러할진데 얼굴이 조금 굳어졌을 뿐 좋다 굳다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대신 무덤 오른편 우쪽에 있는 산신제를 지내는 돌로 가셔서 거기에 남아있는 산신제를 지내는 돌로 가셔서 거기에 남아있는 산

진짜 흔적을 살피셨다. 작게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 말 듯했다. 이미 쥐구멍과 소 발자국 자리에 흙을 덮어 메운 흔적이 보였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합장 봉분에 흙을 몇 삽 더 보태어 올리셨다. 비석 앞의 상돌은 제법 번듯하고 매끄럽게 광이 나 있었다. 어머니는 상돌에 백지를 펴고 재물을 차리기 시작하셨다. 딸아이도 할머니를 거들어 음식을 꺼내드리면서 조용히 정성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산소를 그저 산이라 부르셨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까. 어릴 적 한 번은 아버지 아바이산은 왜 요렇게 작숨도?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산이라 했지만 실은 밭 한켠에 솟은 작은 언덕에 불과했다. 소나무 몇 그루와 주변 관목들이 어우러져 평범한 둔덕보다는 위험이 느껴지긴 했어도 엄밀히 말하면 산이 아닌 밭지경에 가까웠다. 언덕 위와 아래 모두가 밭이었으니.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곳이 명당이라고 하셨다. 5대를 이어 외아들만 태어나던 집안이 우리 대에 이르러 아들 셋이 모두 가정을 이루고 가지를 쳤으니 그럴만도 했다. 게다가 아들 둘을 대학에 보냈다는 소식에 마을에서는 조상의 산소덕을 톡톡히 본 것이라 수군거렸다. 물론 아버지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한 번도 수긍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다. 워낙 말수가 적으신 탓도 있었지만 더 깊은 이유는 셋째에게 있을 것이다. 그날도 청명이었고 그 산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올리고 음복을 하며 자리에 둘러앉아 있었다. 제사상에 오른 음식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다. 그때는 할머니도 여전히 건재하셨다. 할아버지는 환갑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못다한 수명을 대신 사시는 듯 여든이 넘도록 마을에서 장수 노인으로 천수를 누리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셋째가 김선우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호와 김리는 짜고배라도 잘들 살더라는 둥 요즘 연길에서는 한족과 조선족의 통혼이 흔하다는 둥 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손에 땀을 쥐었다. 셋째가 말을 더 늘어놓기 전에 아버지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도 한족 며느리는 안 된다.

소설 아버지의 산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입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단오 명절을 맞이하는 이번 달 이 6월 달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원래는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게 흔치는 않는데 또 명절이 돌아오고 우리 이 근해 보신 한우는 오래 쓰면은 여러 가지로 오장육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와서는 우리 건강한 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장육부의 치료를 동시에 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보장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약공장 측에서부터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입니다. 보조금 1,000원씩 나가는 것은 우리 그 제약공장 측에서만 하는 우대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레이저 치료기계도 드리고 Q10도 드리고 이래서 이런 우대활동 있다는 말씀 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 어지럼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시다. 어지럼 증상, 평상시에 항상 어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급하게 아주 급진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는 우리 빨리 병원에 가면 좋습니다. 이게 기실에는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보면은 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가 쓰러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주위가 빙글빙글 거서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고 식은 땀이 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걸음걸이

0: 우리가 걸음걸이가 삐틀대면서 말거성 어눌해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같이 어지럼증이 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우리 빨리 치료하는 게 우리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걸 도둑이게 되면은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이란 말입니다. 먼저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어지럼증은 우리 뇌세포가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변상시에 노바이즈 빙변이라는 이런 MRI 결과람 있었던 사람들 이 뇌세포가 많이 죽으면서 뇌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면 그런 거리라 많이 됩니다. 비틀대고 이러던 분들 우리 이런 그 어지럼증을 겸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네보신 환을 쓰게 되면은 자꾸 쪄가면 어지럽던 사람들 귀도 잘 안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눈이 이런 사람들 눈이 같이 뿌옇고 눈이 이 물체가 두결로 돼 보이거나 얼른 되거나 이런 증상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네. 나도 지금 나 공사에 부서 있으면서 그냥 피곤급이 앉아서 그런지 머리 늘상에 싱하고 정신이 안 나고 영 머리 세게 아픈다 어떤 때 그냥 막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플 때다.
0: 네.
2: 그러면서 또 기억력도 많이 자꾸 상실되고 무서워서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건네파시 하나 먹었는데 저는 한 반년 동안 먹었는데 여수면 효과가 영 좋았습니다.
0: 네.
2: 요즘 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도 안 나던 게 깜빡깜빡 자꾸 잊어지도 못지 기억력도 많이 돌아오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0: 네. 네
2: 그리고 저녁이면 귀에 쏘지는 한 소리 세게 나는지 병원에 물어보니까 나 콩팥이 허해서 그렇다 이랬대다.
0: 네.
2: 그래 그런지 소리 저녁에 턱 늦게 하면서 어떻게 무슨 전기살이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냥 낡은 소리에서 나는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소리에서 나더라 말고 그런 저기 소리 같은 게
0: 그래서 소리 나는 것도 바쁩니다.
2: 예, 옷 자지 못하겠어.
0: 네.
2: 신기 영면에서 자지 못한 데 자꾸 소리 나가
0: 정신이 안 나죠.
2: 예, 자지 막 난다. 그러니까 나 그래서 지금 이거 뭔 게 그것도 뭘까 지금 요즘에 내 많이 좋아져서 어제 술 뭔가 소리도 덜 난다.
0: 네.
2: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잔다 요 시간에는.
0: 예.
2: 그리고 소변도 잘 나도 안 가고 혹시 나간데 또 소변 색이 또 진하고 오랫동안 있다면 또 손 진한도 잘 나가지 않을까나 냄새 많이 나고 거품이 많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눈썹이 어찌 난 여리신지 그냥 눈이 깔깔하고 그냥 눈이 침침할 쓸때다. 근데
0: 당연히 진 사람들
2: 그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해결돼서 눈이 술 깔깔았습니다. 저는
0: 그렇죠. 간 콩팥에 직접적으로 줬습니다.
2: 네. 특별히 줬을 때다. 그래도 더 좋은 건 난 뭘 줬는가 하면 이 변비부터 해결됩니다. 이거 먹은 게.
0: 그렇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음양 평형이 잡아지고 몸에 진액이 돌면은 변이 자꾸 장도가 마르던 사람들 그렇게 해결되면은 변비가 잘 해결됩니다.
2: 네. 그래서 지금 변비 해결가 좋지. 그럼 날마다 어제 먹으니까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다. 여기 앞으로 앞에 다나 어제 불편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다리에 내도 하고 기운도 나는 게 알린다. 그리고 여름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오늘 또 먹자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느 일정 정도 내시 있는 분들 어지럽다 얘기를 달고 삽니다. 어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도 아물아물 잘 안 보이고 우리 백내장이란 진단을 받은 적도 있고 눈앞이 뿌옇고 물체들이 두게 돼 보이고 아니면 중간에 우무각에 들어가 보이고 이게 다 우리 그 눈이 암울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지금 건너버스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머리가 항상 아프지, 어지럼증 나고, 가슴도 둥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건의,

0: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내 보시한 수고 있는데 지금 이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제는 제일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0: 예, 겨우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면 경력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진 게 알립니다. 지금.
1: 예.
0: 예. 겨우 이거 공방식 도시 않아서 예, 저변 차수도 많고 저변이 시원히 다 나가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잠을 자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 이약 쓴 다음부터 예, 그 뭡니까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네. 예. 저기 하루 전에 지금 한 번밖에 안 놉니다 지금.
1: 네.
0: 그, 네. 그러니까 예, 잠을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마가지고 지금 정신 나는 게 알린다 지금.
1: 그렇죠.
0: 예. 야, 정말 생활밖에 이약 쓰 여름에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계속 쓰다 그럽니다.
1: 네. 요즘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있고 약에서 약도 두드리고 뇌에서 치료기계도 드리고 큐십도 드리고 합니다. 예. 예, 예. 맨절이 기워놔서 우대 활동 있습니다.
0: 네. 예, 우대 활동 좋을 때 오늘 뒤에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예, 오,
0: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 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네가 건강해야 우리 살아도 산 것 같고 또 이 네 신경 전달이라든가 이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대뇌 중추 사령부가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머리에 보면은 우리 선징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주시포라는 게 있고 뇌세포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신경 문제 그 다음에 기억력 문제 다 우리 대뇌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2: 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건재 보상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아, 이 머리가 항상 신나면서 혈압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러면서 귀에서 소리도 좀 소리 자꾸 나지 어쨌든 증상이 많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 썼는데 이거 써서 얼마에 벌써 한 성날 되니까 벌써 이 혈압도 좀 더 크게 바로 없고 그리고 저 혈압이나 그 잠이가 또 잘못 자던 게 지금 잠이 잘 온다만 합니다. 그러니까
1: 네.
3: 어쨌든지 이 고혈압에 약 쓰면서 옛날에 약 쓰기 전에 영 잠을 할 텐데 지금 잠 다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소변이 나사진 계약이 남아없지.
1: 네.
3: 예. 한, 소변은 예, 벌써 예, 저 한 달 되니까 예, 조금씩 예, 나사진 계약이 남아없지. 그러니까 아주 나사진 계약이니 완전히는 안 된다.
1: 소변이 잦다, 소변을 받아 시원하지 못하다, 심지어 예.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네, 혈세포 나간다, 이러던 사람도 그게 싹 없어지는 약입니다.
3: 예, 글쎄, 나도 그래,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게 소변 인재가 쪼는 게 아긴 나면 지금. 그러니까 예. 여기 내게 맡겼다고 지금. 그래서 기억력이 또 지금 이게 도와주는 게 아긴 나면.
1: 예.
3: 근데 어쨌든 이 약이 어쨌든 내게 맞으니 나는 이 약에서 아마 좀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다.
1: 고생이 계속 쓰게 되면은 실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기억력 감퇴증 심에 이미 걸려서 초기 고생하는 사람들 전문 치료하는 약입니다.
3: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3: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런 뇌세포에서도 우리 뇌라는 거는 사령부기 때문에 정말로 별난 구조가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도파민을 분비하는 흑질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뇌, 소뇌, 그다음에 전두엽 이런 모든 부분에서 뇌도 조그만 것 같지만 그 하는 일이 다 따로 자기 일이 다 따로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4: 예, 건네보세요. 화는 선생님 강의하셔서 지금 우리 현재 두 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어제 썼는가에, 이 뭔가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콩팥이 좀 좋지 않는지, 어쨌든 허리 앞부에 소변이 조금 더 풀이 나갔다만 한다. 근데 그게
1: 네.
4: 한 20년 안 먹고 이랬을 때다, 선생님. 이제 한 아파트를 네. 먹었는데.
1: 그 가슴 두근당 거린다는 거는 이 약수는 바로 났습니다. 사인 원질 이런 걸에 이런 사인 이런 약이 들어가 나서 가슴이 두근당 거리고 짜증나고 잡으려면 아요.

0: 보고 누군지 쫓겨온 것 같다. 이거는 이야기에서 대부분 치료 다 봅니다.
1: 예, 그 두 가지에 콩팥이하고 이 심자에 구여지 때까지 한순간에 기다리는 소변이 더 분이 없어지고 심자에 별이 자꾸 좀 두근거리고 긴장감 느끼는데 편안 앞대다 한순간에 예. 40일 썼는데 용조수 너무 든든한 감이 나는 게 영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지 그 거리 좀 빈두통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빈두통이 아픈 게 이렇게 좀 처음에 한 4월 먹고 또 아프고 예, 또 4월 먹고 또 아프고 이렇던지 그 다음부터 뭐를 먹을까? 이 아직까지 지금 떼어야 난다, 약이. 예. 약이 좀 좋습니다. 예. 빈두통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조금 나고, 긴 얘기 나고, 그러니까 나, 그 다음에 조금, 예, 저녁에 마음 편안하니까, 잠도 좀 용이, 별이, 오면서 이렇게 서로 잠 오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지금 편안한 게.
0: 예, 우리 오빠도 약이 많지 않습니다.
1: 예, 첼레세, 어째 그렇게, 약이 확실히, 이게 좀 막, 곰팥이 세게 돈다네. 그렇게 좋은 약 타내한 거 다 써도 아이들이 이게, 처음에 다닐 네 번, 다섯 번 오는데, 한 두 달 반 썼는데, 예. 어제는 두 번, 그래서 만에 두 번, 한 번, 이렇게 눈나, 소변 본단다. 그러니까, 이런 약은 좋은 약 처음 봤다. 이번에 또 싸겠단다, 또, 예.
0: 네. 우대 활동도 있고 하니까, 예. 참가하시죠.
1: 예.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하시죠.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종합적인 약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그것보다 먼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되고 오장육부 중에서도 콩팥이나 간이 건강해야 되는데 간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꼭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저도 건강보신한 수원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겠었는데 이게 쓰니까 소변 전 이전에 보고 예. 한 시간에 또 보고 한 시간에 또 보고 그래 이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예. 그래도 소변 시원하게 안 나가네 소변 시원하게 나가 그래도 허리 아팠는데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도 무릎 관절이도 네. 아팠습니다. 근데 무릎이 네. 아예 아프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네.
3: 그래도 귀에도 또
2: 네.
3: 소리 나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뒤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암울대고 이런 데 전문 씁니다. 네. 그게 예 그런 치료에 확실히 효과 봅니다.
3: 이 콩팥이 돕는 약이 제발 최고 약인데 그래 이번에
0: 환경 그렇죠. 전문 불순하는 예. 약이니까 예.
3: 예, 예 이번에 싸서 계속 쓸 예상입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어지럽다거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눈이 뿌옇다거나 이럴 때 우리 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문 뇌를 건강하게 하고 복원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그녀 보시완 우리 그 현웅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암울대고 잠이 아예 오고 허리 다리가 시큰대고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증이 있고 신경문란이 있고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이 그렇게 너무 많진 않는데 우리 이 약은 실면증을 비롯해서 각종 신경문란 이 방면에서 가슴이 두근대고 누군데 계속 쫓겨오는 것 같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좀 쪽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신경계통이 문란으로 생긴 병 역시 우리 근뇌보시환을 추천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0: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 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 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 광고복에 다섯 곽 싸면 네 곽을 떠드리고 열 곽에 열두 곽을 떠드립니다. 약에서 약을 떠드리는 제약 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이란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성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성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길을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는 가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콩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간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간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열이 시다 보면은 코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뽑히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영기관 공약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네.
3: 나는 어째 썼는가 하다면, 항상 이게 맥이 그래서 밥 맛이도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런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화 넘어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검사할 거 아니에요. 간이가 염치 있다는데.
2: 네.
3: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저 약을 재단 거라는 데 싫다고 해서, 난 집에 가서.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이게 밥맛이 돌아서더라만 합니다.
2: 네.
3: 네. 이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 다음에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만
2: 네.
3: 그러면 벌써 또 손에 얻어 쓰기는 넣었다 썼는데 낯이가 완전히 그 검은색이 뜬다만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많이 좋아졌다 염치 뒤에 어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어쨌든 내 몸이 이렇게 특별히 다른 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다른 약 써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 혹시 하지마 이거 장기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 몸이 되겠다만 그래 오늘은 이제 선생님께다가 이 약을 소개를 좀 감사합니다.
2: 네, 치료 잘하십시오.
3: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몸에서 예,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앤이 들어서 그런지 늘 맥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뗐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주위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해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째가 이렇습니다. 영 좋지. 예. 예. 그리고 예. 잠을 자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아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 쓰고 있는 수면제를 떼고 야 잠을 잘 잡니다.
1: 그리고 예.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2: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네. 좋습니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예. 그 병원에가 검사를 할까 강내나 복수 시초랍니다. 예. 그래 예.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자라서 너는 지금 아저씨 기각에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전에 반년 썼으나 내 동생이지.
1: 네.
2: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지 그러면서 예. 그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래서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 했는데 지금 몸이 붓기니 싹 내리고 예. 소화해야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래서 술을 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네. 예,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본 거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대발 받다 그랬잖아 드립니다.
1: 이번에는 열곽사도 열두곽을 또 드립니다.
2: 예.
1: 스물두곽이나.
2: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다 되지?
1: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5012797번.
0: 네. 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콩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정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 명절 5대 활동 진행 중인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하여 중화는 중화민족의 따스한 요람입니다. 아래 재관석 작사 윤일남 작곡의 중화는 요람을 이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정든 땅은 추억이 뿌리는 삶의 터전이고 정든 얼굴은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아래 임춘영 작사 박문국 작곡의 정든 땅 정든 얼굴을 홍윤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행에 대한 애착이 보이는 가요한수 준비했습니다. 아래 리흥목 작사 최룡훈 작곡의 전설의 내 고향을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기적들입니다. 김웅 전 작사, 동유철 작곡의 우린 행복해를 김웅, 리종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기 어려운 산뿌리처럼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탱하지만 표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호원 작사, 라송수 작곡의 아버지를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경기는 수많은 이들이 가슴 속에는 미래를 향한 희망의 땅입니다. 아래 김인덕 작사 박재성 작곡의 아름다운 연기를 묘성사연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과 문화를 만나는 즐거운 일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곤 하는데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석양 같은 풍경이지만 마음은 다른 기분, 여행은 그 자체로 배우미로 위로입니다. 자연이 선물해준 풍경부터 현지인의 소소한 일상까지 여행이 주는 즐거움은 바로 이런 것에 담겨있겠죠. 길로에서 만난 순간들이 모여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행의 진짜 의미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은 결국 풍경이 아니라 그때의 자신을 기록한 추억입니다. 추억은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죠. 먼 훗날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또 다른 행복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삶의 소소한 순간들을 기록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인데요.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전하는 시간. 오늘은 중국 호북성의 중심도시죠. 무한으로 떠나는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역사와 문학, 고적과 자연 풍경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 무한 대표 명소 황학루를 시작으로 박물관의 진귀한 무형문화유산,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청량채까지 차례로 둘러보겠습니다. 잠시 후 무한 여행을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계속해 무한 여행에 대해서 함께 해보죠. 먼저 무한의 상징이죠. 황학루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황학루가 자리한 황학루 공원은 총 면적이 40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공원 안에만 80여 곳의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1985년에 재건된 건축물로서 전통 곳 건축 양식과 현대공사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대표 걸작이라고 합니다. 1985년 재건 공사 당시 건축팀은 청나라 시대의 동치루를 본따서 설계했고 현대 건축 공법으로 중국 고전 건축의 진수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광학루는 높이 61.7m의 사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장강을 마주하고 서서 웅장한 위용을 뽐내는데요. 광학루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바로 사면팔방 양식입니다. 사면팔방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하학적인 상징입니다. 정사각형 안에 팔각형을 겹쳐 설계해 천지의 조화를 표현한 거죠. 실용적인 기능면에서도 차별점이 뚜렷한데요. 1층부터 3층까지는 사각형 구조로 건물 전체의 안정감을 더하고 4층과 5층은 팔각형으로 제작해 어느 방향에서든지 300길로 유명하고 북구역은 장강 물길과 어우러진 자연 풍경, 사계절 꽃이 피는 화초 정원이 펼쳐집니다. 남구역은 역대 시인들의 목적과 서예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관이 줄을 이루며 서구역은 황학루 본관과 각종 문화체험 시설이 모인 공원 핵심 구역입니다.

그중 동구역의 대표 명소는 단연 악비정이겠죠. 악비정은 1983년 무한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정자로서 악비 청동동상 바로 앞에 위치했습니다. 정자 안에는 악비 유품과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고 그의 일생을 기록한 비문도 새겨져 있답니다.

지리산으로 황학루로부터 574m, 백운각으로부터 302m 떨어진 산책로 중간에 자리하여 관광객들이 편하게 들르기 좋은 곳입니다.

건강 추천 동선은 압비정, 동상, 공덕방 순서로 역사의 흐름 따라 둘러보는 것이 좋은데요.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함께 들으면서 비석에 새겨진 옛 이야기를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인근 폐군각에 올라 장강 풍경을 바라보며 압비의 대표시 만강홍을 읽어보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네, 잠시 여행의 여유를 느끼며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황학루 공원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황학루 공원은 단순한 경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당조 시인 최호의 90년 완공되었고 황학루로부터 118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소 곡필정은 전설에 따르면 리백이 최후의 황학루시를 읽고 감탄한 나머지 붓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정자 내부에는 속조 책상과 문방사우가 전시되어 당조 시인들의 풍류 문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고 12개의 구리 기둥이 정자 전체의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 준다고 합니다.

기석관은 실내외 전시장에 귀한 형태의 돌 총 297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자연이 빚은 산수화 모양의 돌들이 관람객의 잔탄, 감탄을 자냅니다. 1998년 개관한 뒤에 전국 지질학 애호가들의 필수 방문지로 알려졌고요. 자주원은 흑백 콘트라스트의 명 청양식 건축으로 부지 면적이 141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정원 곳곳에 자주색 대나무가 심겨 고상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12공랑과 연결되어서 천천히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모태똥의 시가 새겨진 정자가 있는데요. 3.2m 높이의 청석 비석에 보살만 황학루와 장강대교를 소재로 한 명

아시죠? 수조가도 U형이 새겨져 있고 정자 자체는 높이 9.5m로 웅장한 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물관도 여행지에서 빼놓지 말고 둘러보면 좋은 곳인데요. 허북성 박물관은 동호 근처에 자리했고 이 박물관은 11.5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24만 2,757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답니다. 그중 국가 1급 무형문화유산 1,000점이 넘지요. 특히 청동기, 칠기, 간도, 금옥공예 우리나라 최고의 컬렉션을 자랑합니다. 다음은 무한신에서 차로 1시간 30분 이동하면 도착하는 화북의 소나무 계곡 청량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발 800m 고지에 자리한 여름 피서 명소로 2006년 개장했고 국가 4A급 관광지인데요. 도심보다 기온이 6-8도 낮아서 무안에서 가장 서늘한 곳으로 유명하고 사계절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4월 봄에는 10만 그루 야생 벚꽃이 계속 계곡 전체를 뒤덮어 화중의 벚꽃 명소로 불리우고 있으며 천묘 규모의 자몽련과 진달래가 함께하여 분홍 보라 붉은 삼색꽃 축제를 연출합니다. 반딧불이 소식하는 영롱곡은 야간 개장 시 마법 같은 불빛 정원이 되는데요. 무더운 여름에는 다양한 야외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m 높이 등반 폭포에서는 암벽계단을 따라 폭포를 오르는 스릴 넘치는 활동을 즐기고 통천호에서는 맑은 에메랄드빛 물에서 수상 레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렴동은 서늘한 동굴 안에서 15m의 높이의 동굴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고요. 10월부터 11월 가을은 200헥타르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며 주홍 협곡 코스가 인기를 끌고 고산 계단식 차밭에서 직접 차 수확 체험도 가능하답니다.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에는 수정 같은 안개소리가 소나무를 장식하고 얼음폭포 관람과 온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1박 2일 여행 일정으로 방문한다면 구름바다를 조망하는 운해각, 유리천장으로 밤하늘 별을 감상하는 반야원에서 숙박을 하고 현지 특산 음식인 산나물찜이나 야생 벚꽃 꿀차를 맛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0: 여행의 시작은 연영미의 여행 가이드에서.
1: 네, 현지 음식도 빼놓을 수 없겠죠. 미식이 주는 행복, 모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하는 중국 중부 대표 미식 도시로 맵고 진한 국물 요리와 간식이 투수두룩하여 미식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모하는 아침 식사 문화가 유명하고 유명한 미식의 도시로 서민 음식부터 전통 요리, 야식 간식까지 다채로운 맛을 만끽할 수 있어 미식 여행객의 필수 방문지라고 합니다. 먼저 무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침 메뉴를 살펴볼 텐데요. 또한 무한의 상징 음식이죠. 무한 음식의 대표 주자는 단연 우장면입니다. 쫄깃한 면에 참깨장, 다진 파, 절인 무를 넣고 비벼 먹는 건비빔면으로 고소한 참깨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현지인의 아침 단골 메뉴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계탕인데요. 민물고기를 오랫동안 푹 끓여 하얗고 진한 국물에 간은 쌀국수를 말고 후추로 얼큰한 맛을 더했으며 요가를 찍어 먹으면 더욱 별미라고 합니다.

삼선두피도 대표적인 음식이죠. 쌀과 녹두 반죽을 바삭하게 부쳐 껍질을 만들고 안에 찹쌀이나 돼지고기, 표고버섯, 죽순을 채워넣은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찹쌀의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닷컴 지나며 무한가정의 대표 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창어는 장강에서 나는 오류로 통째로 쪄서 담백하고 살이 부드러워 옛날부터 명성 높은 요리입니다.

해가 지고 야식 시간이 되면 무한거리는 또 다른 맛의 세계로 변하죠. 여름 최고 인기 메뉴는 기름볶음 새우로 각종 양념에 푹 졸여서 껍질까지 양념 맛이 배어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단 매콤한 맛의 오리묵 조림은 무한 특산으로 여행 기념 간식으로 많이 구매들 하고 있답니다.

치킨, 륜근 샌드나 찹쌀떡 등 길거리 음식도 야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데요. 그리고 무화는 가재산업이 도시 전체 야식 문화를 이끌어서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온 도시 사람들이 작은 가재새우를 많이 먹습니다.

네, 조리 방법은 가재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낸 뒤 흑설탕, 된장, 붉은 고추, 산초, 팔각, 맥주를 많이 넣고 오래 조여줍니다. 국물은 붉고 진하며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어우러지고 남은 국물에 국수를 비벼 먹으면 최고라고 하네요.

다른 맛으로는 물에 소금과 생강만 넣고 찐 뒤에 마늘 초장에 찍어 먹습니다. 가재 살포면의 달콤한 맛이 살아나서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데요. 사람들이 길가 포장마차에 둘러앉아 가재를 먹는 풍경은 무한 여름밤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네, 무한 미식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현지 골목을 돌며 진정한 서민의 맛을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황학루부터 무한의 매력적인 여행지를 둘러보았는데요. 역사와 자연, 맛있는 음식까지 갖춘 매력의 도시 무한.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발걸음을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여행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좁았던 시선이 넓혀지는 것이죠. 길에서 만나는 푸른 산, 잔잔한 바다, 정겨운 마을 풍경은 마음속 스트레스를 모두 씻어줍니다. 여행을 꼭 멀리 갈 필요는 없고요. 가까운 도시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둘러본다면 발견할 즐거움이 많습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우연과 추억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요. 여행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매일의 삶의 활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틈틈이 짐을 꾸리고 떠나보는 것, 그것이 삶을 채울...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말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나서 자란 그 땅, 가족과 함께한 그 시간, 그리고 가슴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일 것입니다.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김은연 가수가 부른 고향은 전해드립니다.

백씨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리영군 가수가 부른 백씨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분, 바로 부부입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한평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벌써 6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거리 풍경이 어느새 여름 한가운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밖에 나가보니 사람들의 옷차림이 많이 얇아지고 한결 화사하더라고요. 가벼운 셔츠, 시원한 원피스, 각양각색의 반팔 티셔츠, 이렇게 하나둘씩 얇고 밝은 옷차림을 보니까요, 덩달아 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정말 어찌할 수가 없나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씨 참 쉽게 영향받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흐린 날은 왠지 우중충하고 또 햇살 쨍한 날로 보게 되면

발걸음이 또 가벼워지와 가벼워지기도 하고 게다가 옷 한 벌만 새로 입어도 그날 하루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기분이 날아갈 듯 들뜨기도 하죠. 아마 그래서 여름이 오는 게 더 기다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길어진 낮, 더 환한 거리, 더 자유로워지는 옷차림,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니까요. 화사하고 디자인이 특별한 옷으로 선택을 해서 입어보십시오. 어느새 발걸음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삶의 지혜는요,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그림과 액자는 벽면을 아름답게 채울 수가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액자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나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그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요. 집안 분위기를 달리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벽을 사진과 그림 등으로 꾸며 포인트를 주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기본 벽 인테리어에 따라서 회화 작품부터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까지 다양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벽지가 화려하거나 벽면에 많은 포인트 소품이 걸려 있다 보면 액자는요, 컬러감이 없는 심플한 것을 선택해 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자칫 서로 너무 과하면은 과한 벽 장식으로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질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더우지는 날씨에 에어컨 가동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에어컨 가동 시 내부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변해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해 냉방병이 생기게 됩니다. 또 에어컨 냉각수에서 발생을 하는 세균이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공기 중으로 퍼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냉방병의 주요 증상은요 콧물 발열, 기침 등이며 일반적으로 여름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춥거나 두통, 기침 증상이 있다가 실외에 나왔을 때 호전되는 경우는 여름 감기가 아닌 냉방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병에 걸리면 아주 어지럽고 두통이 있으며 식욕이 감퇴되고 피로감을 느끼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냉방병 예방 팁으로는요, 에어컨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냉각수를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 교체하기, 내부의 온도 차이 5도에서 6도를 유지하기, 두세 시간마다 환기하기, 비타민 함량이 높은 과일 섭취로 면역력을 키워주기, 차가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 수시로 또 마시기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의 재현은요, 주방 인테리어 팁입니다. 과거에는 어머니들께서 혼자 벽을 보고 요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은 혼자 요리하는 것이 아닌 거실을 바라보며 요리를 할 수가 있는 오픈형 주방이 흔하죠. 이는 가족들과 함께 소통을 하며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서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듯한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 주방은요, 화이트 컬러를 사용하기에 일반적입니다. 흰색은 공간을 넓게 표현을 해서 주며 또 더러워진 부분도 눈에 쉽게 띄어 바로바로 청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흰색이 밋밋하다고 생각 든다면 중간중간 포인트가 되는 소품을 통해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온색의 컬러는요, 색상이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방 포인트 컬러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여름철 차량 관리 방법입니다. 여름 장마철에는요, 수분, 먼지 등으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졸음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목적지 도착 2, 3분 전부터 에어컨을 꺼서 차량 내 수분을 증발시켜 주는 게 좋으며 에어컨 필터는요, 1년에 한두 번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똑똑한 락스 활용 방법입니다. 싱크대 안에 배수구에 물때가 잔뜩 끼었다면요, 가급적으로 청소를 하는 밤에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청소는 밤에, 그렇죠. 먼저 랩과 고무줄을 이용을 해서 배수구 구멍을 막은 다음 락스 희석액을 붓고 하룻밤 동안에 그대로 두면은 손을 댈 필요도 없이 물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락스 희석액 안에 지저분한 거름망이나 싱크대 뚜껑도 같이 넣어두면은 함께 깨끗해집니다. 화장실 청소도 같은 원리로 욕실 화나 또 샤워 커튼 아래 잔뜩 낀 물때도 대야에 락스 희석액을 붓고 하룻밤 동안 그냥 담가두면 전혀 힘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여름철 침실 인테리어 팁입니다. 침실의 시원한 느낌을 연출해주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소재인데요. 무겁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극세사. 장모 대신에 가볍고 뭐 시원한 소재의 벽지나 이불, 커튼, 쿠션 등을 함께 배치하면 분위기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소재는요, 린린리리틴. 네, 린린리리틴인데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직물 소재를 사용하면요, 소재가 주는 특유의 시원한 느낌으로 침실 분위기를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린린은 수분을 흡수해서 이를 활용을 해 열을 분산하거나 저장을 하는데요, 실내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습한 여름 보송함을 느낄 수가 있는 레이온 소재의 침구는요, 잠자리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레이온은 땀 흡수가 꽤 빠르고 촉감이 차기 때문에 여름 침구 소재로 추천드립니다.

안에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화장실은 늘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좋은 환경 중에 하나죠. 특히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면 곰팡이 서식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요, 김이나 약도 과자봉지에 들어있는 군조제를 모아두었다가 부직포 주머니에 담아서 욕실에 매달아 놓으면 습기가 없어지면서 곰팡이 발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곰팡이가 있는 욕실 바닥이라면 헝겊에 소다 풍물을 적셔 닦아주십시오. 소다와 식초를 함께 사용하면 오래된 곰팡이 얼룩도 문제없이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좋은 원목 가구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원목 접합 부분이 짜맞춤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구의 소명과 질은 결합 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죠.

싼 가격의 가구라면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 조립이 손쉬운 못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충격에 약해서 오래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원목 가구는요, 짜맞춤 기법으로 만드는데 이는 나무와 나무가 맞물려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감재와 접착제는요,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침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감재는 화학 도료와 천연 도료, 천연 도료에 또 첨가제를 섞은 기능성 오일로

변할 수가 있지요. 네, 요즘은요,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학 도료로 칠한 네, 경제품이 많이 있으나 친환경 제품이 많이 있으나도 아직도 일부 가구 공장에서는요, 생산 원가 절감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값싼 화학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자발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천성 부순의 열사 라이언화입니다. 라이언화는 1925년생으로 사천성 부순현 출신입니다. 아담한 제고에 단아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며 순박하고 성실하며 소박한 성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1943년 6월 청도에서 왕일평과 결혼을 했고 결혼 후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소학교를 졸업한 후에 회계학교에 다녔으나 당시에는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집에서 가사노동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이언화의 남편은 1934년 7월 야안에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으나 얼마 안 되어 지하 당 조직이 와해되면서 적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출국 후 한동안 당 조직과 연락이 끊겼다가 1948년 3월에 다시 입당을 했습니다. 1945년 당 조직은 청도와 야안 곳곳에 여러 회사와 단체들을 잇따라 설립을 하고 이러한 합법적인 직업을 위장 막삼아 당에 자금을 조달하는 당 업무를 전개하게 됐습니다. 왕일평은 지하당원 동지 소개로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비밀리 당이 맡긴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사천군 제24군에서 부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수신분으로 하여 지하당 동지들은 왕일평과 라이언화의 청도집을 비밀 활동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라이언화 역시 회의가 열릴 때마다 동지들을 위해서 보호처를 서고 망을 봐주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47년 11월 적지 않은 진보 청년들이 지하당을 도와 지하 간행물 편찬과 인쇄를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주간지 중요한 소식과 기사를 엄선하여 비밀리에 인쇄를 하며 혁명선전을 활발히 펼쳐나갔습니다. 이 간행물은 처음에는 여러 진보 청년들의 집에서 인쇄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발각될 위험을 피하고자 라이언화의 집으로 작업실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는 종이를 나르고 접으며 간행물을 발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1948년 2월 적들이 왕일평을 체포하기 위해 야안으로 들이닥쳤으나 다행히 그는 전날 이미 총도로 떠난 뒤였습니다. 허탕친 적들은 야안의 왕일평 집에 머물고 있던 혁명 간행물을 인쇄하던 지하당원을 체포했습니다. 일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접한 왕일평은

않았습니다. 적들은 왕일평의 행방을 캐내기 위해서 라이언화의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붙잡아갔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와 여동생은 풀려났지만 라이언화는 중경의 감옥으로 이송이 되어 수감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그녀는 강죽균, 좌소영, 등혜종 등 공산당원들의 높은 전투적 열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혁명정신을 곁에서 지켜보며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옥중에서도 당 관련 지식을 적극적으로 학습했으며 문화지식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식 공산당원이 아니었기에 당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를 못했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즉 남편 왕일평의 행방, 진보 선전물 인쇄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적들에게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옥중에서 동지들을 살뜰히 챙기며 고문으로 부상을 입은 혁명 동지들을 자진해서 도와나섰습니다. 좌소영이 아이를 출산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 도왔으며 함께 수감된 동지들이 전개한 각종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1949년 11월 27일 대학살 당시 좌소영과 팽찬병은 갓난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아이를 침대 아래 구석진 사각지대로 밀어넣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총에 맞아 희생된 후에 영 아들은 어머니 피로 물든 바닥에서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이때 이미 총격을 받고 쓰러져 있던 라이언 화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극심한 통증을 참아가며 침대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어린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학살자들이 확인 사살을 위해서 방으로 들어왔고 라이언화는 끌어낸 뒤에 권총으로 그녀 머리를 조준해 사격을 했습니다. 결국 라이언화의 머리는 참혹하게 훼손이 됐고 두 아기 역시 검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이언화가 체포될 당시 그녀의 막내딸은 채 돌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옥중에서 남편의 아내와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애 끓는 그림을 굳세게 견뎌냈습니다. 특히 생사의 갈림길에선 마지막 순간까지도 추후의 두려움 없이 죽음으로써 어린 생명을 지키려 애를 썼습니다. 희생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요즘은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성 열사 라이언화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변 도서관에서 전주 8개 현시 도서관과 손잡고 지난해 가장 많이 빌려간 책 10권을 선정했습니다. 1위로 마건이 쓴 소설집 늦게 성숙되는 사람입니다. 이는 마건이 창작한 종단편 소설집으로 12편의 소설이 수록됐습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모두 늦게 성숙되며 나쁜 사람에 의해 성숙된다는 전민의 자조가 공감을 일으킨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의 첫 작품입니다. 그는 이전의 창작 스타일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주입시켰습니다. 소설의 처음 자신을 인물로 쓰면서 목욕탕에서부터 사이버 공간으로의 시대적 변천을 그리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120만 부를 돌파하며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고치고 있습니다. 2위로 나와 지단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작가 사철생의 장편 서정수필인 나와 지단은 철학적 사고가 충만하면서도 극히 인성화된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이 수필은 작가와 지단의 깊은 연결로 시작됩니다. 저자는 15년간 지단의 풀과 나무 사이에서 운명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사계절,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며 개인의 고난을 달빛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문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방황하는 마음을 치유하고 독자들의 인생 자체에 담긴 장엄함과 그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3위로 허수아비입니다. 이는 엽성도가 창작한 동화집으로 작은 하얀 배, 한 알의 씨앗 등 24편의 동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현대 아동 동화집인 이 책에 대해 로시는 중국 동화에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작품은 현실주의 소재를 핵심으로 하고 논파수꾼의 시각을 통해 옛 중국 농촌의 고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영웅의 석상 등 장은 군체 각성의 주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교육부가 추천하는 중소학생 독서 지도 목록에 올라 100년이 넘는 지금에도 여전히 독자들의 마음을 울려줍니다. 4위로 사업여의입니다. 사업여의는 복단대학 중문학과 부교수인 장임의 최신 소설집입니다.

12시의 전통 가락 이름을 소제목으로 전자상 글의 생방송, 댓글, 이모티콘 등 인터넷 요소를 통해 소셜미디어 시대 청년들의 감정적 노동과 생존의 곤경을 보여줍니다. 책에서 사업 여의, 일촌과는 연인들의 휴대폰에 의존해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루루금, 최태평은 영상 속에서 효도를 실천하는 가운데 세대 간의 장벽을 보여주며 도시 청년들의 마음속 세계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필치가 섬세하고 생활에 밀착하여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살다가 있습니다. 량효성 작가의 인생 지혜집입니다. 아름다움이 적절하다.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생사피로. 세상을 멀리 바라보다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32편의 잘된 수필을 엄선해 엮었습니다. 이 네 부분은 각기 삶의 아름다움, 선함의 본질,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사회에 대한 관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소소한 일을 통해 사람 됨됨이, 글쓰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현명하게 사는 것은 독립적이고 올바르며 떳떳한 현대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15 마음을 보다 자유롭게라는 책이 선정됐습니다. 이는 당대 작가 풍기재 수필집으로 사계절, 나와 동년, 정신적 영역, 영혼의 동지, 도시 인상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사계절에 대한 느낌, 어린 시절의 추억, 정신적 추구, 가족사랑, 이국 문화체험 등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계를 풀어도 되는 곳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책에서는 평범한 삶에 대한 관찰과 정신적 자유에 대한 탐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끔 불안할 때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지침서로 우리에게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정신적 소모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되찾도록 합니다. 7.15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이는 칠레 작가 벵하민 라바투투가 쓴 단편 소설집입니다. 책에 실린 5편의 글은 개별적이면서도 라선처럼 이어지며 하나의 산문적 명상으로 완성돼 갑니다. 그 안에 담긴 프리츠하버 같은 과학세계의 지각변동을 몰고 온 화학자,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의 정신적 경험과 들끓는 지적 욕망, 치열한 리론 논쟁은 강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보다는 깜짝 놀랄 만큼 독창적인 서사 구조와 지적인 경감이 문장 사이에서 유력하게 어우러집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정신이 가다는 끝에서 경험하는 현저한 깨달음의 순간과 신경 쇠약을 숨막히도록 아름답게 그려낸 독보적인 작품입니다.

판타지 소설 민들레와에는 환상문학의 거장인 미국의 작가 레이 브랜드버리가 쓴 작품입니다. 상상의 도시 그린타운을 배경으로 한 작가의 반자전적 소설로 실제 경험과 독특한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소년 시절을 재창조했습니다. 소설은 12세 소년 더글라스를 주인공으로 하며 1928년 여름에 할아버지와 함께 민들레 와인을 빚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풋나무 사과, 부드럽게 깎인 잔디밭, 새 운동화와 함께 시작한 그의 여름은 소년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 경이로운 시각은 거대한 숲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민들레 와인을 만드는 동안 곳곳에서 마법 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그늘 위로 슬픔을 쏟아내는 행복기계, 9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프리라이 대령의 기억 타임머신, 거대한 협곡 속 정체불명의 외로운 남자 등 13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소년의 투명한 시선으로 펼쳐집니다. 이 책은 한 소년이 자연 속에서 살아있음을 자각하는 단편, 그리고 민들레 와인을 빚으며 시간을 박제하는 마치 사진으로 추억을 기록하는 단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 가계부를 쓰고 시간이 없을 때 시간표를 짜는 것처럼 우리는 성장하며 언젠가 찾아올 죽음에 대해 자각하고 그 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0: 이 책은 그런 순간으로 시작됩니다. 행복기계 에피소드는 소박합니다. 캡슐 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이국의 경치를 보여주고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는 정도입니다. 소박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잠깐의 감각적 행복은 상실에 대한 불안과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며 가족애를 추구하는 것으로 잔잔하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베틀린 부인 이야기는 다소 잔혹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나를 정리하지만 이미 지나간 사건일 뿐 과거에 대한 집착은 상실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소설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민들레 와인은 삶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하며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더글라스의 내면 혹은 그의 주변 여러 이야기의 편리를 모아놓은 이 작품의 일관된 주제는 민들레 와인의 병속에 담아둔 여름, 사라져가는 시간,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주인공이 겪은 소년 시절의 마지막 여름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여름은 새 운동화의 상쾌함,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입을 털기의 즐거움, 민들레 와인을 만드는 날의 충만함,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들로 열리는 싱그러움을 의미합니다. 그에게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사라져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와의 이별은 이러한 사라짐의 원형이며 주인공 자신이 반복적으로 되돌아가는 깊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사라짐에 대한 주인공의 애도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반복됩니다. 사라져간 순간을 현재 속에 되살리는 헬렌, 추억이 과거임을 받아들이고 사라짐을 인정하는 벤틀리 부인 등을 바라보는 그의 투명한 시선은 노란 메모지 첩 속에 자신만의 지혜를 담게 합니다. 기쁨과 상실이 교차되는 찬란한 여름날, 소년이 겪는 상처와 성장은 과거의 시간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생생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려냅니다.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해 과거 자체보다 더 충만해진 과거의 순간이며 겨울에 마시는 민들레 와인처럼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기억의 지점인 찬란한 여름날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브래드버리는 산문시를 읽은 듯한 특유의 서정적인 스타일로 판타지 문학계에서 독보적인 경지를 이룩한 작가입니다. 민들레 와인은 첫 출간 당시 전미 언론의 주목을 받은 화제작으로 1971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우주선이 표면의 분화구 중 하나를 이 소설의 제목을 따 민들레 분화구라고 이름 지었을 정도로 굉장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 후 이 소설은 열광적인 호응을 받으며 다양한 판본으로 거듭 재간됐습니다. 영화와 라디오극 등으로 고전이 각색되어 여전히 독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나와 내 가족, 신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제를 항상 마음에 새깁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5월 초여름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여러분, 몸무게를 5%만 줄여도 신체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라조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체중을 5%만 줄여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과체중인 사람이 몸무게 약 5%만 빼도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체중을 줄이는 목적은 젊을 때 몸매를 유지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 몇 킬로그램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상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체중인 사람이 몸무게 5%만 줄이면 우리 몸속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령 체중이 60kg인 여성이 약 3kg을 감량하거나 80kg인 남성이 4kg을 줄였을 때 이와 관련해 미국 하버드대학 의대가 발생하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 등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체중을 조금만 줄였을 때 일어나는 좋은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뇨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당뇨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최소한 당뇨가 오는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의 5%를 줄이면 대략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도 몸무게를 감량하면 약을 복용하는 빈도를 줄이거나 혈당 조절이 좀 더 원활해지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이 좋아집니다. 체중이 약 4.5kg이 늘어나면 무릎을 비롯한 몸의 각 관절로 가해지는 압박은 약 18kg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이 쉽게 마모되고 손상을 입습니다. 체중 증가로 늘어난 체지방은 몸에 염증을 일으켜 관절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체중을 약간 줄이는 것으로 상당 부분 개선됩니다. 향후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낮아집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식습관 조절과 약물 복용으로 어느 정도 수치가 떨어지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은 상대적으로 수치 교정이 어렵습니다. 운동과 체지방 감량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좀 더 이상적인 수치에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질환 위험률은 낮아집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줄어듭니다. 중성지방은 우리 몸 이곳저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칼로리 섭취가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계속 누적돼 수치가 올라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을 높입니다. 체중을 감량하면 중성지방의 건강수치인 1dL 150mg에 가까워집니다. 혈압 조절이 쉬워집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혈액이 동맥내맥을 흐르는데 어려움이 생겨 혈압수치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 부담도 커집니다. 남새와 과일 등 식물성 식품을 잘 먹고 소금 섭취량을 줄이면서 체중을 감량해 나가면 혈류의 흐름이 보다 안정화돼 혈압 수치도 떨어집니다. 잠을 잘 자게 됩니다. 몸에 필요 이상의 지방이 쌓이면 목 주변으로도 불필요한 지방이 축적됩니다. 이는 잠을 잘 때 기도를 눌러 호흡을 방해하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호흡이 한 번씩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심장 건강도 위협받습니다. 체중을 줄이면 잠을 잘 때 호흡이 보다 안정화되면서 다음날 피곤하고 졸린 현상이 줄어들고 심장 질환의 위험률도 낮아집니다. 체중을 5% 이상 줄인 사람은 수면 시간이 평균 22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우울한 기분 상태도 함께 개선됩니다. 체중 감량을 시작하고 나면 언제부터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체중 감량 후 몇 주 이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개 체중 감량 초기 2, 3주 정도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운동 후 회복이 빨라지거나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에서 6주 이후에는 체형 변화나 옷 사이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을 빼면 피부가 처지지 않을까요? 피부 처짐은 체중을 급격히 감량할 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체중을 조금씩 천천히 줄이면 피부가 적응하는 시간이 생겨서 처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근력 운동을 병행

하면 근육이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 감량 후 식욕이 어떻게 변할까요? 체중을 줄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식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새로운 체중에 적응하면서 다시 식욕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식사 계획을 잘 세워 건강한 음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최근 실컷 자면 전두엽이 회복된다는 주장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는 수면은 오래 잘수록 좋은 것이 아니며 뇌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시간은 딱 4시간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경대학 제일병원 신경내과 주임의사 손영아는 장기간 의도적으로 실컷 자면 오히려 뇌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인은 정상적으로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하며 가끔 밤을 새운 후 10시간 동안 자면 일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생체 시계가 문란해지고 신경전달 물질 장애가 발생하며 뇌 혈액 공급과 산소 공급이 느려져 많이 자도 상태가 좋지 않은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장기적인 밤샘 플러스 주말 몰아자기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전두엽 손상을 가중시킵니다. 선영하는 뇌 회복의 핵심은 고품질의 규칙적인 수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시간 동안 충분히 잤는데도 여전히 피곤하다면 문제는 주로 심층 수면의 부족에 있습니다. 그는 23시 전에 잠들고 23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황금 회복기를 지킬 것을 권장했습니다. 왜 23시부터 새벽 3시까지 꼭 자야 할까요? 의사는 이렇게 하면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면역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여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빛의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밤 10시경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새벽 2, 4시에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합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면 마치 분비가 절정에 달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노화를 지연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신체 회복 대가로서 주로 심층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잠든 후 한 2시간 후에 첫 번째 심층 수면에 들어가며 새벽에 심층 수면이 가장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밤 11시쯤 잠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의 정점을 잘 포착하여 신체 노화를 지연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뇌는 대사로폐물을 능률적으로 청소하고 신경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 상식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근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전병칠 작사 거창모 작곡의 꼬불길 보내드립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과 소박한 정서를 담은 이 가요를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듣고 싶은 가수의 녹음 테이프를 사서 듣곤 했죠. 녹음 테이프도 이제는 추억 속의 물건입니다. 이어서 김혁 작사, 박령훈 작곡의 그대 남기고 간 녹음 테이프 보내드립니다. 디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석화 작사 한병락 작곡의 연기를 노래한다 보내드립니다. 요즘 연기는 왕홍도시로 탈바꿈하면서 많은 유람객들의 발길이 끊기질 않는데요. 우리 고향 연기를 더욱더 번창하길 바라면서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송미 작사 정진옥 작곡의 북경에 가고 싶소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기 우리 수도 북경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노래에 담은 가요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꾀꼴새에 비유하죠.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안미옥 작사 최삼명 작곡의 꾀꼴새 처녀 보내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로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2: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1: 연기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기를 건설합시다.
2: 연기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 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자신에게 알맞고 유리한 것을 현명하게 고르도록 일깨워주는 속담과 성구들을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겉모습이 깔끔하고 보기 좋은 떡은 맛도 좋듯이 겉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나 물건, 일은 실제로도 알차고 쓸모가 많다는 것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그럼 아래에 자신에게 알맞고 유리한 것을 현명하게 고르도록 일깨워주는 속담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2번, 보름달이 밝은 줄 몰랐다.

어떠냐? 3번 크고 단 참외. 4번 인정도 품앗이라.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할게요. 동요 별명 이야기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1번과 3번입니다. 1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을 볼게요. 다홍치마는 짙은 붉은색의 치마를 말하는데요. 이 속담은 같은 값이거나 같은 노력을 드릴 바에는 굳이 평범한 것보다 더 좋고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 크고 단 참외라는 속담은 참외는 작아야 맛이 좋은 법인데 크고 달면 더욱 좋다라는 뜻인데요. 겉보기에는 좋고 실속까지 갖춰 완벽한 것을 비호해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속 알맹이까지 알차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산아이를 들려드립니다.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서 힘들게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혼자서는 벅차고 막막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주변 친구들, 가족, 선생님들과 함께 합치고 마음을 모으면 어려운 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힘을 모으고 함께 협력하는 소중함을 알려주는 여러 속담과 성구를 함께 배우며 단합과 합심이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내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함께 시작할까요? 먼저 개미 천 마리면 바위돌도 굴린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작고 힘없는 개미라도 수많은 개미가 함께 힘을 모으면 무거운 바윗돌도 굴릴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아주 작은 힘일지라도 많은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치면 상상 이상의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또 개미 천 마리면 망돌을 굴린다라고도 합니다. 학업에서 단체 활동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도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한쪽 손바닥만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고 두 손바닥을 서로 마주쳐야 비로소 소리가 나듯이 모든 일은 서로 마음을 맞추고 함께 참여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을 또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 난다, 두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라고도 합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서만 고집부리고 행동하기보다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힘을 써야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이 속담이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이어서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 속담은 얇은 종이 한 장이라도 두 사람이 함께 들면 훨씬 가볍게 느껴지듯이 아무리 힘들고 무거운 일이라도 여럿이 함께 나누어 하면 부담이 줄고 수월하게 마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을 또 종이 한 장도 맞들면 가볍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숙제를 함께 의논하거나 청소, 활동, 체육 행사 등을 진행할 때 서로 일을 나누고 협력하면 훨씬 빠르고 즐겁게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우리 함께 살자야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한어 속담을 함께 알아볼게요. 人多力量大, 柴多火焰高 라는 속담을 볼게요. 사람이 많으면 힘이 커지고 장작이 많으면 불길이 세차다 라는 뜻인데요. 여러 사람이 단결하면 그 힘이 비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비교서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众人拾柴火焰高 라는 성구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장작을 주워다 불을 놓으면 불길이 높이 치솟는다 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단합하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비교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一人一粒沙众人一块金 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한 사람은 한 알의 모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한 덩어리 금이라는 말인데요. 한 사람의 힘은 흩어진 모래알만큼 작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그 위력이 크다는 것을 비교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종지정정이라는 성구를 볼까요? 무리종 뜻지 이룰성 성 성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사람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합심해 협력하면 튼튼한 성벽을 이룬다라는 말인데요. 많은 사람이 하나와 같이 단결하면 어떤 어려운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고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조선어의 마음만 맞으면 성을 이룬다라는 속담과 맞먹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놀러 갈 텐데를 감상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힘을 합치는 데 관한 다양한 속담들을 배워봤는데요. 세상에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함께 힘을 모아야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개인적인 이기

자신보다 단합의 마음을 갖고 친구들과 서로 돕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큰 힘이 돼 우리의 앞날을 더욱 밝고 멋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춘영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빗방울을 준비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이 기회를 빌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내고 있는 강철수 주임 선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강철수 주임은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하고 조약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요청을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진찰 범위는 비교적 넓은데 하나는 심뇌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그리고 멘풍의 비문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기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나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 신저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그리고 흉막염, 인후염, 비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하고 종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의 증후치료, 이러한 말죠. 결절하고 종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강철수 선생이가 중요하게

0: 보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기 때문에 길태 등림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중노년분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말이죠. 허리 다리 아픈 병증에 대해서 우리 요약을 해봅시다.
1: 네.
0: 중노년 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프다든가 다리 아프다든가에 이런 말씀들 하시고 계시는데 연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허리 다리 아픈 병세가 말이죠 60% 정도를 차지하고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프로수가 더 올라갑니다. 80% 이상으로 말이죠. 허리다리가 아픈 이러한 말종의 증세를 보입니다.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요투 하는데 요추간판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해서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데 간판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수액이라든가 섬유환이라든가 연골반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조직들로 구성됐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섬유환이가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액이 말이죠. 섬유환 바깥으로 말이죠. 빠져나와가지고 압박 말이죠.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보게 되면 자골신경으로 노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되게 되면 허리가 아프고 이 아픈 증세가 엉덩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심지어 말이죠. 발끝까지 말이죠. 방사성 말이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대소변에 또 이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소변을 보기가 말이죠. 힘들고 어떤 분들은 또 대소변이 말이죠. 나가는 것을 잘 모릅니다. 실금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활동저해를 몹시 받는데 좀 경강한 경우에는 통증을 느끼면서 걸을 다닐 수 있는데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아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요트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리고 요추관 협착증이라는 이런 또 질병들에게 중노년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어느 날인가 요추관이가 말이죠. 협착 현상이 생깁니다. 졸바진단 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말이죠. 그 주위에 있는 척수라든가 신경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말이죠. 이러한 조직들을 말이죠. 압박하고 자극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나고 마비되고 절연하고 어떤 분들은 또 산산해 납니다. 냉해지는 말이죠.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느낄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노년 분들이 허리다리 아픈 병증을 놓고 본다 할 때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허리다리가 아픈 말이죠.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이 병증도 역시 연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 허리다리가 아픈 증세보다도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이 비율이가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예, 오늘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모의자격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예, 올해 위축적 위험으로 네 번 가지도 약 먹었는데 효과 좋습니다. 그래 오늘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2: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그, 뭐니까, 우리, 아는 친구가 허리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요새도 지금 저희 그, 그게 다 내려받아, 이렇게, 영 불편해 했다만, 낮에 그, 강철수 선생님이 이래서 이 침도 여러 번 맞고, 약도 여러 번 먹었다는데, 효과 좋다는 이래가지고, 오늘 내 친구 이제, 그게 가려고 예약해달라 해서, 그래, 내 예약했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땅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 오늘 저기 그 박창호 선생님 예약합시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3: 아, 이 여름 잡아 땀이 너무 많이 나고 해서 좀 뭐 약 한번 줘다 먹었는데 조금 효과 있어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네, 알겠어요.
1: 예, 건강하십시오.
3: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 길태병원 강철수 선생님이 예, 환자들이 병 많이 호감하게 치료를 한다 해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호감 많다니까 나도 그렇게 아픈 사람이에요.
1: 예, 예.
4: 치료를 받을까 해서 그래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예.
4: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박윤도 교수님 한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5: 허리 아프고 여지간에 어째 손에도 습지도 나고
1: 예.
5: 그리고 심장이 답답하고 해서 좀 첨예하고 좀
1: 예.
5: 불가능해 그럽니다.
1: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예, 아무 시간에 다 됩니다.
1: 예, 오전에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5: 수고하세요.
1: 예.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2: 네.
6: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응답합니다. 예.
6: 예, 저는 저, 그, 이쪽 위 쓰리고, 좀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번에 그 음식을 먹으면 어쩌든지 떡 맥힌 것도 이렇지. 그래서 그, 약도 좀, 그, 뭐, 병원 약인데다, 그, 여기, 그런 약반 약이랑 많이 써봤는데, 아이 돼서, 그, 저번에 그, 동네 소개로 그, 그, 길태병원에 가라 해서, 그, 길태병원에 가서, 그네, 그, 박창호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1: 예, 예, 예.
6: 그, 선생님 말하는 게, 약을 좀 써보라고, 그래도 막, 그래서, 일곱 저번에 가지다 먹었는데,
1: 예.
6: 좀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예, 네, 오늘 또, 일단 이제 한 봉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또 가서 좀 교련대
1: 됩니다.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6: 아, 그 선생님이 저 출근하신가요?
1: 예, 당연하죠. 예.
6: 예, 예. 그냥 오늘 내가 지금 가서 그래.
1: 예.
6: 연결해 주세요.
1: 예.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6: 예 선생님 예. 수고하셔.
1: 예,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7: 구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수월하십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7: 근데 우리 아저씨가 박창호 선생님을 이미 한번 보였대는데
1: 예.
7: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가보려고 예약을 부탁합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보였습니까?
7: 그런 호흡도 계통에 폐의 결절이 생기고
1: 예.
7: 그다음에 위축소 위험이 돼서 보였는데
1: 예.
7: 가래바지를 세게 하고 기침 세게 하던 게 그게 조금 증증합니다.
1: 예.
7: 좀 더 가서 보이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그리고, 됩니다.
7: 예, 그리고 그 장춘에서 오시는 선생님이 어느 날 오십니까, 서 선생?
1: 예, 이렇게 합시다. 예.
7: 예.
1: 2765 예.
7: 예.
1: 000.
7: 예.
1: 여기에다 연락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예.
7: 2765 어.
1: 그다음에 023개입니다. 000 예.
7: 예.
1: 여기다 연락하셔. 예.
7: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7: 예,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1: 네.
8: 아, 제가 요즘에 계속 그, 오늘 된 지 한 반 달 정도 넘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허리 밑에 엉덩이도 아프고.
1: 예.
8: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막 다리도 저리고 하던데, 저 지사 이외에 숙 선생님, 그 원장님으로 그 약 좀 쓰는지 좀 괜찮아가지고.
1: 예.

0: 한번 다시 예약해달라고 소리요.
1: 예,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예,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내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예, 중요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깐주진이, 진이라게 되면 시목을 말하겠죠. 선주구에. 예, 이러한 말이죠. 예, 중요하게 말이죠. 이야기가 있는데, 내시가 계심에 따라서 깐주진하고 선주구하는 말이죠. 이 말이죠. 기능이 약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에 있는 연고리가 말이죠. 퇴양성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퇴양성 관절염이 인기됩니다. 그리고 유전인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저는 박상호 주임 선생님한테서 저 이가 좋지 않아가지고서 여러 번 약썼는데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1: 예.
3: 효과가 현저한 효과를 봤는데 한번 더 약 써보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그냥 오시면 됩니다.
2: 여보세요.
5: 예, 제가 맞는가요?
1: 예, 맞습니다.
5: 예.
2: 말씀하세요.
5: 예, 예.
2: 라디오를 꺼주십시오.
5: 예, 알았습니다.
2: 네.
5: 또 강철수 주임도 오늘 보이려고 그랬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5: 긴둥이 아파서.
1: 예,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5: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점,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아, 네, 차량가?
1: 예, 맞습니다.
7: 아, 길태병원이었죠.
1: 예, 예, 예.
7: 네, 이제 거기서 고양이를 치료받은 환자인데,
1: 예.
7: 중소병원에 치료받습니다. 오늘 강수민대에 가자는데,
1: 예.
7: 그냥 자꾸 침을 맞을게, 침을 쭉 맞아야 그래도, 예. 아, 편안함 좋더란 말입니다.
1: 예, 예.
7: 침도 맞고, 좀 약도 같이, 좀 가자게, 예약 하자게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7: 되죠, 예?
1: 예, 됩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7: 아, 알았습니다.
1: 예.
7: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1: 예.
8: 예, 박윤덕 주임 선생님 부탁.
1: 예, 네. 어떤 상황입니까?
8: 예, 저는 예, 머리 아프고.
1: 예.
8: 낼 수가 없고, 어지럼증이 나고, 그리고 예, 이 한쪽 팔이 저리고, 다리 맥에 부서 걸지, 잘 동서에 걸지 못하겠습니다.
1: 예.
8: 그래서
1: 예.
8: 병원에 갔더니, 예, 노동이 왔다고 그리 그럽니다.
1: 예, 예.
8: 예, 예. 그래서, 좀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 효과가 없고, 이래서, 손에, 박윤도 선생님이 형 잘한다는 손을 줄고 그리, 좀 오늘 가서, 예, 좀 보이자고 그랬는데, 되겠습니까?
1: 완전히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8: 그렇습니까?
1: 예, 예.
8: 오전에 몇 시?
1: 아, 예, 그래도 시간

0: 간단히 오시면 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번에 그 허리 아파서 저번 주에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침 맞고 약 먹은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오늘 예. 또 가려고 하려고 그런다.
0: 예, 그냥 오시면
3: 됩니다. 예, 강철수 주임이.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오전에 오기.
0: 예, 오전 오후 다 됩니다. 시간 단에 오시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유전인자라 할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예.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예,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했다 할 경우에는 예. 그 자식 되는 분들 속에서 예. 이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예. 환자분들이 체중하고도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 생활 습관상에서의 포근폭식을 하거나 예, 고지방질이라든가 고열량이라든가 이러한 식물 말죠. 예, 평소에 많이 잡수는 분들 예, 이래서 말죠. 예, 체중이 불어납니다. 뚱뚱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관절이가 말이죠. 예, 예, 아주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전화인가?
0: 예, 맞습니다.
4: 네, 내 어디 갔다 왔습니다. 강철수 선생님, 봐서 어디 가서 약 짓고 침 맞은 허리 다리 아파 침 맞은 게 많이 나았으니까 오늘 더 가다 그런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0: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2: 네.
0: 그러니까, 예, 이 체중을 꼭 말이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뚱뚱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말이죠. 예. 저 체중이 정상적인 분들보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말이죠.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 성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남성분들에 비해서 말이죠. 예. 여성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비율이 말이죠. 예. 더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어째서 그렇겠는가. 예? 여기에 여성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트지수라는 이런 호르몬이 있는데 특히 죄증시에 말이죠. 이 호르몬이가 예, 이상하게 말이죠.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보다 예, 관절의 연골이가 말이죠. 퇴행성 개변을 가져오는 비율이 말이죠.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2: 네.
0: 그리고 예, 구두수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2: 네.
0: 냄새가 계심에 따라서 말이죠. 예, 이 구두수승 현상이가 말이죠. 예, 보편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 또 이 말이죠. 예, 이 관절이가 압력을 받는 것이 못해집니다. 이래서 예, 퇴행성 개변을 가져와서 이런 질병이 인기됩니다. 관건 문제는 이 퇴행성 개변을 가져와서 관절염이 말이죠 발생했을 때는 제때 말이죠 확진을 못하고 치료를 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관절이가 몹시 말이죠 예, 아파납니다. 그리고 굳어집니다. 뻣뻣해지며 예. 그리고 말이죠 활동 저해를 몹시 받습니다. 특히 말이죠 예. 이 무릎 관절에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이 인기되는 비율이가 더 높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릎에서 말이죠 별난 소리가 납니다. 어떤 분들 병원에 오셔서 어째 내 무릎에는 말이죠 길을 걸을 때면 꾸두둑 꾸두둑 소리가 나는가? 에? 그리고 활동 저해를 받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거나 일어났다 앉거나 할 때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걸음걸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관절주에 말이죠. 동창현상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우리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예, 하나는 말이죠. 경련현상이 생기면서 몹시 아파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예, 이 관절마디가 말이죠. 이상하게 번져집니다. 기형으로 말이죠. 예,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이 날씨 변화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예.
0: 날씨가 추워지거나

0: 습하거나 하게 되면 이러한 말이죠. 병증이가 더 심해집니다. 어떤 분들이 내 이게 말이죠. 이 병이가 말이죠. 청기여보가 같은데. 네. 벌써 그렇죠. 내일에 말이죠. 비 온다 할 땐 오늘부터 반하거나 네. 감각이 말이죠. 아주 이상해 난단 말입니다.
1: 네. 청기여보라잖아요.
0: 예. 네. 본인도 예. 우스갯소리는 내가 청기여보라. 네. 내일에 비 내리거나 내일에 말이죠.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감각으로 말이죠. 네. 알아낸단 말입니다. 예. 이 진리병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우리 중요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경편에 부츠이빙 쯔웨이빙이라고 해. 이건 아주 말이죠. 중요하게 해서 이의가 있는 이런 말인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말이죠. 제때 확진을 하고 정확한 말이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런 병이 오게 되면 사실 말해서 잘 낫지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몇 달씩 하고 어떤 분들은 몇 년씩 고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방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 환자들 분들에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하나는 말이죠. 예. 체중을 엄격히 공제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특히 뚱뚱한 분들은 예. 젠페이를 해야 된다 네. 말입니다. 예.
1: 다이어트야. 예, 예. 하셔야죠.
0: 예,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예. 특히 체력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꼭 중시해야 됩니다.
1: 네.
0: 예. 특히 허리라든가 다리에 힘을 많이 쓰는 이런 분들이 적당한 휴식을 말이죠. 로이제허라고 해 휴식을 해야 말이죠. 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이죠. 미연에 말이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과정이나 노동과정에서 자세를 말이죠. 중시해야 됩니다.
1: 네.
0: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보통 우리 생활 속에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물건을 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한쪽을 위주로 해서 말이죠. 힘을 쓴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이러게 되면 말이죠. 허리라든가 다리라든가 여기에 말이죠. 특히 관절에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요즘 네.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많이 예. 돌아가지고 걸기가 가장 힘든데
0: 예예
2: 그래 원장 선생님 치료 좀 받아볼까 예약하려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2: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아 그리고 예 우리 매일 신고 다니는 말죠 예 신발하고도 말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꼭 본인이 체질에 맞게서는 신발을 살 때 신발을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늘상 말이죠. 보안 조치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보게 되면 저도 아침에 말이죠. 방송하기 위해 일찍이 말이죠. 걸어서 오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양말도 신지 않고 맨발 바람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0: 이러게 되면 냉장 단계보다 일찍이 말이죠. 예. 이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단련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꼭 말이죠. 전문가의 말이죠. 지도를 받고 자기 체질에 맞게서 운동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건강을 되찾길 바라면서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제 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 연변도 2026년 사회과학보급주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졌습니다.
2: 27일에 펼쳐지는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대 할빈 대표팀 경기 입장권이 22일 오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3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청 주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고 성당위 성정부 포지 요구에 따라 현재 경제발전 태세를 깊이 분석하며 경제운행 배치의 이견성, 목적성과 실효성을 1층 제고하면서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우세를 확대하며 난제를 해결하고 단점을 보완해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열 번 한다는 기세로 2사 분기에 좋은 발전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주통계국, 주발전 및 계획위원회, 주상무국, 주공업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들이 1월부터 5월까지 경제 운행 정황, 1월부터 6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부했습니다. 왕청현, 도문시, 연길시, 룡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관련 사업을 둘러싸고 발언했습니다. 림소림, 류신강, 호복군, 윤조휘,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조항과 성당위, 주당위 경제사업회의 포지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장성과 예기, 시장을 안정시켰으며 정량을 발굴하고 감량을 통제하며 변수를 방지했습니다. 이에 고정자산 투자와 공업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하고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 장성세가 평온해 전주 경제 운행이 계속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높이는 양호한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2사 분기는 한해 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관건 시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 향도와 효과 향도 통일을 견제하고 외부 지지를 쟁취하는 것과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결부하면서 경제 운행 중에 적극적인 요소를 잘 포착하고 자체 사업 중의 단점과 부족점을 과감히 찾아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2사 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견결히 잘 치러 민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힘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아야 합니다. 연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를 단단히 주시하고 대상 건설에서 부딪힌 난제를 힘써 해결하면서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물류산업단지, 도문 광락 중합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비축발전소, 안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등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연길 비물오수 분류 3기, 훈춘 도로철도 연합운송 전용선, 도나 목단강 홍수방지 7위 2기, 왕청 수토류실 종합 7위, 도문 열공급 도관망 갱신 개조, 활용 도시급수 도관망 갱신 개조, 안도 집중 열공급 설비 갱신 개조 등 정부 투자류 대상의 속도와 효율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연길 정벽 자동차, 도나 팔달 농약 제재, 도문 서방 고급 첨가제, 룡정 무인기 충전 비행장 생산 흐름선 등 대상이 조속히 착공 건설되도록 주동해 더 많은 실물 삼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공업 기본판을 힘써 안정시켜야 합니다. 큰 기업을 들어주고 작은 기업을 부축하며 곤란을 해소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기업

0: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밀접히 추적하고 생산 판매 연결, 융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제때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주문을 쟁취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하고 곤란 기업이 난관을 넘고 상황이 호전되도록 도와 온정 어린 조치로 기업 발전에 조력하고 공업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여름철 소비 특점과 결부해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전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고 상품주택 전시 판매, 브랜드 자동차 기업 진입 등 활동을 계속 잘 펼치며 상업무역 기업이 더 많은 우대 활동을 내놓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음식, 소매 기업을 조직해 연변축구연맹전, 동북축구연맹전 등 경기 활동에 깊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비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잠재력이 다그쳐 방출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방면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더 새롭고 독특한 문화관광 새 전경과 새 체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연길 1978 문창원, 량전리 문화관광소진, 도시응접실, 여기에 책이 있어요 대형서점, 룡정 비암성경, 룡문 양심객점, 안도 몽환 빙설 대세계, 훈춘 마뜨료시카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개꺼 건강 양생, 생태 야영, 조명 영상 공연 등 특색 경영 모식을 힘써 육성하고 문화 박물 전람, 류행 놀이 야간 관광, 미식 체험 등 문화 관광 활동을 알심들에 펼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와 소비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사업을 꾸준히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투자 유치 사업을 단단히 틀어주고 앞장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산업발전 현황, 업종 전연 동향, 국가 정책 방향을 깊이 연구하고 목표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며 중점 상공인들과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세심히 감별해야 합니다. 협상 중인 대상에 대해서는 추적 연계를 강화해 하루빨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협력 의향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연계 빈도를 높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고 락착되도록 쟁취하며 이미 계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 추진을 견지해 하루빨리 착공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로써 1년의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락착시켜 투자 유치 새 성과로 고품질 발전의 새 동력을 축적하고 경제 발전의 새 우세를 형성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분투 역정을 돌이켜보고 변강의 분진 역량을 응집하고자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초심 사명 명기하고 부흥의 길에서 분진을 내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시의 유전자를 전승하고 실무로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새 장을 엿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공 연변주의 당사 연구실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공동으로 내온 융합 매체 특집 프로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의 첫편 중공 연변 구위 건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28년 1월 중공 만주성 림시위원회는 주동교를 파견해 민성보 편집 초빙에 응하는 기회를 빌어 연변에 와서 당 건설 사업을 전개하고 상황을 봐가며 당 조직을 발전시키라고 했습니다. 같은 해 봄과 여름 류건장 등 당원과 공천단원 근 20명이 북경 향산 자유원 사범생 일행과 함께 연변으로 와서 교편을 잡았으며 6월에 주동교와 조직 연결을 맺었습니다. 주동교는 즉시 상급의 이 정황을 보고하고 이 골간들을 바탕으로 지방 당 조직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비준을 받은 후 여러 지역에 사람을 파견해 육속 7개 기층 당지부를 건립했습니다. 1928년 8월 중공 연변 구위가 정식 설립됐고 주동교가 서기를 맡았으며 기관은 신문사 내에 위치했습니다. 이후 당지부를 확충하고 비밀 간행물 동만통신을 창간했으며 외곽 조직인 황원학회를 결성해 많은 진보 인사를 입당시켰습니다. 연변구위는 현지 여러민족 대중을 이끌어 반제, 반봉건 혁명 물결을 일으켰고 연변당 조직의 사상토대와 조직토대를 공고히 다져 당이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혁명 투쟁을 영도하는 역사를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0: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윤동 모급연회사 총경리인 관경동은 실업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초심으로 민생에 봉사하면서 인대 대표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동 모급연회사 생산작업장, 기계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생산현장은 분망한 모습입니다. 2019년에 설립된 이 기업은 화룡시 림업특색산업 분야의 대표적 대상 중 하나입니다. 기업 책임자인 관경동은 시종 실업이 흥해야 지방이 흥한다는 발전 리념을 견지하면서 화룡시 윤동 모급 림특경제 목제품 산업단지를 앞장서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부지 면적이 12,579평방미터이고 주로 목재 그릇, 일회용 서랍자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관경동입니다. 2019년에 윤동 모급을 설립한 이래 우리는 림업 특색 경제의 모를 받고 5천만 원을 투자해 표준화 산업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 5천만 원, 세수 500만 원을 실현할 수 있고 일자리 80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해마다 촌집제에 70만 원 수입을 올려주고 촌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해 증수 치부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윤동 모급연회사 종업원 왕문흠입니다. 저는 화룡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큰 도시로 가지 않고 화룡에 돌아와 윤동 모급연회사에 입사해 마음 편히 출근했습니다. 우리 공장의 로임 대우도 괜찮은 편입니다. 관경동은 시종 임대대표 직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시적으로 기층 일선에 심입해 산업발전, 민생보장, 기초시설 건설 등 분야에 초점을 두고 대중의견을 널리 청취했으며 기대사항을 의견 건의로 전화해 실제 행동으로 대중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줬습니다. 관경동입니다. 임대대표로서 저는 시종 직책 사명을 명기하고 지방 고품질 발전 촉진과 민생 개선을 대표 직책 비행의 출발점과 락착점으로 견지했습니다. 저는 계속해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 안정과 효익 제고를 추동하며 취업을 이끌어 지방경제 발전에 조력함으로써 실제 담당으로 활용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 동북 변강 역사 문화 고향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제로 한 연변조 2026년 사회과학 보급조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져 대중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해란 명주탑 8층에 위치한 기상문화박물관에서 일전 연변조 2026년 사회과학 보급조 개를 활동 중 하나인 기상과학 보급 선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해설원은 가상현실 몰입체험, 기상재해 모의 등 방식으로 관람객들에게 기상관측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길림관광객 장여사입니다. 가상현실체험이 정말 흥미로웠고 지진 모의체험을 통해 지진 대피 지식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해란 명주 기상문화박물관은 2025년 4월 30일에 정식 개관했으며 그해 관광객 연 13,396명을 접대하고 과학보급 해설을 1,828차례 진행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관광객 연 5,438명을 접대하고 해설은 682차례 진행했습니다. 해란 명주 기상문화박물관 해설은 우경여입니다. 기상문화박물관은 역대 기상제도, 민간 기상습속, 흉년 대응, 지역 풍물 등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역 사회과학 세 분 분야 연구 공백을 메우고 역사학, 민속학, 문화사회학의 1차 연구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박물관을 거점으로 학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 사회과학기구와 손잡고 문화견학, 기상견학 협력을 전개해 기상문화가 지역사회과학 전반 계획에 편입되도록 추진합니다. 연변조 사회과학보급조 활동기간 연변조 각 현시 당위 선전부 주에서 관리하는 각 학회, 협회, 연구회와 과학보급기지에서는 사회구역, 향촌, 기업, 학교 등 기층 일선에 심입해 다채로운 사회과학보급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디지털 과학보급 작품을 제작 보급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연변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0: 주 상무국과 연변대학 공유해서 공동 주최한 소비품 보상 판매 연변대학 특별 활동이 일전 연변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0: 활동은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등 다종류 전용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신에너지차, 중고차, 대형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등 여러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각 참가 업체는 사생들의 소비 특징에 맞춰 맞춤형 보조 정책을 내왔습니다. 자동차는 국가 성급 교체 보조금과 가계 단체 구매 가격을 적용했고, 가정용 전기 제품은 무료 설치, 고액 상품권, 낡은 제품 교체, 무료 감정 봉사를 제공했으며, 디지털 제품은 할인과 구매 추첨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 가스, 은행, 건강봉사 등 부대 혜택도 제공됐습니다. 연변대학 교직원 송은혜입니다. 가정용 전기 제품 할인 혜택을 국가 보조금과 같이 쓸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할인 행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연길 신리정 아우디 4S점 영업경비 5성입니다. 연변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아우디차를 구매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0여 만원부터 50여 만원까지의 다양한 차들이 준비되어 있고 보조금을 합치면 최고 4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업과 대학 간 소통 다리를 놓아 할인 정책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돼 여러 측이 함께 이익을 얻는 효과를 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대 할빈 대표팀 경기가 27일에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22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 판매를 정식 시작했으며 통일 표값은 15원 50전입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실명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축구팬들은 위챗에서 경기 관람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 동북축구연맹전을 검색하고 연변 경기구 전용 페이지에서 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 한 건당 최다 6장까지 구매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한 경기당 한 장만 살 수 있습니다. 경기 입장권은 15원 50전으로 홍색 구역 전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을 위한 전용 입장권도 나왔으며 한 장당 최저 9원 90전입니다. 키 1.2m 이하 어린이, 장애인, 만 65세 이상으로인은 유효 증빙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3구역, 17구역은 로인과 장애인 전용 관람 구역입니다.
0: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문구 경기 및 2026년 중국 문구 선수권 대회 장수컵 길림 경기구 경기가 22일 주 문구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는 엿새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는 성체육국에서 주최하며 5인제, 남자 2인조, 여자 2인조 종목을 내왔습니다. 전성 각지 100여 개 대표팀의 500여 명 문구 선수가 참가해 400여 게임 경기를 치릅니다.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중점 체육 경기로서 이번 경기는 2026년 중국 문구 선수권 대회 성급 선발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주 문구협회 상무부회장이고 비서장인 왕소희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상위 3개 팀을 선발해 길림성 대표로 전국 문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시키게 됩니다. 문구 운동은 오락성과 경기성을 모두 갖춰 중로는 체육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경기를 했습니다. 주 문구협회팀 선수 양지군입니다. 문구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경력은 3년 정도지만 문구를 하며 많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이번 전성대회가 연변에서 열려 전성 각지 동호인들 그리고 우수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고 교류할 기회를 갖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확이 참 많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2: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2: 공감 40분
3: 공감 40분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구름이 많은 날씨에 소나기 혹은 우레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 변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 변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4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3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일단 국가 인터넷 정보 방공실과 시장 감독 관리 전국은 공동으로 인터넷 평가 활동 규범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국가 인터넷 정보 방공실 책임자는 인터넷 평가 활동 규범은 인터넷 평가 활동을 규범화하고 공평한 시장 경쟁 질서를 수호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평가 활동 규범은 다음과 같이 명확했습니다. 인터넷 평가 활동의 종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상업도덕과 공소량석을 따르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면적이고 정확한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인터넷 평가 활동의 종사함에 있어서 제품의 기능, 성능 등 항목에 대한 테스트와 관련되는 경우 반드시 법정 검사, 검측, 자격 허가를 갖춘 검사 검측 기구에 위탁해 관련 표준과 기술 규범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식품을 검사 및 테스트할 경우 테스트 주체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비표준 방식을 사용하거나 국가 표준 검사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항목을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유형의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종적, 횡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주관적 느낌만으로 제품을 평가할 경우에는 마땅히 설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오늘 저희 생방송에는 연길시 인력자원 및 자회보장국 인재봉사중심 권혜월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아래 권 선생님과 함께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시의 당안 보관정책과 부분적인 취업 부축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0: 저희 평소에 많은 분들이 당한 보관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류동인원의 당한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합니까?
1: 예, 류동인원들이 인사당하는 인사당한이 중요 구성 부분입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공유제 기업과 사회조직 채용인원이 당한 사직, 사퇴 혹은 기관 사업 단위에서 해고된 인원들의 당한 기업과 사업 단위에서 노동관계로 해제 혹은 중지된 인원들이 당한 취업을 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 및 중등전문학교 졸업생 당한 자비류학생 및 기타 개인적으로 출국한 인원들이 당한 외국계 기업 상주 대표기구의 중국 측 직원 당한 자유직업 혹은 연활취업 인원들의 당한 기타 실시하고 있는 사회관리인원들이 당한을 포함합니다.
0: 네.
1: 예, 우리 인재중심 인사대리과에서는 대학생 당한 업무를 위주로 하고 유동인원들이 인사당한을 가져오고 넘기고 당한을 빌려서 열람, 당한 제조장, 증명서 발급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 졸업생 당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졸업생 당한에는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 네.
1: 네, 학생 등록표에는 학생이 기본 정보, 입학 시기, 학력, 경력 등을 기록합니다.
0: 네.
1: 졸업생 등록표에는 재학 기간 동안이 종합적 평가를 담고 있으며 자기 평가, 교사 평어, 학교 검정 의견 등이 포함됩니다.
0: 네.
1: 예, 학생 성적표에는 매 학기 시험 성적을 상세히 기록하여 학업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0: 네.
1: 학력, 학위 및 관련 인증 서류에는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학력 인증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대학 입시 관련 자료에는 대학 입학시험 원본, 부본, 수능 지원 정보, 건강검진표, 서약서 등이 있어 대학 입학이 주요 근거가 됩니다.
0: 네.
1: 상벌 기록에는 재학 중 받은 각종 상장 및 징계 조치 등을 기록합니다.
0: 네.
1: 졸업생 건강검진표는 학생이 신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0: 네.
1: 입단 관련 서류에는 입단 지원서, 지원 신청서, 정식 단원 전환 자료 등이 포함되며 학생이 정치적 신분과 사상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0: 네.
1: 실습 수첩 또는 실습 평가서에는 학생이 실습 기간 중 업무 수행 능력과 태도를 평가한 자료입니다.
0: 네.
1: 졸업생 당한, 학생 당한이란 전국 통일 시험에 응시하여 입학한 전문대학 및 대학생의 당한을 말하며 이는 문자 자료 형태로 대학 입학 시험 성적, 학교 생활 기록, 개인 경력, 독성, 재능, 성적, 학업 성적, 정치적 면모, 상벌 상황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별로 집중 보관되어 향후 조회 확인이 가능한 문서, 서식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기록입니다.
0: 네.
1: 학생 당한은 재학 기간 동안이 생활, 학습, 및 사회 실천 활동을 진실하게 반영한 기록입니다. 당한이 중요성 면으로 볼 때 당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 꼭 심사를 해야 합니다.
0: 네.
1: 첫째, 취업 및 정치 심사,
0: 네.
1: 공무원 시험, 국유기업 입사, 채용기관은 당한을 심사하여 지원자의 기본 정보, 신용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0: 네.
1: 둘째, 연구생 시험을 치는 경우 당한은 연구생 시험 면접 자격 심사 및 합격 후 당한 이송이 주요 근거입니다. 모집 기관은 당한을 통해 지원자의 종합적 자질을 평가합니다.
0: 네.
1: 셋째, 직급 평가 시 당한 내 학력, 경력, 업적 등의 자료가 심사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네 번째는 호적 이전 시 호적 관련 수속할 때 당하는 필수적이며
0: 네.
1: 공안기관은 당한을 통해 신청자의 신원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0: 네.
1: 다섯 번째는 퇴직할 때 당한에 기록된 연령, 공령 등이 퇴직금 계산 및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0: 네.
1: 대학생 당한은 취업 및 향후 채용기관이 선발, 임용,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며 기관사업단이 국유기업 채용, 입대, 연구생, 시험, 인재유치, 정치심사, 퇴직 등 모든 과정에서 당한이 필수적입니다.
0: 네.
1: 따라서 당한은 우리 직업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침으로 반드시 당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학교 졸업생들은 자신의 당한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또 본인이 직접 인재 중심에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당한은 개인이 휴대하여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규정에 따르면 당한은 학교에서 직접 우리 인재봉사중심의 기여통신 EMS 우편으로 붙이거나 학교에서 전문인원을 파견하여 전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기여통신은 비교적 전통적이고 안전한 당한 전달 방식인데 전문적인 경로와 절차를 통해 당한이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EMS 우편도 규범화된 방식으로서 당한이 정확한 전달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학생이 개인 당한을 직접 졸업생에게 주게 되는 경우에도 저희 인재 중심에서는 당한을 접수합니다.
0: 네.
1: 그러나 주의할 점은 본인이 절대로 당한을 개봉해서는 안 되며
0: 네.
1: 당한이 밀봉성을 보장해야 하고 개봉한 당한은 절대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0: 네.
1: 당한은 일단 사사로이 개봉할 경우 그 진실성과 완전성에 대해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뒤에 공무원 시험, 연구생 시험 등도 전담 당한 관리 부서와 인력이 있어 당한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둘째는 비공유제 기업 또는 사회조직에 취업한 경우 이러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당한 보관 자격이 없으므로 본인이 호적 소재지 또는 취업단위 소재지 인재봉사기관에서 인사당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호적지 인사봉사기관은 해당 지역 호적 소지자의 당한 관리를 담당하며 취업지 인재봉사기관에 당한을 보관하면 기업과 졸업생이 현지에서 관련 인사 업무를 하는 데 편리합니다.
0: 네.
1: 셋째는 졸업 후 및 취업자, 해외 유학, 자영업, 프리랜서 등의 경우 당한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호적 소재지 혹은 생원지 인재봉사기관에서 관리됩니다.
0: 네.
1: 이렇게 하면 당한이 안정적으로 보관되어 향후 취업 또는 진학 시 당한 열람 및 전달에 편리합니다.
0: 네.
1: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당한은 국가재산에 속하므로 개인, 본인 또는 타인이 당한을 보관, 열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0: 네. 네, 지금 저희 생방송실에는 연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인재봉사중심 권혜월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당한 연결시의 당한 보관정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 또 혹은 연결시의 취업 부축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

0: 알아봤고 네. 졸업 연도 내에 졸업한 대학 졸업생들이 학적 단위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1: 네.
0: 호적지소권으로 볼 때 졸업 연도가 되면 학교에서 직접 호적지 소속 档案 관리 봉사기구에 보내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업지 조건으로 볼 때
1: 네.
0: 졸업 연도에 사업지 소속 档案 관리 봉사기구에 등록을 하면 학교에서 직접 등기된 사업지 소속 봉사기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만약 당안을 인재 봉사중심에 보관한다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0: 네. 당안 보관 시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1: 네. 네.
0: 유동 인원들이 인사 당안 관리 사업을 진일보 강화할 때 관한 통지에 근거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인사관계 및 당안 보관료, 열람료, 증명료, 당안 배달비 등 각 종목이 비용을 받는 것을 취소하였습니다.
1: 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자신의 당안을 볼 수 있습니까?
0: 유동인원들이 인사당안 잠정규정 제4장 제14조 사항에서는 모든 개인은 본인이 당안 및 직계가족이 당안을 열람하거나 빌려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때문에 개인 본인 및 직계가족이 당안을 열람하거나 빌려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네.
0: 당안 관리는 엄격한 제도와 규범을 준수하여 당안이 진실성과 엄숙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당안이 내용은 개인 사생활 및 중요한 심사의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열람할 경우 수정, 위조 등 정황이 발생할 수 있어 당안이 권위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당안 열람은 특정한 정치 심사, 취업 심사 등 정황 하에 관련 단위에서 규정 절차에 따라 열람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안이 내용에 이문이 있거나 관련 정보를 요하고 싶으시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당안 관리 기구에 자문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러면 직장을 다니거나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개인의 상황이 변할 때 이 당안 정보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까?
0: 직장 생활에서 직급 자격증, 예를 들어 엔지니어증, 회계사증, 교사 자격증 등을 취득한 경우
1: 네.
0: 이는 개인이 전문 능력과 직업 발전을 대표하는 증명서이므로 관련 서류를 인사기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당원이나 단원 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예를 들어 입당, 정식 단원 전환, 단체 조직 관계 이전 등이 해당되며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개인 기록에 보관해야 합니다.
1: 네.
0: 이렇게 함으로써 기록이 개인이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아직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당안과 관련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0: 네. 대학생이라면 먼저 당안 자료 형성을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시험에 반드시 성실하게 응시해야 합니다.
1: 네.
0: 부정행위 등이 불량 기록은 기록에 남아 향후 취업이나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학교에서 조직하는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영예와 상장을 획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러한 내용들은 당안에서 빛나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1: 네.
0: 둘째로 당안 이전 절차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졸업 후 기록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떻게 이전 절차를 처리하는지 알아두면 졸업 시기에 체계적으로 당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인재봉사중심에서는 당안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종류의 증명서류들을 발급해주고 있습니까?
0: 당안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첫째는 보관 증명서, 개인기록 보관 상황 증명서입니다.
1: 네.
0: 둘째는 가족관계 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입니다.
1: 네. 네. 그러면 만약

0: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재 당한이 본인 손에 보관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 현재 손에 당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마음대로 당한을 열어봐서는 안 됩니다.
0: 네.
1: 당한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당한을 분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재 중심에 가져가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당한 업무는 꼭 직접 방문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 지역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1: 아, 가능합니다. 지금 인사기록 관련 업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 범위 통합 처리가 실현되었습니다.
0: 오, 네. 네.
1: 개인적인 사유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연결시 인재봉사중심 공시위책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주요 온라인 처리 봉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0: 네.
1: 네. 졸업생 기록 전출, 기록자료 추가 보관, 기록자료 열람 및 대출,
0: 네.
1: 기록자료 복사, 각종 증명서 발급입니다.
0: 네.
1: 과거에는 본인이 직접 이동하면서 두 지역 간 서류를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당한 관리기관이 심사 후 직접 전처리합니다.
0: 네. 네.
1: 또한 보관 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 지역 간 이동 없이 해결됩니다.
0: 네, 그렇군요. 개인 당한이 학교에서 또 인재봉사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옮겨졌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당한을 보낼 때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1: 예, 현재 세 가지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현장 자문 시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자문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전화 주문 시 전화 0433-255-342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위책 공식 계정 연결시 인재복무 중심을 추가해서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위책 공식 계정 연결시 인재복무 중심을 추가해서 온라인으로 졸업생 당한을 가져오고 넘기고 당한 재료 추가 저장, 당한 재료 열람, 당한 재료 복사,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당한을 넘기는 수속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요구사항과 주의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1: 단기 졸업생은 인사 당한을 처리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0: 네.
1: 첫째, 졸업 후 진로를 적을 때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당한을 받을 단위 혹은 주소를 제대로 적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 네.
1: 일부 졸업생이 부주의하게 당한을 수신 기관이나 주소를 잘못 기재해 당한 전송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0: 네.
1: 예. 두 번째는 당한 보관 절차는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당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보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0: 네.
1: 셋째는 미취업 졸업생들은 학교에 2년간 일시 보관하고 이 기간 내 취업에 결정되면 학교에서 직정으로 당한을 전송하면 됩니다.
0: 네.
1: 혹은 호적지 인재봉사기구로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 네.
1: 예, 당한을 넘길 때 엄격히 밀봉해야 하고 당한 전이 통지서를 써야 하며 기호교통 전문 인원을 파견하여 배송 혹은 EMS 우편 배송을 사용해야 합니다.
0: 네.
1: 당신이 개인이 당한을 직접 가지고 와서 넘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0: 네.
1: 예, 저희 연길시 인재복무중심 접수 주소는 연길시 인민도 2239호 인사국 2층이고 명칭은 연길시 인재봉사중심, 접수 부문은 당한실이고,
0: 네.
1: 전화는 0433-255-3425, 우편번호는 133-000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또 이밖에도 현재 많은 고종 졸업생들이 해외 유학을 또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종 당한은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1: 아, 만약 이미 교육부 유학생 봉사 중심이 당한 조정함을 발급받았고
0: 네?
1: 허적지 보관 조건에 부합한다면 본인이 신분증과 허구부 그리고 밀봉된 고종 당한을 가져가면 즉시 접수 및 즉시 전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고종 졸업 후 해외 유학을 가서 외국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 뭐 당한은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또 뭐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허적지 보관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본인이 신분증 허구부 밀봉된 고종 당한 교육부 유학 봉사 중심이 학위 인증 자료 성적표 졸업 증명서를 지참하여 바로 보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대학생이 자퇴를 한 경우 이 학적 기록은 어떻게 정식으로 이송해야 합니까?
1: 허적지 보관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본인이 신분증 허구부 자퇴 증명서를 가지고 당한 조성함을 발급받은 뒤 원래 학교에 연락해 당한을 이송해야 합니다.
0: 네.
1: 학교는 조치 이력서의 요청에 따라 저희 중심으로 당한을 이송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또 많은 대학 졸업생 당원들이 자신의 학적 기록과 당원 기록이 어떻게 보관되는지도 또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또한 당 조직 관계를 옮길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저희는 학적 기록 자료와 당원 기록 자료를 집중 통합 보관하며 분리 보관하지 않습니다.
0: 네.
1: 당 조직 관계 전환 업무 처리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원 당한을 열람할 수 있으며
0: 네?
1: 조직 관계 전환이 완료된 후에도 당원 자료를 다시 파일에 저장합니다.
0: 그러면 대학 졸업생 당원의 당 조직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1: 중공중앙판공청이 유동 단원 관리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의견 문건의 요구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0: 네. 네,
1: 첫째, 직장이 있는 유동 당원으로서 직장 내에 당 조직이 있는 경우는 직장에서 당 조직 관계를 접수 관리합니다.
0: 네.
1: 네, 둘째, 직장은 있으나 직장 내에 당 조직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직장 소재지 지역사회 당 조직이나 거주지 지역사회 당 조직에서 당 조직 관계를 접수 관리합니다.
0: 네.
1: 예. 셋째는 직장이 없는 경우 거주지 지역사회에서 당 조직 관계를 접수 관리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상으로 자치주수부도 시연기시의 당한 보관 정책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또 연길시의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연길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1: 네, 대학 졸업생 대학 맞춤형 공익 채용 방법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현재까지 연길시 인재봉사중심에서는 총 10회의 채용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0: 네?
1: 여기에는 2회의 오픈라인 채용 박람회와 8회의 온라인 채용 박람회가 포함됩니다.
0: 네.
1: 네. 후계로 134개 기업을 위해 247개의 채용 직무를 제공했고 1200여 명이 수용 인원 중 165명이 취업 이항을 박혔습니다.
0: 네.
1: 올해는 연길시 당위 조직부와 연길시 인사국이 공동으로 젊은 연길 미래는 기대하세요. 2026년 봄 단체 인재 유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0: 네.
1: 이 활동을 통해 연길시 146개의 기업 사업단위 인재 수요를 집계하고 엄선하여 334개의 우수 일터를 선보였으며
0: 네.
1: 천여 명이 인재 채용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0: 네.
1: 이 중 민영기업이 일터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여 민영경제 발전이 각 분야 인력에 대한 긴박한 수요를 정확히 맞췄으며
0: 네.
1: 생물의학, 글로벌 전자상거래, 스마트 제조 등 주요 산업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0: 네.
1: 동북재경대학교, 동북농업대학교, 장촌공업대학교 등 동북삼성이 36개 대학을 방문하여 인재 유치 설명회와 현장 채용을 진행했으며 총 1,300여 건이 이력서를 접수했고 358명이 초기 유협 이항을 밝혔습니다.
0: 네.
1: 현장 행사에서 단체 인재 유치 사업팀은 대학생들에게 연기시의 긴급 인력 수요 일터를 소개하고 전공 적합성, 인재 정책, 기업 규모 및 전망, 도시 발전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1만여 명이 졸업생이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0: 네.
1: 또한 지속적으로 졸업생들이 이력서를 접수하고 자격 조건을 심사 취합하며 이력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이 직무를 정밀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외에도 연길시 조직부는 산동성, 하남성, 하북성 등 130개 대학 및 직업기술학원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연길이 단체 인재 유치 일터 공고를 게시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연길이 인재 수요를 홍보하여 더 많은 대학생들이 연길을 려해하고 사랑하고 연길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자 택일 행사를 계기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대학 채용회에 참여하여 인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0: 네.
1: 각 대학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인재 유치 활동이 영향력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치된 인재에 대한 추적 서비스를 철저히 수행하여 인재 유치 및 정착이 질적 효과를 높이며 인재와 도시간이 상생을 실현할 것입니다.
0: 네. 네.
1: 인력 수요가 있는 사업 단위와 미취업 대졸자는 공식 위치 계정 연길시 인재센터를 팔로우하거나 연길시 인재봉사중심에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정책 문의 전화번호는 0433-2523066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밖에 연길시에서는 또 고종 졸업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사업들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길시 인사국에서는 청년 취업연습 사업생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올해에 100명 정도의 청년 연습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청년 취업 연습이란 무엇인지 또 신청 조건은 어떠한지 함께 소개해 주시죠.
1: 청년 취업 연습이란 고등학교 졸업생과 등기한 실업 청년들이 기업 사업 단위와 사업 조직에서 단기간 연습 단련을 진행하여
0: 네.
1: 연습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취업 촉진 조치입니다.
0: 네. 네.
1: 이 정책은 고등학교 졸업생과 등기한 실업 청년들이 취업 연습을 통하여
0: 네.
1: 업무 경험을 풍부히 하고 종합 소질을 높여 충분히 취업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0: 네. 네.
1: 취업 연습 단위로 놓고 말하면 조건에 부합되는 고등학교 졸업생과 등기한 실업 청년들이 취업 연습을 전개하고 취업 사회 책임을 촉진하고 단위의 인재를 보충할 수 있고 취업 연습 보조금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신청 조건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무릇 연길시 내에 합법적으로 등록 설립해 독자적인 자격을 가지거나 합법적인 경영하는 동시에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자원적으로 신청 일정 수의 취업 연습 인원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연습하는 부서가 일정한 기술 함량과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 연습 대상을 접수할 수 있고 전개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각 유형이 기업 사업 단위 사회 조직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또 이 연습 단위에 대한 우대 정책도 있다면서요?
1: 네, 연습 단위에서는 접수하는

0: 연습생들이 종류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접수하는 연습생들이 부동한 유형에 따라 향수할 수 있는 보조 표준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청년 취업 연습생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2년 내에 취업을 하지 않은 전일제 보통 고등학교 졸업생,
1: 네.
0: 중등 전문학교 졸업생, 그리고 고용 등록을 하지 않고 직공 기본 양로 보험 기록이 없는 경우, 또 한 가지는 14주세에서 24주세 실업 청년으로서 실업 등기 후 고용 등록하지 않고 종업원 기본 양로 보험을 납부한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1: 네.
0: 졸업 후 2년 내에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란 졸업증에 기록된 발급 시간부터 취업 연습 협의 체결을 2년 내에 미취업 상태인 동시에 사회보험 납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1: 네.
0: 16주세부터 24주세 실업 청년이란 신분증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취업 연습 협의 체결일까지 연령이 만 16세부터 24주세까지를 가리킵니다.
1: 네.
0: 미취업 상태로 실업 등기를 마치고 사회보험 기록이 납부 정지 상태에 처하거나 사회보험 기록이 없는 실업 청년을 가리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벌써 방송을 마감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당하는 저희 매개인의 학업과 취업, 승진, 퇴직에 이르기까지도 평생 함께하는 중요한 개인 자산입니다. 절대 개인이 버거나시거나 함부로 봐서는 안 되며 또 반드시 교정된 인재봉사 부문에 안전하게 보관해둬야겠습니다. 특히 올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당한을 학교에서 직접 받았다면 절대 개봉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호적지 또는 취업지 인재 중심으로 옮기는 절차를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자들은 관련 청년 취업 연습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실무 경험을 쌓고 또 안정적인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연습 관련 방송에서 말씀해 드린 연습 관련 문의는 연길시 인재봉사 인재종합봉사창구 전화번호 818-0018번, 당한 관련 업무는 255-3425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업무는 공식 위챗 계정 연길시 인재봉사 중심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길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인재봉사 중심 권혜월 선생님과 함께 자치수수부도시 연길시의 당한 보관 정책과 부분적 취업 부축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권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